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화 건네 보신 환희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 보신 환희는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 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 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0: 네.
1: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곽 싸면 보통 네 곽을 드렸죠.
0: 네.
1: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네보신환을 5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다.

0: 말입니다. 이래서 7곽에 5곽을 드리고 15곽 싸면 15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네.
0: 야,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 10. 이 그 후미큐 10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이 건예보 시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선생님 가게 되고. 나는 예, 의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자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예.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전기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자니까. 예. 뭔도 나오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 손발이부터. 예.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 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를 취하는 게
0: 예. 네.
2: 6번, 7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래,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0: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할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건예보장을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답답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쓰러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판 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니 여기서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네,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니까 이
0: 좋습니다.
2: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 거지 또 빼주고
0: 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예보신을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어 잡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나면 예.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0: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다 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3: 그리고 마침에 방송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0: 네.
3: 그래서 저를 오늘 좀 열대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합니다.

0: 때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예, 저는 건네버 시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3: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중 풀고 머리가 후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하고 예쁘라고 오림지 안 싸도 오림지 나고 소도 오림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속엔 잘 보고 그래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0: 예. 예.
3: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오늘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하죠.
0: 맞습니다.
3: 만에 두 번 보고.
0: 예.
3: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끌어 나가던 게 그것도 못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0: 네.
3: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얼마 좋습니까?
0: 예.
3: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런 때때 마르던 게
0: 예.
3: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근만근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을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주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0: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3: 그렇죠.
0: 예.
3: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런데
0: 예.
3: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0: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3: 예. 예.
0: 그렇게
3: 알겠습니다.
0: 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어째 쓰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에 늘 가슴이 답답하고
0: 네.
4: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0: 네.
4: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에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담다르곤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0: 네.
4: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미 아프면 어디미를 대서라고 약
0: 임시 구급약이죠.
4: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0: 예.
4: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어디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미 뭐 불편하던데 없습니다.
0: 소리
4: 또
0: 받고 예.
4: 그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0: 예.
4: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0: 예.
4: 그래 그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 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화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예.
4: 그래 듣고 소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소리
0: 예.
4: 그래 결심하고 소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4: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0: 맞습니다.
4: 심하고 이렇던데
0: 예.
4: 아 이게 이렇대.
0: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4: 예.
0: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 예.
0: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4: 예.
0: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안 끊은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4: 예.
0: 예.
4: 그래서 섭외 잤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0: 여러 가지로
4: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0: 예.
4: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뭐로 내려 무슨 늙은이들 마사니까 때 해야 밥 먹든.
0: 예.
4: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0: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되나 좋습니다. 예.
0: 예.
4: 이렇게 돌때 열다섯 가고 싸서 좀 장기간 먹어보.

0: 하고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0: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로 내내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 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에 생에 일정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 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 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인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누구 저 멀리 어디를 가서 하면 가기 쉽다면서 그랬대다.
1: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3: 약.
1: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맞습니다. 맥이 나가 그 다음에는 그, 아, 이거 좀 조금 산만 나다니 이런다면 네. 자꾸 바깥에 나가기 쉽고 뭐 나갔습니다. 바깥에 맥이 네.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검은 투덕투덕 경기 한 두 달 아이 되지. 경기 네. 소변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단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네. 오전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라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막에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환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에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이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환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거성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 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근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이 하나의 선을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허구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 청춘의 푸르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구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요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근함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 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열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령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옛별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철, 제작의 방문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4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

가장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야근은 두 가지 조합입니다.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의 한과학이 앞면에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 황진수한타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간하기 쉬워라고 쓰리 혈배강 달러 말하고 황진수한타이 달러 말하는 겁니다. 공능이 틀리기 때문에 혈배강은 주요하게 심장 방면을 관할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우리 장기적인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주자를 안 해도 됩니다. 혈관이 관상동맥이라면 많이 막혀가지고서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녹여서 없애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주심을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예, 우리 영심장이 바쁘다 할 때는 우리 이 혈배강 가지고서 이런 그 바쁠 때 잡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우리 단선디와라는 입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식으로 입에다 물고 있게 되면 여기에 단선디와 주요 그 처방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삼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직접 심장이 편안해지고 또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혈배강 쓰게 되면 혈압 조절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지금 가격이가 398원입니다. 한과기가. 예, 지금 잠시 이렇게 값이 누군 겁니다. 예, 이제 값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값이 누굴 뿐더러 또 우대 활동에 주는 게 많죠. 예, 이 기회는 제일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곽 사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곽 사면 40곽을 더 드리고 30곽 사면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30곽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0: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데서 다니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온천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왕청,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룡의 분들 다니는데 어떤 다 필요하고 같습니다. 나사제 가족설이 용성은 뭐 더 가차반 없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번지방 사람들은 연길신양 아닌 사람들은 우리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어진간히 중풍이 걸려서 반신 못 써도 좀 그 지평식구 걸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차에 앉아서 우리 절에 안전하게 절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짐 다 맞고 짐문 앞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점차석을 좋아하시다 않았거나 그 적감에는 집사람이 같이 일해 다니던 딜로부터 혼자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보게 되면 어쨌든 제 짐문은 다른 짐과 틀립니다. 고대료법 그대로 하기 때문에 침본신은 원래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는 침은 고대로부터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침 맞아보면 알 겁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한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몸에 한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을 예를 들게 되면 뭐 중풍 걸려서 반신 잘 쓰지 못한다. 그럼 중풍 바다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쉐라는 거는 양쪽을 합하면 16개 침혈을 꽂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중풍 걸린 사람들이 좀 적이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을 풀어줄 그 침도 놔줘야 되고 적 풀어주는 침 그 위에 해서 심장 뭐 침을 또 같이 놔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뇨실금이 있죠, 전립선 문제 있죠, 또 뭐 경추뼈 있죠, 견주염이 있죠, 무릎관절 문제 있죠, 허리랑 아프죠, 또 요추관반 탈출 있죠. 이거 몽땅 같이 놔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품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침은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나는 오늘 딱 싸겠다 결정하는 분들은 20각 이상부터는 우리 혈배관 공장 측에서 또 10각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수한 타인은 한곽 가격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한곽이 30알 들어있는 게 알이 좀 큰 게입니다.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잡순다 하게 되면, 예, 15일 동안 복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잡순다면, 뭐, 30일 복용할 수 있는 게죠. 예. 그래서, 6곽 쌈은 3곽 더 드리고, 10곽 쌈은 10곽 더 드리고, 15곽 쌈은 20곽이나 더 드립니다. 옛날엔 15곽 드렸죠. 이번에 많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분 15곽부터도 우리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딸로 진료소도 딸로 있고, 그 다음 병원도 딸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펜탄푸엔왈 이거 황진수한 타이랍니다. 크게 옆에서 그 옆에다 그 펜탄푸엔왈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펜탄 반신 못 쓴다. 중풍 걸려서 이러도 못 난다. 예, 푸엔 복은 약간 다시 회복해 준다. 예, 이런 게죠. 그래서 이거 황진수한 타이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와 남편은 예, 또 우리 언니도 그렇고 해서 예, 저희 다에 황진산 타야하고 혈배관 쓰고 많은 허전이 있습니다.
0: 네.
2: 예, 우리 남편의 혈압도 높은 축이고 우리 언니도 혈압 대단히 높았는데 이 혈배관

0: 잡숨의 소리 또 황진상 태도 곁들어 잡수니까 이 혈병이 다 나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을 됐대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조심하랑 그냥 그러만이 구단이든지 어쩔 것 같다 일 없습니다.
1: 네, 조심하 처방에 다 들어가 있을까나.
0: 예, 꼬력소리 혈압약을 이 약 잡수기 전에 혈압약 쓰면서도 서약을 드는 혈압약은 콩팥을 허하게 만들다지 이러저런데 다 좋지 않다지 다른 병이 온다지 이랬거나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자 아이 집대다.
1: 임상에 다 검진이 나왔습니다. 서약을 드는 혈압약 오래 먹게 되면 당뇨병도 올 수 있습니다.
0: 예,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을 잡수매설에 나도 먹고 다 우러니도 잡수매 혈압이 점차적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는 또 신율이 좀 났던 것도 신율이 정상으로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목이 마르지 않고 소변이 급하던 것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1: 네.
0: 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심장에 피를 많이 공급해주고 폐물을 제로 배출하고 녹여준다니 이런저런 증상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1: 네.
0: 가만히 생각해볼까 어째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도 이렇고 이제도 얘기를 했지 모기도 아예 마르고
1: 네.
0: 소변이 그리 급한 것이 다 해결되는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정말 이 약이 다른 약보다 다 들립니다. 지금의
1: 네.
0: 이학 전문가들 몇십 년대 연구로 제조됐고 임상을 거쳐 난 약이고 또 몽땅에 좋은 천연약대로 제조되기 때문이라고 세게 스며서 알고 있습니다.
1: 집에 아버님도 반신 못 쓰는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어느 장애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황진수한 예, 타이가 들어갔어요. 예.
0: 특히 선생님이 심장 투자를 하라는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선생님께 가서 다시 진행을 해보니까 아 이거 이 약 쓰면 된다. 특히 황진산 타이가의 이 중평 후기 질환에 다 좋고 이 그런 주제라는 사람들께도 매우 좋다니까
1: 주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 쓰면
0: 할 필요 없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까딱 이렇습니다.
1: 예예 예.
0: 그리고 혈지도 이전보다 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어째서나 이런저런 병이 다 나아질까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제는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심장 주제로 우리 남편의 안건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일이고 중풍을 혈질환 혈압이 심장 따져가 중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롱 자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예. 오늘도 선생님이 좋은 약을 항상 딱딱 그저 이래 알선해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이전에는 항상 고통스럽고 그저 근심을 쌓인데 요즘 행복밖에 남지 않고 건강이 좋으니까 항상 웃음밖에 없습니다.
1: 네.
0: 예. 선생님 정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거 현재 건강하고 이거 황진산 타일 먹고 과정 그 얘기하겠는데
1: 네.
3: 내가 아니고 우리 집에 아바이 중구에 3년 전에 왔습니다. 중구에 와가지고 약도 많이 쓰고 좋다는 것 같은데 어더니 병원에서 출원에 조금 허전이 있었는데 지금 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제프 왔는지 점점 더 한다.
1: 네, 제프 여러 번 옵니다.
3: 숨이도 흐르고 뭐 어쩌면 얘 물을 먹어도 그렇고 작물 조금 이렇게 먹어도 자꾸 개치고 그런 반신을 잘 못 주고 얘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는 게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이러고 이랬습니다.
1: 네.
3: 이런 상태에서 뭐 어제는 포기라고 그래서 죽지 않으면 되지 하고 그래서 약을 써서 그래서 이게 좋다면 이거 달고 있고 저거 좋다면 저거 사다 먹고 그래서 아무 약이다 일단 좋다 먹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 안 납니다.
1: 네.
3: 그런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저기 중풍에는 이제 강하고 이게 황진산 차이가 좋다는 것도 물어보고 이거 예 싸서 도와줘 시켰습니다.
1: 네.
3: 그 이거 싸서 먹고 한 보름이 됐는데 이 효과가 벌써 나타났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숨이 흐르든지 숨이 술 흐르고
1: 네.
3: 그 다음에 반신 불수돼서 이거 이렇게 예, 앉았다 일어나서 불수 때리고도 얘 막 예, 넘어지고 뭐 지구야 일어나던 게 지금 한참 붙어서 일어난다.
1: 네.
3: 그래서
0: 그 어느 장에 와서 말을 어라고 이래던 게 지금은 완전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똑하진 않아도 걔도 말하는 거
1: 알아들을 수 있죠. 예, 예.
0: 예, 미네 말로
1: 그래도 대단한 게
0: 있어. 예. 걔도 뭐 달라 뭐 계속 여기 손님 인사할 줄도 알고 이렇게
1: 예.
0: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생각밖에 이렇게 힐려강하고 황진산 타이를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지고 내마 이런 혜택을 보겠나 모두 이렇게 우리 집 아바이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고 모두 진심이 와서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약을 좀 알고 하시라고 이래 내 훈장 감사합니다.
1: 아, 예. 좋은 일을 하죠 지금. 네.
0: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품 가져다 줘서.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첸정산 여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또 견정산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번역하게 되면 견정산입니다. 이 첸정산이란 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본다 할 때, 첸정산은, 주약의 그 왕칭른, 그러니까 이링가의 추어의 역임에서는 우리 부양황우탕 이 처방이고 그 다음에 이 첸정산이라는 거는 양氏加창方이라는 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입니다. 그래서 이 첸정산은 주약의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신경 주위에 있는 이런 가래들을 몽땅 청결해내가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네,
1: 말씀 주세요.
4: 네, 혈배강 복용 한 잔다.
1: 네.
4: 저는 뇌혈관 병이 있어서 이약을 썼습니다.
1: 네.
4: 이약 쓰기 전에는 뇌혈관이 많이 막혀서 우울증이 자주 나고 항상 물이 흐리멍텅해서 물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낫지 않던 게 중독하고 했댔습니다.
1: 네.
4: 그래, 입과 눈이 비뚤어져서 밥 먹을 때면 이게 자꾸 흘리고 이거 벌리기 바빠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도 계략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도 나옵니다.
1: 네.
4: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은데 혈압은 어떤 정사에 대해서 지금 혈압 약도 끊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선생님 친구 어찌나 효과 좋은지 네, 선생님 친구를 내 했습니다.
1: 네.
4: 딱 나오니까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이 친구 최고입니다.
1: 아.
4: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구를 잘하는 선생님은 내 처음입니다.
1: 예.
4: 친구 내 많이 맞아봤습니다.
1: 많이 맞아봤죠. 예.
4: 예. 그리고 지금 나온 황진산타의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예.
4: 예. 더 정신이, 입을 쓰거나 더 정신하고, 예. 이거
1: 매일
4: 먹고 모르겠습니다.
1: 그리고 어머님한테 황진산 타이 여기에 들어간 그 첸정산. 첸정산이라는 게 이 처방은 전문 면풍 치료해주는 처방입니다. 그냥 딱 맞습니다.
4: 예. 그래, 우대에 지금 너무 좋거나 약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4: 네. 예,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첸정산이라는 건 지풍지라고 말합니다. 지풍지, 바람을 없애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우리 그 면풍이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소리, 창문을 뺐어 열고 소리, 고요팔에서 얼굴을 딱 대고 소리 잤다. 이렇게 되면 바람 막 이튿날 딱 일어나게 되면 입가는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딱 맞대고 소리 막 추위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입가는 비뚤어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가? 기실은 어째 그런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혈액순 해야 된다 이랬는데 기실은 이 첸정산 처방은 이거 면풍 치료하는 데는 혈액순 이거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그 신경계통 그 주위에 가래가 깨서 그렇습니다. 깨면 이 가래란 거는 만약에 따뜻하게 되면 그거는 다 용해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람 세게 분다 할 때는 그 가래가 응고됩니다. 응고되게 되면 그 신경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입관은 한쪽으로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해서 하면 일단 뭔가 취풍화탄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약 처방이 주요하게 준여에는 바이푸즈, 전여에는 전시하고 장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시여라는 거는 이게 특별합니다. 요거는 황주에다 잡숴야 됩니다. 이 술을 한 본신이가 이 제가 말하는 거는 공업용 이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배수라면 몽땅 공업용 알코올을 깼다가서 뛰어가지고서 만든 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롭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우리 황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주에다 우리 그 설명서에다도 썼습니다. 특별한 이런 환자는 황주에다 먹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면풍이라 맞았다 이런 분들은 이 황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이 황주가 한 개 약재로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요. 황주는 이 모든 이런 중약재를 이 얼굴 그 자글로 해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게죠. 그래서 중에서는 약을 쓸 때 꼭 이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 병이가 위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다리 그쪽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약 쓰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 치료할 때 효과를 잘 볼 수 있는가. 한 방면은 우리 침을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방면은 어떤 약재들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제가 약을 딸로 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풍 치료할 때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그거나 그 어림에 나오는 감이 진구열리 거기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처방했습니다. 하나는 쌍황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부양황후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小续明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황후탕 우리 이 처방에 부양황후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小续明汤증 이런다 할 때는 거기에 없는 처방은 제가 또 만들어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小续明汤 거기에 약재가 모두 12가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6가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에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5: 뭡니까? 저는 또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각종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많이 했습니다. 침도 맞고 근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갖고
1: 예.
5: 이번에 저기 저 뭡니까? 선생님이 저 말씀하신 혈배당 쌌습니다. 어제.
1: 예.
5: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
1: 예.
5: 근데 저 뭔가 효과 없이 못 좋다니까 나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됐으니까
1: 그래.
5: 뭐 평상시 약과 별로 차이가 없고 지금 부짐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1: 그래서
5: 목소리 많이 사겠습니다. 그래.
1: 예.
5: 내가 또 이전에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이지 또 풍수빵 많이 쌌습니다. 그래.
1: 그러니까
5: 두 가지를 지금 먹어보려고.
1: 그래.
5: 어제 조선족 분들이 배달합니다.
1: 네, 예.
5: 그래 배달하는 게 태도도 참 좋고 그것이 한족도 그것이 좋지만도 죄송 사람 배달하니까 언어가 통하고 참 좋다.
1: 그래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얼마나 좋았어요.
5: 예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1: 네.
5: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1: 예예. 예, 예.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 치세요.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예. 건강하세요.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럼 小续明汤증은 이 小续明汤이란 건 누구 발명해 냈는가 하면 당나라 때 순수묘 그 어느 책이 있는가 하면 베이지 千金药方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千金易方이랍니다. 이方이란 건 날개란 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그 약 처방입니다. 여기에 주요하게 마황, 후즈, 生姜 대다신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지, 杏仁, 황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가 조합해 주는가? 한 방면에는 모자라는 것 있겠지만 한 방면에는 이게가 적감에 답숙일 때 꽉 세게 답숙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그거나 이 모자란 이런 약들은 이 너무 센 약이 마황이라면 대단히 센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장기적을 쓰면 또 아예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꽉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 처방에 그 황진수한테 처방 구조에 잡숙게 되면 이 회복도 빠르고 예, 이런 치료에 엄청 효과 좋죠. 그래서 여기에 杏仁하고 황친 예, 방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약재는 이 우리 이 처방에 비록 처방이 35가지 약재 많이 들어갔지만 이 6가지 약재는 쇼슈밍탕에 들어간 이 약재이기 때문에 요건 없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꾸이슬방풍 그 다음에 당삼간청 간차도 성간차로 씁니다. 질간차로 하였습니다. 질간차로 쓰게 되면 좀 이렇게 늦습니다. 이 늘리 약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약 효과가 서로 이 약 처방과 조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능할 때는 이 질간차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중풍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심근경색이나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런 질병이고 엄중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늘리 효과 보는 거 쓰면 아예 됩니다. 그래서 간차, 순간차로 뜯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슝하고 발소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뒤에 6가지 약재는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6가지 약재는 없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그걸 보충해줘야 되죠. 근데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래 잡으면 아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째서 환자분들 자꾸 저한테 오라는 거. 항상 환자분들은 그것은 글쎄 어디 좋다 하게 되면 싸 잡을 수 있는데 우리인데 환자들 보게 되면 다른 데가 다 그 잡숴보고 치료해보고 효과 못 봤다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더 많이 열 건은 더 많이 엮고 적게 열 건 적게 엮고 예, 없앨 건 없애고 이걸 제가 가늠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찾아오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무슨 뭐 저한테 와 딱 약 사라 이런 것보다도 예, 일단 저한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고서 내가 치료해보겠다. 그러면 활동에 참가하는 게고 치료할 필요 없다. 그러게 되면 예, 못 드는 것처럼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쇼슈밍탕은 주약이 쥐디탕환 이렇게 완전히 탕환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반신 부수이 반신 못 쓰거나 마목이 오거나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예. 그 다음에 말을 꺽꺽꺽꺽 대거나 예, 어떤 때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예, 뇌유축이죠. 그 다음에, 코우염 YC, 입바늘이 빗돌아 올라갔거나,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증상이가 어떤 증상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 중풍 처방은 세 가지로 말했죠. 쌍황, 이거는, 예, 쌍황탕은 주약이 우리 그 허혈을 없애는 게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제대로 하는데, 근데 이런 중풍 맞았다 할 때는 쌍황탕도 들어가야 됩니다. 쌍황탕에 황치하고 그 다음에 그 황발, 황친, 황친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예, 이 세 가지 황제가 들어갔다 해서 쌍황탕이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 같이 들어간 건데 예,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환자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제가 장상세히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첸정산 이거는 예,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얼굴에 신경에 이런 가래가 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없애주고 바람을 없애주면서 이 비뚤었던 게 제대로 돌아오게끔 한다 해서 첸정산 예, 이런 이름을 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첸정산이가 맞습니다. 그 외에 우리 빠전탕 이거는 기를 보충해준 네 가지야 피를 보충해준 네 가지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김우래와 리행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0: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십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강 건너편은 나무들이 한데 엉켜 어두컴컴하였고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화가 난 기관 총수가 금방 총소리가 난 곳에 대고 몇 발 쏘았지만은 위협이나 줄 정도였다. 강 건너편 숲을 노려보는 김우래의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 우러 올라가 강을 건넙시다. 리행도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우를 추슬리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강가의 시체를 묻고 강기슭을 따라 북으로 올라갔다. 또 십리쯤 더 걸어서 물이 얕은 곳을 골라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리행도도 각반을 풀고 바지 가랭이를 걷고는 자그만 짚신을 손에 쥐고 강을 건넜다. 그들이 산골짜기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점심때가 지난 뒤였다. 아침에 나물국을 먹는 게 다여서 다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1: 저기 산허리 벼랑 좀 보세요. 사람들이 숨어 지낼 만한 굴처럼 보이는데요.
0: 눈썰미가 좋은 리앵도가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그게 진짜 동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산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어디가나 쭉쭉 뻗은 나무들로 빼고 가였고 발밑은 썩은 낙엽이 수북해서 걷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2: 저기 보세요! 사람 있어요!
0: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석굴로구에 장족 전통 옷차림을 한 남녀가 얼핏 보이더니 다른 큰 아이 둘을 데리고 뒷산으로 달아나다.
1: 도망치지 마세요! 우린 홍군입니다!
0: 리앵도의 쟁쟁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2: 여보세요! 무서워 마세요!
0: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우래가 헐레벌떡 산굴 어구에 올라가 보니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르구에 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크지 않은 걸 보아서 어린아이의 신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굴안에 신을 놓아두었다. 굴 바닥에는 어지럽게 풀이 깔려있고 더덕더덕 기운 붉은 이불과 누더기 같은 옷가지가 보이었다. 그리고 반자루쯤 되는 양식자루 곁에 낡은 가마솥이 걸려있었다. 김우래는 변변찮은 살림살이를 보자 속이 더 쓰려났다. 리앵도가 뒤따라 들어왔다. 어느새 흥분은 가져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양식자루를 풀어 헤쳐보니 샛노란 옥수수가 들어있었다. 기껏해야 4,50근 남짓될 것 같았다. 김우래는 자루를 도로 묶어놓았다. 굶주린 전사들이 너도나도 몰려왔다.
2: 아니, 양식이 없습니까?
0: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사들은 영장의 엄숙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3: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예?
0: 한 소년 전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김우래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누대기 같은 옷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1: 안 됩니다. 그냥 가야 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집입니다.
3: 운전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0: 소년 전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김우래가 눈을 부릅떴다.
2: 우리가 가고 나면은 아까 그 사람들은 뭘 먹는다 말입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1: 아, 됐어요. 우린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봅시다.
0: 리엔도가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져 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굴을 나섰다. 전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목표물을 찾았다. 오솔길을 걷다가 마침내 바로 앞에 산 꼭대기에 큰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악을 쓰며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굴이 아니라 삐죽이 나온 바위였다. 서산에 걸려있던 해가 산마루로 꼴깍 넘어갔다. 산속이라 어둠이 빨리 내려앉았다. 자줏빛 노을이 비껴있던 하늘이 눈 깜빡할 새 어두워지더니 곧 캄캄해지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산을 내려갈 수도 없으니 난잔 노릇이었다. 기물에는 재력이 벌써 바닥이 나고 말았다.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었다. 그는 야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잠이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을 찾아 풀을 깔고 자면은 그만이었다. 문제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다. 기물에는 삶아주는 나무를 먹을 힘도 없었다. 호위병이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와 모닥불을 지피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에 몸을 녹였다. 하늘에 누르스름한 달이 떠올랐다. 달빛, 골짜기, 흰 구름. 나무들은 사람들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아름다웠다. 전사들은 쌓아놓은 부루에 누워서 하나둘 잠이 들었다. 기물에도 누웠다. 니앵도만 불 곁에 앉아있었다.
2: 동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무속이라고들 그러던 것 같던데요?
0: 얼마 뒤 기무레가 입을 열었다.
1: 그래요. 어려서부터 무속 방직공장에서 일했어요.
0: 니앵도가 대답했다.
2: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1: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잇따라 몇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집에서는 저를 상문살이라고 미워했어요. 어머니만 저를 품어주셨죠.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민며느리로 보냈어요.
2: 민며느리라 고생이 많았겠네.
1: 날마다 매를 맞고 화풀이 당하면서 시부모를 섬겨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녀공이 됐는데 도망쳐 나온 게 14살 되던 해였어요.
2: 녀공일도 고될 텐데요.
1: 그럼요. 아침 4시에 나가서 밤 8시 9시까지 일을 했는데 겨우 20전을 받아봤어요. 첫 월급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여공들 얼굴은 죄다 누르꾸려야 한 게 귀신 같았어요. 정말 지옥이었지요.
2: 입대한 지 아주 오래 됐다면서요?
1: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여공으로 일을 할 때 늘 점을 초봉을 했는데 점쟁이는 저더러 팔자가 사나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엄청 믿었지요. 그런데 한 분은 새 옷을 입고 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웬걸 그날은 저더러 팔자가 필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사람 속이는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입당하게 된 건 상에서 온 그 사람 덕분이죠.
2: 공산당원입니까?
1: 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당원인 줄 몰랐어요. 책 한 권을 주기에 집에 갖고 가서 읽었지요. 마침 어떤 공무원이 집에 새들어 지낼 때였는데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있어서 그 집 애한테 물었더니 그 애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들고 갔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를 찾아냈지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2: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1: 하는 수 없이 공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합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산당원들이 늘 비밀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리다고 아무도 끌이지 않았지요.
4: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방청객에서 발언권 없는 참석자가 되었다가 모임의 정식 회원이 되고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어요.
0: 이렇게 말하며 리앵도는 나직하게 웃었다.

0: 스승이죠. 젊고 능력있고 아주 용감했어요.
1: 밥이 성공했습니까?
0: 성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공장에서 쫓겨났지요. 늘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기운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의 사기를 북돋아줬지요.
1: 그럼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0: 이번에는 구치실 공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더 신나게 일을 했죠. 무석의 노동자 총파업도 비밀리에 조직을 했어요. 북벌군을 맞으려고 3만 명이 참가한 대파업을 일으켰거든요. 북벌군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무석역을 점령을 했어요. 장총장은 겁에 질려서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을 쳤지요. 그날 제가 몇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1: 나중에는?
0: 그리고 4.12 정변이 일어났지요.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 사람은 붙잡혀서 총살당했고 저도 시골로 도망을 쳤지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제야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도 그랬을 텐데 둘 다 쑥스러워서 말도 못 그랬지요.
1: 한참 동안 조용했다. 김우래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뒤로 오랜에 시골에서 지냈습니까?
0: 아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당 조직을 찾아갔지요. 당에선 저더러 상해로 가라고 했어요. 또다시 그곳 방직공장으로 들어갔지요. 노동자들을 모아서 지하공장을 하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좋았고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상해 방직공들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특히 애가 딸린 사람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는 기계 아래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놀다가 기계에 치여 죽는 일이 많았지요. 어떤 요공들은 뒷간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본가들을 이가 갈리게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그 뒤로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못 만났습니까?
0: 그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기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여서.
1: 그럼 상해에서 소베트 교육으로 왔나 보군요.
0: 네, 그 뒤에 소베트 교육으로 왔지요.
1: 모두들 동지가 왜 혼사말 만나오면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군요.
0: 그래요.
1: 달은 하늘 높이 떠올랐고 사위는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김우래는 리앵도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리었다. 리앵도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짐 꾸러미에서 귤색 담요를 꺼내 펴더니 절반만 덮었다.
0: 우리 동지, 덮어요.
1: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김우래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가 담요에 손도 못 대고 맨몸으로 웅크리고 누워있자 리앵도가 나무라듯 말했다.
0: 지금이 오늘 때라고 내비를 하세요.
1: 그러고는 남은 반쪽으로 김우래를 덮어주고는 한쪽으로 돌아 누웠다. 김우래는 어지간히 긴장이 되는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담요 밖으로 몸을 좀 빼내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김우래는 뼈가 시릴 듯한 추위에 잠을 깼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곁에 놓은 리앵도와 전사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팠다. 아무래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담요를 리앵도한테 마저 잘 덮어주고는 산을 내려갔다. 산비탈을 따라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아래 사냥이 새하얗게 누워있었다. 적어도 1,200마리는 넘을 것 같았다. 영은 물론 전탄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너무 기뻐서 굴다시피

0: 걸어 내려갔다. 보기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은 살찐 양들을 내려다 보면서 기운을 자리했다. 마침내 산기슭에 이르렀다. 양들은 여전히 달빛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양치기가 곁에 없었다.
1: 이봐요, 누구 없어요?
0: 두리번거리며 나직히 불러보았지만 기척이 없었다. 김우래는 앞으로 조금 더 걸었다. 그러다가 흠칫 멈춰섰다. 양이 아니었다. 흰 바위돌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만져보았다. 차갑기만 나였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김우래는 너무 배가 고파 손에 잡히는 대로 풀을 뽑아 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인차 흰향을 닮은 돌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날 사람들은 영장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었다. 보초병은 누군가 오줌을 누르가는 것 같더라며 웅얼거리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김오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에

장편 소설 대장정 8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겨레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역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막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0: 부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령정시 회성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5년 전 정품 민박 대상은 계산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환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 국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 국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봉사쉼터 사업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종로는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 국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 국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 생태 산체 공원이자 331 국도 변경 풍광 회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 국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도를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 국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 국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산해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열연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적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열연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 심의와 사회 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리된 우리 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 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0: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로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일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항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 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 구지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2: 항만지行, 北京大行.
0: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항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항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견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구 직능에 립각해 하나의 항공편 한 개 전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추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손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양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계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0: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결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촌 통상구 우륭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강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강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강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강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결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1: 신통로 사용
0: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촌 종합 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국제항공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주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항공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2: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어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대응에서 주동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맹 룡준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 하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3: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결.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균 중약

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스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기본 뭐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처방으로서 장수를 벗어날 수 있는가, 누구나 장수를 하면 멀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해답이 나오는 처방이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멍석통, 몽고라는 멍에 빠르다는 속에 통한다는 통자인데요. 멍석통 이 제품 바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멍석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심장과 심근, 노공 때문에 모든 경락이 막히면서 심지어 골격통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멍석통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눈병치료 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모두 말하게 되면 장수로방, 멍석통,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을 본 이 시간당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이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우리 지구에 나오느라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두어 주, 이삼 주 그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경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게 198원인데요. 엿새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 완약입니다. 우왕상치완처럼 그런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식전 1시간 전에 공복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전에 드신다는 것은 30분 좌우에 드시는 것, 식전에 드신다고 공복에 드시는 것은 완전히 빈속에 드는 걸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면 2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가 알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효과나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그리고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장수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거든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대까지 영양정달, 로폐물이 배출, 이걸 누가 교통 운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심장과 뇌혈관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쩌나게 금방 거지도 주위에 그 이웃의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심근으로 이런 힘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포함된 성분이 우수한 성분이니까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598원인데요. 야드가게 7가게 드리니까 이 제품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눈병에 대해서는 기본 근심 걱정 없이 넘어가는 제품 바로 명서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집에 남편도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장수로방 어서 먹고 있습니다.
0: 장수로방 너무 선택이 잘 됐을 겁니다.
2: 효과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저녁에서 저녁임을 뒤에서 너무 소리나 자지 못해서 자지 못하는 힘들었습니다.
0: 건파지 원기 부족입니다.
2: 그러다 그런데도 제가 또 소변까지 차수 너무 많지. 아이 오늘 전화 걸고 일어나다라고 자지 못하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장수로방 먹었는데 두 달 먹으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요. 요즘에 소리도 덜 나고요. 막 귀도 슬 들린다든지 잘 들린답니다.
0: 그렇죠.
2: 소변 차수도 하루 전에 7번, 6번, 8번씩 일어나더라도 두 번씩밖에 안 일어난다고 좋다 미랬대다.
0: 이 제품의 특점은 제9번 배회해준다는 건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먼저 느끼는 게 콤파치 효과가 먼저 도달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2: 그러니까 맥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0: 그렇죠.
2: 그리고 뭔가 소화 안 돼서 위가 더불어 가던 게 소화 잘 돼서 요즘 배가 부끄러워서 편하단다.
0: 로중이 처방은 기본으로 소화 공능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은 어느 처방이든지 소화 공능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특점을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2: 근데 눈도 좀 건조하고 까까라던 게 이게 없어졌답니다.

0: 바로 그렇죠. 간을 도와주게 되는 부간선 네. 해석에 대해서니까 눈이 아, 토사자, 복분자, 두주 네. 눈이 좋아집니다. 예, 예.
1: 이렇게 눈이 깎아라는 게 좋아져서 별일이다. 이랬다.
0: 눈이 어둡고 눈이 네.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전제하에서 장수를 벗어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1: 네, 예. 그래. 이렇게 효과 잘 보고 있는데 내 하나 물어봤거는 그 멍석 턱 물어보기셔.
0: 말씀하세요.
1: 우리 저 언니가 되게 환자입니다.
0: 아.
1: 근데 심장이 그 안에 떨리고 침침하고 황황하다는 게 입에 이야기 들려 선생님이 강의한 이야기 멍석통이 딱 맞을 것 같았대. 그랬는지 문의합니다.
0: 멍석통은 그런 걸 풀어주는 데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29가지 진기약제 예.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7개 향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치그향, 다시 띵향, 토목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게 모두 쉽게 말하자면 막힌 것 뚫어주는 데는 아주 빠르게 뚫어줍니다. 심지어 이 그 텔레비 각본이 나온 거 제가 한 60페이지 되는 거 요 시간에 깊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흘 만에 침대에 누워있던 게 계속 남에게 이들게 당기던 게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네. 막힌 걸 신경, 노공, 심장과 뇌가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지 않습니다.
1: 먹기는 왜 지지그냐 그냥 먹기 먹어도 아예 낫는다 미랬다 그냥 황하다 미랬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해서 싸게 하겠습니다. 오늘.
0: 그렇게 하셔. 예.
1: 도지하게 배답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남편 좀 장수로방 싸고요. 우리 언니는 이약 싸게 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몽석통 이 몽골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이거 쓰니까 나 효과 참 빠르고 효과 좋습니다.
0: 멍석통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네. 한 번 내지 두 번 이랬는데 처음에는 한 번씩 드세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30분 자회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팍팍 네.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머리가 예, 자꾸만 이 아프고 예, 머리 절반이 변조세가 자꾸 아파나고 그리고 예, 이게 모기부터 자꾸 항상 뻣뻣해나면 진짜 예, 얼리 뻗치는 것
0: 중동맥에 막혀서 그런 겁니다. 예,
3: 예 죽 뻗치고 이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그런가 이러게 되면 손발이 예, 말 저립니다.
0: 아, 예, 신경말처염이 저 막혀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녁에 다시 찍으니 다리도 마모기 막 오고 이럴 때도 있고 예, 하여튼 그리고 많이 전신이 많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0: 그것도 다 예, 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순환 장애죠. 예.
3: 예, 전신이 많이 냉하고 예, 항상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이 저 인명인각이 되면 숨이 자꾸만 차서 꼼짝 못합니다.
0: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호흡계통의 문제가 혈액 가운데는 100분제 98 이상이 산소가 포함되어야 될 숨이 차다는 것은 당신의 혈액과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찹니다. 예.
3: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돼서 온도가 되고 과도가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 이하고 먼저 예, 전번에 이제 다섯 가구 먼저 싸서 썼습니다.
0: 아, 써보면 알릴 겁니다. 예.
3: 그건 양인제라 효과가 참 빠릅니다.
0: 빠릅니다. 소통이라는 게 바로 도리가 있습니다. 멍석통 예. 도리가 있습니다.
3: 며칠 아이들까지 효과 아깁더라 맞죠?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고로 좋아지고 지금은 내 네, 지금 이 거진 다섯 통 다 얻은 거진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완전 요즘간에 영 편안합니다. 지금 잠도 잘 자고 예, 이 숨이 차거나 그다음 머리 아프던 것도 완전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0: 아 통하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예 예. 예.
3: 선생님, 내 이런 좋은 약, 요번에 써보니까, 확실히 이야기가, 그리고 보니까 내 설명서 먹거나 좋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0: 아, 야, 좋은 약재가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네, 예.
3: 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약재가 좋은 약재 들어가는지, 나도 예. 이렇게 빠르고, 좋고, 이럴까. 이번에 내가 오늘 활동 이렇게 솔직히 여기까지 오늘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제품까지 따라가게 돼 있는데, 드시는 방법 드시고 또 어디 불편하면 당뇨하면 당뇨 전열선 지치과엔 그 반신불수 유선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딱딱 붙이는 그 혈의를 거기다 표시해놨습니다.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이 멍석통은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저도 이 장수사장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1: 전 주약에 뉴스가 조금만 먹으면 인증 배가 부르니 가스가 차고 있고.
2: 예.
1: 그러면서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무슨 많이 먹지 못하고.
2: 예.
1: 그 외에도 무슨 소변이 작거나 시력이 못해지거나 어쨌든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 없었습니다.
2: 예.
1: 그래서 이야기인 방송 명심에 들어서든 아마 이 장수로 밖에 거의 한 달 될게.
2: 아, 예.
1: 예,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저는 선생님 강의들 그때 인증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2: 예.
1: 지금은 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밤소변도 그리 잦지 않고 예. 시력도 지금 예. 그전 보고 좀 나승감이 나.
2: 시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부간선 해주면서 시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뚜중이라든지 시력에 부간선 해주면 간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빨리 알게 됐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하드 약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싸서 쓰려고 그러면서 이 몽속토 좀 자문하려고.
2: 하하, 예, 말씀하세요.
1: 예, 저희 친구가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우선은 술을 난 지 한 보름 됩니다.
2: 예.
1: 근데 이 설명 들으려니까 이런 데군 이 약이 좋다는데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약 사서 좀 쓰게 하려고.
2: 그 친구분이 이미 중풍에 걸렸으니까 빨리 그 네. 후유증이 해결받고 2차, 3차로 새로운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 몽속통이 바로 그런 환자들한테는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도 위해서 네.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7개 향, 티그스 향 들어간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7개 향이 네. 들어간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몽약, 장약에서 우리 보통 알아주는 특수한 성분 29가지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처방 자체에서는 큰 처방에 속합니다.
1: 네.
2: 예, 호시에 화위해주고 그 피가 잘 소통되게 하고 한대 어혈이 붙었던 게 그게 한낚시 그 떨어져서 혈관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로페불이 잘 빠져나가게 되고 종합공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데는 몽속통은 지금 시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잘 전달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예. 건강 좋습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예. 정말 좋습니다.
2: 예.
3: 소변이 잦아서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예.
3: 한치 날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난 여기 밤 자지 못하겠더라 말인데.
2: 예.
3: 근데 이 약 먹음에부터 지금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이 밤 비날 자실식 아침 일어난 정신하고 이 그리고 따라서 저기 이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게 지금 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나 지금 잘 걸을 수 있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아, 장수로왕의 특점 자체는 부선 텐징 해주는 데는 곰팥을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간도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근본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뭐인가?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위에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장수라는 것은 곰팥이 든든해야 장수해진다. 이게 중의설법입니다. 예.
3: 그리고 위축사 위험물리에 소화 안 돼가지고 저기 밥은 먹으나 먹으나 배고픈 것도 모르고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아까 날 밥 먹을 지낸 내 여기서 저기 자꾸 일등 욕기 싶더란 말입니다.
2: 그렇죠.
3: 지금이 저 소화가 잘 되니까 나 밥이 자꾸 당기운다.
2: 그렇죠.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3: 그러니까 밥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예. 그리고 기관지 염물로 소리 영 저기 감기와 어묵어서 감기도 허리였습니다.
2: 아, 예.
3: 예, 그러면 또 기침가래가 심해가지고, 저기, 요, 가슴 딱 목에 붙어 도로도 안 쥐고 이거 하기 힘들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이해하고 노무현 저는 이게 저기 많이 나서가지고 지금 진가래가 지금 싫어한다.
0: 아, 여기 맥덕이나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윤폐의 역할하고 소염의 역할하는데 충분합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싶습니다.
1: 예.
0: 항상 이 새끼 날라고 예. 가슴이 타서 걷기 바쁘고 그렇게 이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답답하단다.
1: 예.
0: 그리고 혈압이 그 영 가도 심해서 자꾸 올라가서 파 올라가고 예 내려오고 이랬는데 그걸 인해서 오지럼증이 자꾸 나고
1: 오지럼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막혀서 오지럼증이 나는 겁니다. 예.
0: 기억력도 없고 그리고 예 증상이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렇죠.
0: 그게 나 그 증상으로 말을 좀 하기 바빠합니다.
1: 아, 어느 중수마비가 왔습니다. 신경세포가
0: 이런 뛰는 것 중간에서 좀 잠합니다.
1: 아,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언어가 불편하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나 밥 먹는데 자를 하기 화장실 가기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모두 문제가 중풍 후유증으로서 신경세포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막혔는가? 기본 그 심장동, 심장, 그 관상동맥하고 내 경동맥을 포함해서 내 동맥 경화로 인해가지고 그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니까 막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맥의 신경세포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겠는 게 그게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처럼 그런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 바로 멍석통입니다. 저희 그 텔레비 각본이 나왔는데 한 60페이지 되는 거 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제품을 받아보고 와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한 곽 안에는 모두 300알이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10곽인데 한 곽 안에는 그러니까 30알씩 들어있으니까 이래서 한 번에 20알씩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차원을 먼저 하는 걸 그 권합니다. 그러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정도 복용하게 되면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때는 여기 조금 더 필요하다면 20알 내지 25알 해도 되고 여기 그 용어범위는 20알 내지 30알이라 했는데 한 번에 드는 양이 처음에는 20알씩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이래서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30분 좌우 후에 드시고 좀 산보하면 좋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한동이 솔직히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예,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잘 열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교환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이 장수로방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듣고서리 며칠이 아이래서 이내 먼저 조금 샀습니다. 그래 사서에 어째 그 사서 썼는가 하게 되면 콩팥이 나쁜지 어째서 나의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미네 밥을 먹지 못하고 너무 맥이 없고 예 그래서 다리마 보면 눕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예 원래 이 기관지 옛날에 젊어서부터 나빴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어느 늙어오니까나 이 더구나 이렇게 기침이 심하고 이 정말 이 모든 데 나가기 영 싫었습니다. 남한테서 기침이 좀 얼마.
1: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3: 예. 그리고 또 어느 이 배 어디나 다 아프지 허리 아프지 너무 불편하고 이. 손에서 좋다는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1: 예.
3: 그런데 어째 낫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장수로바이라는 약을 좀 써보자고 선생님이 강의를 맹심해 듣고서리 따라가서 이제 한 25알을 먹었는가
1: 예.
3: 용 느낌이 좋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이 예. 빨리 효과를 봅니다. 특히
3: 예, 첫은 예. 게 알기는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맥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집에서 누워만 있고 이러던 게 지금 그래도 밭에 좀 나갈 수 있습니다.
1: 소화가 잘 될 예, 겁니다. 소화 잘 돼야 됩니다. 러는 게는 예. 봉영 텍사 석거부 예.
3: 예. 기침이 될까 예. 많이 나서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그 나가면 등자에 로인들이 안 되는 데가서 얘기해서 좀 앉아있어도 예, 괜찮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효과 너무 좋을까나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1: 예, 좋습니다.
3: 그래 이 약을 또 사 먹으려고 하면서 한 가지 담은 하겠죠. 우리 예, 동서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해 보 왔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이거 내 첫날에 강의하는 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1: 예.
3: 우리 언니 그러니까 나 깬디 빌리고 우리 언니한테 맞을 것 같아.

0: 때문이 합니다.
1: 예.
0: 지금 정말 어떤가 하면 주스나 병원 치료도 하고 나와서 뭐 약을 다 쓰는답니다. 그런 것도 내내서나 해서 또 물어봤지 뭐. 그래 어떻는가 했거나 그냥이 반신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는 심장이 나빠놓을까나에 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하는 게 있지 않을까.
1: 예.
0: 말하는 것도 예전을 하면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잘 알아먹겠다.
1: 그렇죠. 말. 말씀 소리가 명철하지 예. 못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하고 또 혈압도 잘 엄청 알아야 된다.
1: 예.
0: 그래서 전날에 또 강의라는 것도 군에 먼저 약이 저런 조금 싸서 답답하라고 가지라도 썼습니다.
1: 아, 예.
0: 한 나흘 잡쌌는가.
1: 예.
0: 그런 게 느낌이 좋다면서 또 오늘 아침에 전화 왔을 때.
1: 예.
0: 동서 이거 약, 그런 할 때 동가도 물어보고 자기 동안 것도 말해보고 내 이거 계속 먹기 쉽다고 전화 왔더라만.
1: 아, 예.
0: 예, 그래, 예, 그래서 전화 드립니다.
1: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멍석통 예. 이 제품 자체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 이분이 우대증책이 좋으니까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이게 앞선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지금 복용할 때 연속으로 복용하면 많이 빨리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보는데 지금 더 싸서 잡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0: 활동이
1: 좋을 때. 예. 50177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50177766.
1: 예.
0: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어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적인 자세와 투덜거리는 말투,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보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말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씨의 수필 언어의 에너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언어의 에너지 김명숙. 천성으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세상에 태어난 꽃은 사람들의 눈을 풍요롭게 호강시켜주는 즐거운 감상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화가 필요 없고 동행자도 필요 없으며 표정 관리에도 구애 없이 울적하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꽃이 아닐까. 꽃의 매력은 누구에게라 없이 똑같이 웃어주고 반겨주고

예쁨을 선사하는 대공 모사함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가 수요하고 있는 특이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그 어여쁨을 소리 없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자연의 황으로 떠받들려 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꽃들 속에서도 빛나는 그 이름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며 생존하는 꽃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나고 있는 라플레시아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꽃으로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우지만 인간을 혼절시킬 만큼 심한 악취를 발산시키는 바람에 악마의 혀 또는 부두교의 백합이라고 불리운다. 라플레시아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발산시켜 자기의 소중한 이미지를 잃어가기에 그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소통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함께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한다. 소통의 주요한 요소는 서로지 간에 주고받는 대화들로서 그러한 언어들이 바로 소통의 지름길로 되고 있다. 향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꽃들처럼 같은 언어라도 그 표현이 다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면 타인에게 주는 감수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찍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우리 문자는 못 나타낼 뜻이 없고 못 나타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아해 다르고 어해 달라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지어 누군가를 험한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삶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돌도 없는 극진한 효노로 소문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언어의 위해성을 더더욱 명백히 깨우쳐주고 있다. 그녀는 일찍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50대 초반에도 또 장대 같은 남편까지 잃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눈물로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살이 센 여자라 뒷공론을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나운 팔자라 하여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터무니없는 날조를 퍼뜨렸다. 가슴이 찢기는 아픔에 부대끼는 그녀에게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바라보기까지는 그 당시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팔자가 나쁘고 살이 센 여자로 착각하면서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점차 삶의 의욕마저 잃고 말았다.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 아무렇게나 놀려버린 혓자루에 찔려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절벽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그녀로 해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에 떨었으며 그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건 우연한 사고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한 불행 앞에서 당연 위로의 말로 힘과 용기를 줘 상대로 하여금 시급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천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병은 치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굳이 아드레날린 같은 악취를 발산시켜 한 사람을 천길 나락에 빠뜨리는 건 인간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치의 혀가 석자의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 듯 싶다.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고 난다. 부정적인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이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삶이 따른다고 한다. 주먹을 부르시고 열심히 뛰어도 딸리는 게 시간인데 뒤뜰에 앉아서 남의 험담이나 일삼으며 호송세월하는 사람들의 뒤에 구경 무엇이 따를까?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가지를 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어떤 악과가 초래될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타인에게 잘못 날린 한 가닥 화살이 몇십 개로 불어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이나 해봤는가. 높은 언어 수양을 갖추려면 우선 인성적인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의 가치를 깨치지 못한다면 천부적인 재능도 저층 바닥에서 나뒹굴 수 있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악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일찍 진나라의 진시황을 도와 중국 최초 통일 제국을 이룩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라는 승상이다. 이사는 문자와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고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 통일 제국 진나라를 건설했다. 이사는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와 함께 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 수학했다. 한비는 한나라 왕족으로 진나라에 온 한나라의 사절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순자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한 이사는 간사스런 지혜에 뛰어난 변설가인 반면 한비는 타고난 말더듬이었으나 두뇌가 매우 명석해 학자로서는 이사가 도저히 미칠 바가 못 되었다고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한비의 고분과 오도의 론스를 보고 한비와 교류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감탄했고 그 후 한비를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진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진왕이 그를 총리하게 될 것을 염두한 이사는 한비의 능력을 몹시 질시했다. 드디어 이사는 한비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는 시황제에게 참언해 한비를 옥에 가두게 한 후 한나라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고 모함까지 해 한비에게 사역을 내려 자살하게 했다. 이사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 권력과 부귀를 얻었을 망정 공덕이 없었던 인물이다. 동문수학했던 한비도 비정하게 죽이는 친구였고 결국에 자신도 허리가 잘리는 참수를 당했다고 한다. 권력과 부귀를 탐해 생긴 지나친 질신은 종당의 소중한 자신마저 해치고 말았다. 오늘은 잘 다루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물에 시들었던 꽃이 샘물을 듬뿍 먹고 생기를 되찾은 듯 우리의 고달픈 삶에 좋은 영양소로 될 수 있다. 내가 살던 고향에 효원이라는 양로원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겨울 김장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며진 효원이 좋은 환경으로 소문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밝은 웃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다는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수행이 더더욱 효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고 있다. 긴 밤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모진 풍상에 부대끼고 지쳐서 머리에 하얀 서리를 이고 계시는 노인들, 멀리 떠난 자식들을 하염없이 그리며 기다리며 마음의 골병이 들 때로 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는 그들 부부의 살뜰한 대화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난다.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때로는 애들처럼 옴니암니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화를 못 이겨 장래가 떠들썩하게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노인들이지만 한양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달래드리다 보면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얼굴에 웃음이 흐른다고 했다. 저물어가는 황혼의 령마루를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서글프고 벅찰 것인데 힘도 딸리고 정력도 딸리는 만년에 믿고 의지할 때 하나 없이 부득이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할아버님, 오늘 참 멋지고 씩씩하신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님, 어쩜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빗으셨어요? 10년이나 젊어지셨어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언어의 매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실증나고 아부가 거나하게 담겨진 귀찮은 존재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허물어지는 담벽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가는 노인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약으로 그리고 생명의 연장선을 이어가는 값진 에너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금방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애들에게는
힘겨운 한자국을 용감히 디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출국바람이 적셔간 이 땅에서 따뜻한 엄마 품을 잃고 울먹이는 애들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여린 마음을 굳혀주는 좋은 에너지로 될 것이다. 100년도 살기 힘든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언어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희노애락을 동반하는 짧은 삶 속에서 전성이 부드러운 혀끝을 굳이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소중한 인간을 무참히 찌르기보다는 바른 손을 내밀어 감싸고 보듬고 베풀면서 응원을 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밝게 아름다울까. 정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순수한 꽃들 마냥 내 주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무난하게 윤활시켜 삶의 참뜻을 멋지게 부각시켜 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한순간 내 주위를 황홀하게 빛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는 평생 나를 포옹해줄 수 있는 넓은 터전으로 되준다. 산 밑에 가면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학식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겸손하고 수양을 갖춘 진정이 담긴 언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품위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꽃이 아름다워도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매력적인 언어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얻고 이름은 자신이 할 탓에 달렸다. 계절에는 엄동설한이 있고 울퉁불퉁 인생길에는 모래길도 자갈길도 있으니 힘을 부어주는 행동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도리이다. 인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어우러져 가는 길인 것만큼 솔선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열어보라. 그리고 봄날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보라. 그러노라면 당신의 고달픈 삶에 늘 값진 에너지가 투자돼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상대방과 소통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을 담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여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도 값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습관을 양성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사람 최균선 씨의 소필 태풍으로 사는 잎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사는 잎들 최균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곳에 한 신부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닭털을 주어오라고 하였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죽겠느냐 하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낸다는 것은 스스로 흉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에 반듯하던 미인의 이마에도 밭고랑이 생기는데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욕심에 흉허물이 없으랴. 그걸 곱게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험담쟁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종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남을 패풍하는 악습이 있는 자들의 자풍자가 아닐 수가 없다. 제 뒤가 구린 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헐뜯다라는 말을 농촌에서는 패풍한다로 잘 썼다. 패풍이란 남을 험한 말, 류언비어로 흉보고 헐뜯으며 모해한다는 뜻일 게다.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흉해 보이기 전에 우선 가련하다, 촌철살인이라 말도 있거니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다. 혀는 부드러워도 잘못 놀림으로써 빚어지는 인간 비극이 비일비재이다. 오해와 착각은 시간이 풀어주는데 악함정이 꼬나든 흠잡기는 방비대책이 없다. 험담은 남을 헐뜯는 말이자 욕설이 포함된 비방이고 흉을 빙자한 질투와 비난의 작두질이다. 태풍쟁이들은 열등감을 등에 지고 사는 정신적인 곱사등으로서 자신의 비뚤어진 심사에 골목 소식들을 주워다가 발을 달아주고 덧칠하여 도처에 날리는 재미의 재속창을 드러내는 것도 모르니 그 영혼은 황피하기 그지없다. 모든 태풍쟁이들은 전성적으로 심수

부정하거나 위선의 기질을 타고난 듯 인격적으로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자는 대동행이라는데 그네들은 뒷길로 숨어 다니며 누구의 구린내를 맡게 열습니다. 배풍쟁이들은 야비하고 아리송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린다. 사실은 묻어두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추측과 개인적인 심사로 어떤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도 흉보는 내내 교양도덕을 표방을 하며 고상한 채 자기는 완미한 채 너스레를 떨어내며 입에 침을 튕긴다. 자신은 공들여 쌓아도 타인 간에 무너지는 관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재미나는 일상인가? 그것으로 스트레스인지 하는 불안한 심증을 만족시키려는 것일까? 혹은 질투가 미움을 넘어 증오로 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샘을 내다 무작정 미워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와 갈등하기를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콤플렉스의 슬픔 같은 그런 심리적 취약성 말이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지 모략인지를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말도 세 번 하면은 정말이 된다고 그런 사연이 겹치고 겹쳐서 마침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폐풍질에 열을 올린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결판 내려고 들이대면은 오해라고 결코 본의가 아니었고 귀똥냥한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자신은 관심도 없었다며 비겁한 모든 추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일을 간다. 인간들 속에 비로 먹은 영혼들이다. 연유 없이 남에게 악감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을 얼마나 절행한가. 험담이란 결국 더러운 자기 심령의 무덤에 새긴 저주의 비문이 아니던가. 굳이 험담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심사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무식해서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란 말도 떠올리지 않을 게다. 자신은 무슨 정보나 전달하듯이 생각을 하며 소위 비리비적을 까발린다고 여기기 십상인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리고 지력이 월등하지 않아도 뻔한 도리를 왜 모를까? 사람은 누구든 남의 이야기는 재미나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이기에 당사자 앞에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설사 그게 날이 잔뜩 선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순이 격화되더라도 그렇다. 뒷공놀이라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직접 삿대질하는 것보다 치졸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죄치는 것이다. 폐풍하게 좋아하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에 말이 달다. 말이 많은 집안은 살림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단집 장이 쓰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말단집에 장이 곤다. 장단집에는 가도 말 많은 집에는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옛말 그런 데 없이 폐풍질에 열불을 올리는 만큼 무어나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가 보면은 제 집 살림은 그저 말도 아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말이 많은 사람 실속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폐풍질을 잘하는 자들은 불안전한 인격자인 것만큼 선의적일 때가 없다. 잘 되어가는 대방을 회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하기에 남을 속이며 중상모략하게 하고 남의 비방만 듣고서 덩달아 비방에 열을 올린다. 사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갈 때 악습이란 얼마나 노절한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참할 것인가. 하긴 무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은 집안의 불화가 그칠 새가 없고 말이 너무 달아서 입덕을 입는다면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암소도 없을 게다. 준거 없이 마냥 밉다고 무작정 대방이 잘못되기만 바라다 보니 어불성설을 만들어 퍼나르다가 공연의 불화를 자초한다면 지극히 우자의 짓이다. 개가 사람을 문 것은 뉴스가 아니라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날조해서야 쓰겠는가. 대방이 마냥 밉더라도 제 혀를 씹도록 비방하면 정말 싸가지 없다고 하리라.

저만큼 안전 인수하려니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니 쓸말이 없게 되는데 태풍진의 소식통을 능사로 여기니 재미나는가. 재채기를 몇 번 하는 것을 감기를 뛰어넘어 폐엄이라고 곧 죽을 게라고 방정을 던다면 곧 망사. 태풍인지가 너무 자주 생기면 신뢰가 뒷돌이 되니 미사력으로라도 당나발. 개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함이 마땅한 줄 안다.

0: 네, 그래서 작자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다고 지적을 하면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고 교양 있고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요미와 시의 수필 말의 향기와 말의 맛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말의 향기와 말의 맛, 유미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냄새 좋은 풀밭에 들어온 듯하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는 가게에 들어온 듯하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그 향기는 단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에게서 무형의 향기를 느끼지만 실은 그 향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유독 사람을 잘 모으는 이들이 있다. 내 어린 시절 친구네가 바로 그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친구들, 이웃들, 또래 아이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 집 거실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에서 단내가 나고 인품에서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었고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들의 말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런데 말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또한 맛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마치 햇볕에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듯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지친 마음을 감싸며 위로한다. 겨울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마시는 따끈한 미역국처럼 차가워진 영혼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반면 어떤 말은 덜 익은 감처럼 떴고 독이 든 음식처럼 쓰다.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충고라도 사랑이 담기면 약이 되지만 비난과 멸시가 섞이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한다. 내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레몬즙을 상처난 살갗에 뿌리는 것처럼 매번 청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 청년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이 남긴 그 맛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도 음식과 같단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니 항상 내 말이 어떤 그릇에 담겨 나갈지 생각하렴.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그저 먹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삶의 조미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나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려다 실수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신발을 밟았다. 청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은 안 다치셨죠? 라고 묻자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오히려 아니요, 제 발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칸에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잣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말은 제 향기를 잃고 맛마저 변질된다. 상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불행을 건네게 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마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 양성의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 퍼져 양성이 악성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잘못 전해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건강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레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말은 마치 한 방울의 식초가 큰 항아리의 물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삭게 했다. 이처럼 향기 없는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맛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향기로운 말과 맛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준다. 향기와 맛을 함께 지닌 말은 마치 봄꽃의 향기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아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울리면은 둔감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향기가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맛도 있어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문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보다 말투를 기억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온기를 오래 간직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맛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봄꽃처럼 스며들고 꿀맛 같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무슨 맛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을

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로 남을 것인가. 이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하듯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을 고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네, 작자는 그래서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면서 그 향기와 맛을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고운 말투로 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한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추석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리 활동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후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닥터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예, 그런 고급적인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 개카노 공기 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우리 이제까지 지금 이제 나흘만 있으면은 5년 6개월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예, 그런데 한 번도 이 장약 심리방을 지금 소개해 드리면서 17곽을 사는 분들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한 번도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후에 우리 이 이야기가 한 곽에 100알로 바뀌어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번도 우리 이렇게 4곽이라든가 6곽이라든가 이렇게 드려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활동 그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리 큰 우리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인당 유기농 양리젖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실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지요. 예, 이번에 드리는 이 단백분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직접 가셔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겠다 이러면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해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한 청예성 정주의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청예성 정주 장약 집단에서 생산한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현대 장약 제약 기업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은 국약 비순번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계속해서 치료약이면서 국가약품비준번호하고 중약표시 Z에 표시된 거하고 또 국가여전지 이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했다는 이런 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계속 치료약이고 이런 그 국가위생부나 또 중약으로 계속 표시된 이런 약이죠. 예, 정말 예, 믿을 만한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0: 진지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로 지소한 약이고, 홍경천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서상에서 또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좋은가 또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약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른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신유방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는 이 약 먹고 효과 너무 좋아서 자꾸 말하기 싫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0: 맞습니다. 예.
2: 네, 이 약을 선택해 먹은 다음부터는, 야, 심장이 막 떨리고 후두두감이 놀라고 막 후렴이게 된 게, 아이, 밤에 자다가도 올리시면 올라가고, 또 가깝게 앉았다 누웠다 하면, 진짜 못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0: 예.
2: 예, 가슴에라도 입을 올려만 놓고 자던 게, 그거, 우선 마음대로 올려놓고 마음대로 산다.
0: 얼마 좋습니까? 예.
2: 길이 기분이 좋고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많이 다닙니다.
0: 예.
2: 예, 나는 이 이야기 수상약이 되고 그런데 어쩌 내게 딱 맞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지대 바깥에서 먹어 그런도 어떤 약이 되게 좋습니다.
0: 이 원래 서상이 약이라 이러면은 해발이 아주 높은 곳에서 앙리란 이런 곳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들로 만들어진 약이길래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긍정이 간다 말입니다. 한참 써봄, 아, 확실히 이전에 써보던 다른 약과는 다르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 예, 약이란 거 보통 먹으면 별 효과 없는데 이거는 한 번에 거서 먹으니까 지절이 효과 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 이야기 먹고 내 너무 효과를 보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찾아주니까나 내 이야기 너무 딱 믿을까 우리 엄마 장례 놓고 그랬을 때도 내 이야기 찾아주시겠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거서 효과를 봐서 지금까지도 매일 철 타고 야 매일 하루 빼놓고 댕깁니다.
0: 얼마 좋습니까? 예.
2: 야 정신 상태도 좋지. 다리를 처음에 놓고 갔을 때는 맥이 없어서 내 기득이 바빠서 막 물 안고 이렇던 게 그게 언제가 안 되었고,
0: 예.
2: 우리 흉한 것도 어지럼지 난 것도 이렇고, 또 점사를 돼가지고 매일 활동하려 놀라 댕기고 그랬다. 나 지금 어디서 온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나서니까 내 이 동네 분도 지금 여러분 내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도 뭔 게 다 났단다.
0: 예.
2: 한두 가면은 부유하는데, 그니까, 양력 2월이 왔는데, 어서 몇 달입니까? 어서 7달 되는데. 이게 지금 내 그 약을 소개하는 거 두 번 싸먹었는데,
0: 예.
2: 아, 지금 완전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주방이 좋다 하지, 밭도 댕기지, 맨 나한테 동미 들고 말하면 놀지,
0: 예.
2: 정신 상태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굳이 그거 먹고 효과 좋아가지고 용서합니다.
0: 예.
2: 그리고 내일 북극 같이 노는 아줌마의 하나 있는 게 내갱 새끼 세번 오고 머리 자꾸 아프다 한다.
0: 예.
2: 그래 나도 그 여자도 소개돼서 그 여자도 이 약 먹는데
0: 예.
2: 효과 좋고 이랬거나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활동이 좋다고 싸졌답니다.
0: 예, 이번 활동이 정말 아주 큰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2: 예, 여태껏 없었대요.
0: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 활동. 하도 이게 이번에 두 가지 명절이 학기 오면서 이 공장에서 이렇게 큰 우리 활동 하는 겁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저는 예상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제가 또저리 안 돼가지고 혈압약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제가 또저리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3: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0: 그게 류이설이 오빠입니다.
3: 예, 그거 받았으니까 나 얼마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그렇죠.
3: 이번에는 예. 그 당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좋지. 저는 원래 관심병이 있어 예수님 많이 사고

0: 신경세기 와서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또 거기다 면봉까지 와가지고 웃거나 등이나 말하거나 해도 얘 당기우면서 얘 눈이 시끌폭들 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앞달 자고 먹으니까나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꼭 좋아진다.
0: 예, 이 약은 서장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데 서자란 야생 약대들로 돼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약 효과가 예, 다른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르지요?
0: 예.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를 역시 못했습니다.

0: 너무 기뻐한다.
1: 하하, 예.
0: 네, 우리는 얘 다른 약을 쓰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이 이상약 심내방만 쓰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근데 이 약이 노병이 나사지는 게 좋아가지고서리 이 약에 대한 긍정을 예 하고 싶단 말입니다.
1: 그렇지요. 예.
0: 예. 내 소개로 예 우리 남편 덕이나 친구가 예 이것을 쓰고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예 주사를 세 개 였고 또 혈압이 높고
1: 예.
0: 또 소화도 안 되고 전열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약을 쓰는데 예 효과 좋다면서리 예
1: 효과가
0: 좋을 때 예. 예, 효과 좋을 때 예, 바짝 더 쓰겠다면서 36각을 배달받겠답니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
0: 예.
1: 우리 활동 지금 그 이 국경절하고 추석을 맞이하며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0: 예.
1: 드리는 겁니다. 예, 큰
0: 예,
1: 우리 알겠습니다.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0: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이제 혈압 조절하는데 30년에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야, 그러다 선생님 장량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량심리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또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거 한 가지 방법까지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두달 만에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도 나는 예, 병원과 검사한 결과에 경담에 오른쪽 방파리 있다는 진단받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런 오늘 이게 항상 예, 시아복탑에 타고 이게 언제 떨어질까 사는 게 정말 불안하고 근심스러운데 내 늑다만 먹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방파리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3: 야, 그래 놓으니까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심장 안 좋아, 항상 턱에 도가 들어가면 숨이 탁 끝났기면 숨쉬기 영 힘들고,
1: 예.
3: 심눈에 또, 예, 그렇 들어가면 팍팍팍팍 뜨면, 이래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3: 예, 겨울에나 문 열어야 숨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약 먹으면서 또 이 증상이 정말 하나하나씩 하게 되니까, 여름에도 몸 꾹 닦고서 숨쉬기 영 편안합니다.
1: 아, 그렇죠. 젊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는데 심장 그렇게 치료되니까 좋아지니까 그게 그런 젊은 공간에 들어가도 그렇게 숨쉬기 편한 겁니다.
3: 예, 예. 그 심장이 그래 좋아지니까
1: 그게 많죠. 예, 그게.
3: 예. 그래도 저는 전립선에 소변에 한번 소변에 자꾸 그래놓으니까 밤소변 안에 잦았습니다. 이래.
1: 예.
3: 예, 이 약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밤소변이 한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3: 그러나 통장 살 때만 씁니다, 나는.
1: 예.
3: 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당뇨 합병적으로 혈압도 높고 항상 어지러워서, 예, 아, 무슨 앉아 때려서 비틀이 도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어지럼 찔지 마, 나니까 영 좋아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우리는 이 약을 혹 특히 약, 그러니까 이번 확대에 이것도 확대 얼마 줬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이 확대 또 참고해 또 다달 받아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근데 한 가지 뭐냐 합시다. 친구 예. 있는데 우울증이 걸려서 말하기 싫어하고 또 혼자 집에만 가만히 이래 있고 사람 서려야 합니다.
1: 아, 예. 우울증 환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3: 예, 이런 사람이 약 써야겠다고 주고 내가 문을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예, 우울증 환자의 이게 신경성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우울증 환자분들은 어떤 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 예, 그 항상 정서가 절약돼 있죠. 이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신경계통증에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결국 아, 그 한숨을 자주 쉬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떤 일에나 흥치 없습니다. 예, 결국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조급증이 많이 나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이런 분들한테서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꼭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돕을 수 있는 예, 이런 그 아주 훌륭한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죠. 예. 천공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신경 치료를 해 준다. 예. 이게 신경

0: 세포를 빨리 수복해주고 신경 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신경 쇠약 증상도 이렇게 그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죠. 예, 결국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와. 아, 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지금 아, 이런 우리 약을 써 가지고서 지금 우울증이든 게 지금 많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얼몇 달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변이사에 이전에는 그런 걸 많이 썼는데 병원 약도 많이 썼는데 아이 됐는데 정말 이 약 쓰고 이렇게 좋아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그 전문적으로 신경을 치료하는 우수한 이런 4,500m 이상,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들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와, 그러면 이번에 확대 좋을 때 배달 받겠단다.
0: 예, 배달을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모시산이 두번 오고 그다음에 기울부족도 심하고
0: 예.
3: 그리고 심장도 두대라는 사람인데 정말 이전에는 정말 좋다는 약을 많고 많은 약 썼습니다. 근데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3: 이 약이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
0: 아주 중요하죠. 어째서 예. 그렇게 많이 약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절로 예.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기 그만큼 거기 마음이 가야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3: 맞습니다. 예. 그래 이거 아예 이게 소장약이라고 써봤는데 옛날에는 소장약 또 단소리 들었지만 써면 오바됐단 말입니다. 실상 써보니까 정말 아유 약이 정말 효과 좋다는 걸 긍정하고 싶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많고 많은 약 썼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어딘 아이나 그래서 그런 뭔가 그 학생이 수학생이라면 이건 정말 이렇게 교수급이 교수에 달한 이런 상참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0: 그렇죠. 상사가 많이 납니다.
3: 아이가 이 정말 천차만별 차 같습니다.
0: 예.
3: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그려놓으니까 이거 약 쓴 덕에 지금 이 정말 들고 그래서 어떤 병원 모르고 살고 이 잘못을 등에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이 눈이 또 피고 얼굴 마비 어느 장에 이런 게 왔던 게 밥 먹기 좋다 힘들었던 게 그래서 지금 다 정상을 내서 야 사는 게 좀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이 약은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산지대 이런 뭔가 4,500m 이상 약재하고 그 다음에는 홍경표는 5,400m 이상의
0: 맞습니다. 아니,
3: 소장에서 연한금을 부른 네 가지 이야기 들어가니까 이 약마다 다 귀중한 진귀한 약재고 고가의 약재 들어간다.
0: 아주 고가의 약재 준다. 이 우리
3: 예,
0: 약
3: 선생님이 항상 그 예. 강의가 아예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 나타내는
0: 그렇죠.
3: 확실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이 한계도 막 우리 지금 약이 많고 많은 약이 많지만은 이 연한금이 이렇게 한 가지 되고 네 가지 들어간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아,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 투수료법을 치료를 하자고
0: 특수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까?
3: 예, 그래 놓으니까 나 우리 뭐시 심장이 쓰자라로 관상동맥이 많이 맥혔던 게 다 어디는 열려가지고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에 문화해 보니까 옛날에는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숨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디든 닫아도 일어나 뭐 딱 눌러나 숨 못 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어나 바닥 땅다 가슴 치고 그래서 아이 심률도 찐다 한번 배사시 넘어지지 해라 해꾸지 심장률이 세고인지 해꾸지 싹 갈라지고 해 밑에 계속 소리 돋아가서 간세도 못 먹고 하던 게 지금은 얼마 좋아졌겠습니까?
0: 예.
3: 모든 검사 지표 정상이 됐지 세상에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아직까지는
0: 예.
3: 정말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 쓰고 정말 기적 같은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내 서른 곳에 이렇게 좋아진 사람 가득하단 말입니다.
0: 그렇지.
3: 그래서 모두 예. 그런 뭘까 칭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0: 많이 그 손님이 예. 우선 오래 했으니까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그냥 동아지니까 예. 하나둘이 있고서 다 쓰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다 쓰고 모두 효과가 오니까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동창생들도 좋다는 게 쓰고 있습니다.
2: 예.
3: 그래서 또 내 우리 친구 남편이가 이렇게 간질배지니 해서 한 달에 세네 번씩 그래서 이 놓고 위에 입원하고

0: 그 짜증 나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친구도 그래 놓으니까 한 번씩 그래서 막 이렇게 쓰러질 때면 예, 막 그래서 거품 물고 쓰러질 때면 자기도 막 심장병이 막 온다며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쓰고 병원 모르고 살고 기억력이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발작하고 나면 기억력이 팍팍 떨어지는 게 이 약 쓰고 지금 기억력이 경도 와졌답니다.
1: 그렇게 기억력을 돕는 이야기입니다. 예. 원래
0: 우리 병원 모르고 살지 지금이 요 맥이 없다든 그 맥도 없으면 뭐 맥이 없다 버리다 이고 식사할 사라고 이래 놓거나 자기네들이 지금 둘 다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뭘까 내 이게 이제 활동 이런 활동이 없으니까 나 현금도 감해주고 번약수 여섯 가지도 주니까 나 둘이 먹는 게 활동할 때 싸겠으면 빨리 싸라 이달 거지 하니까 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오 그거 깨면 내일 우리 집을 배달시키달라며 이렇게
1: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 지금 신경성 심장병으로 지금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의 그래서 자문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이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경성 일반적으로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일단 신경성이 붙었다 하면은 잘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분이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전화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경성 심장병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은 대뇌로부터 그 유래한 이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죠. 신경이 쇠약해지면 심장이 조절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유발됩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게 심리부치를 말합니다. 심률이 고리롭지 못한 증상을 말하죠. 특히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은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박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형용하는 걸 보면은 심장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형용하죠. 이런 분들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하려면은 첫째로는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인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 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고 또 신경을 강하게 해주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또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는 또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또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천궁이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그 돌출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성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해 주면은 기와 혈을 꼭 보충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기와 혈을 조절해줄 수 있는 약이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천궁이라든가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 보충하는데도 아주 그 훌륭한 이런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한테 이런 전화 오는 이런 분들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심장병이라는 거는 일단 걸리기만 하면 쉽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특히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제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심근경색인데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발작할 때 구급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종말에 나 먼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그 심근경색이 이렇다 하는데 우리 그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그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딱 약과기 그 제일 운면에 그런 이 서장의사가 어떻게 그 이 객관화 주치공능에 대해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중의가 그 이 장약심리방이 주치공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하고 서장의사의 병을 진단하는 방식 그리고 치료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장의사가 그 선호하는 이 주치공능에는 그 혈액형 갭심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이 혈액형 갭심증이라는 게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는 거 관심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걸린 분들 급성으로 발작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삽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그런 그 구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다음 후기치료를 꼭 이렇게 그 이런 약으로 해서 우리 장약심예방 같은 이런 약으로 해서 써준다 할 때 심근경색이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약들보다 효과가 더 우수합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뇌출혈이 온 이런 환자분들을 꼭 병원에 빨리 모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출혈을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그 우수한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방송 열어는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도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여건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터리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박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룡정시 회성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개산 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환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

0: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9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 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9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3319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9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 사업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중로년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9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9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 생태 산체공원이자 3319도 변경 풍광 회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9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도를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9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룡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9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선해 변경 문화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여련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조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의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여련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 심의와 사회 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0: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리된 우리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1: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모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일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항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 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 구제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계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2: 항만지행 北京大兴
1: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항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항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 겸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구 직능에 립각해 하나의 항공편 한 개 책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추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손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항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개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춘 통상구 육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항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항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항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항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길 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3: 신통로 사용
1: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 국제 항공 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주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 항공 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0: 정량.
1: 용남의 재간 출입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어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대응에서 주동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맹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하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이 하나의 선을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건남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 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열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령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철, 제작의 방문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3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

0: 1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전해내려온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같이 맞이하면서 본약도 드리고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을 또 푸짐하게 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은 예,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명절이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100% 순수한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 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2: 심장이 나빠서 나는 심장이 나빠서 하면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댄사 사기 넘지도 못하고 어떨지겠네 심장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빴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단약 먹어도 소용이 없던 게 동충하초 먹으니까 그게 가장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심장이 편안하니까 속이 편안하게 영차함이 잘 온다.
1: 네.
2: 예,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아서 그랬는데 심장이 편안하니까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밤에 뭐 다 이 심장이 나쁠 때 난 밤에 오지 않아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하게 소변을 네다섯 번씩 보고 나면 미네상까지 했던 게 소변도 지금 하루 전에 한 번 보면 됩니다.
1: 예.
2: 예. 그래지 계속 소리 나던 게 그것도 호흡가 나지 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먹으면.
1: 예,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위기가 있어서 미네 밥 못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소서 지금 매운 거 먹어도 이렇고 김치를 난 금방 못 먹었댔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 이거 먹고 그 위 이렇는지 딱 이렇습니다. 밥 안 먹어도
1: 네.
2: 딱 위 안 아픕니다. 그래 놓고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옵니다.
1: 네.
2: 그래 나는 약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활동이 특수한 활동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쌀려고 또 전화드립니다.
1: 예, 이번에는 국경절하고 추석 두 명절 맞이하기 때문에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 예.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좋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1: 제
3: 동천하자 발에 교통망을 한답니다.
1: 예.
3: 우리는 우리 집에뿐 하고 날 둘 다 같이 먹습니다.
1: 네.
3: 예, 처음에는 내가 시장에 먹었단 말입니다. 예.
1: 네.
3: 혈압 떠들이 잘 안 되고 잠 잘 먹다고 예.
1: 네.
3: 저 가슴이 부들부들거리면서 예. 잘 되면 쉬는 밤 자꾸 흘리고 그냥 추위 쌩이 타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 감기 다들 할까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아마 면역에 대한 거 먹어도 모르겠을 때가 이제.
1: 네.
3: 예. 그래는 차라리 이 동천하초 발효 경품을 들어보고 하도 약이 특이해서 먹었는데 이걸로 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혈압 혈당이 다 조절 잘 됩니다.
3: 네, 그리고 밤마

0: 수지. 따라다녀야 돼. 저하고 추위를 그리 세게 타는 게 추위도 안 타고, 이 잣댐 계속 이불 밑에서 양말도 신고 잣댔습니다, 지. 기, 그랬던 게 그건 사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예. 아마 감기도 술 걸리고, 예. 그래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건드렸는데, 감기 지금 아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내 약을 먹으면 우리 집에 보는 이 세상이 어땠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본동 혈압도 높고 이 흉모엔도 알아, 그래 흉모엔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관 더상 세게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내것도 이게 좋으니까 이거 자꾸 같이 먹자 해서 시작해서 좁혀 잡쌌는데 이걸로 이 가슴 계속 이 봄 가슴이면 거서 기침 가을에 달군 선데 그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영조화됐습니다. 몸이 어떻게 들어와. 내가 없어 계속 들어오고 있던 게 나가 운동해도 조금씩에도 예, 운동도 하고 예, 자관 여러모로 영조화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우린 둘 다 이게 이걸로 이렇게 효과 잘 보니까 이번에 활동이 하도 특이하게 좋으니까 둘이 먹길래 한 18가구 개달 받으시오.
1: 예, 18가게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또 1,000원을 드리고 3,000원에 까지 달하는 선물 명절 선물 세트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교십도 198원 하는 교십도 두 가구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특수한 점이라 할 때에는 40도 날이나 저온에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예, 이 정화 과정에서 추출한 활성 이 성분이가 그 효능이가 야드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걸쳐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안전하고도 효과가 선명하기 때문에 꾸준히 쓰실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지금 동성하초 먹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좀 많이 불편하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첫째는 처음에는 참기 힘들어서 그냥 자주 샜댔습니다. 마트가 잡은데 있는 것도 갖다 셔도 막 참치밭에 막 샜던 게 구성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예. 거기에다 또 오몸은 더워서, 예. 땀은 줄줄 흘리는데 안에 다른 거나 추워서 덮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음양 경영이 잘 됐는지 어떤 언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뭔가 뭐, 귀에서 그냥 소리 나면서 자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뭐 불면증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가슴도 늘상 황황하고, 진정 안 되고, 예, 자꾸 자도 일어나 앉아도 있고, 이래, 가슴이 답답했을 때다. 근데 그게 지금 가슴이 편안한 감이 지금 납니다, 저는.
1: 네.
3: 그리고 거기다 또 위가 안 좋아서, 소화 잘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배가 뭐 얼떡짱 하면서, 그리고 뭐 한 먹으면 또 이렇게 물도 내려갈 데 없을 거죠. 그렇게 그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소화진 잘 된다.
1: 네.
3: 그래서 쑥 내려가니까 가슴도 편안하고 위도 좀 편안했습니다.
1: 네.
3: 그래 먹어보니까 야, 진짜 얘 고산지에서 자랐지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엔 벌레로 되는 약이 정말 진짜 신기한 약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먹어보니까 나 얘 확실히 좋은 게 알린다.
1: 네.
3: 날마다 지금 증상이 좋아지는 게 날마다 알린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계속 머리 흐윙하고 얼음증이 나서 그냥 오빠라도 요즘 아주 우선 떨어졌습니다. 정신 납니다.
1: 네.
3: 그 들어보니까 방송에 아무 활동이 있을 때다 이렇게 강해지.
1: 예.
3: 활동이 좋을 때 계속 먹다 오늘도 배달 받게 했습니다.
1: 예, 활동이 지금 1년 중 제일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3: 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김연아 예. 맞지?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선생님, 예,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야, 저는 예, 이래 쓰기 전에는 예, 이래 선생님, 예, 다리 이래 빼, 영 아파서 예, 허리도 이래 허리 빼 아프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예, 풍수성 관절도 있고 이래서 예, 날 흐릴 때마다 내 다리부터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게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1: 네.
4: 저기 허리 아프고 이래.

0: 정말 아침에 라에 다호 일어나무에 이 허리가 좀 뭔가 뭐 어, 이 꼬불 약간 자꾸만 꼬불 때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야 그래서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맛이 없어서 예, 밥도 바로 먹기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예, 아이 이래 정말 동통 와서 이 정말 선생님 강의 듣고 쓰기 시작하는데 야, 이 염도 배 아픈데 정말 좋습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그래, 그거, 이렇게, 이래, 나사지가, 얼마도 배 아프고, 얼마도 허리도 아무리, 이렇게, 피고, 이렇게, 저, 단에도 잃었고, 이 또, 다리도, 저, 아무리 날이 흐리고, 뭐, 비나 오고, 무슨, 이래, 이래도, 아무 치다,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좀, 가면, 입맛이 돌아야 밥도 잘 먹지, 하까란 맥이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저는, 예, 이렇게 좋았거나, 지금, 우대 영,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너, 좀, 이렇게, 어, 이전에는 이래서, 네, 앞에서 말했지만, 많은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나, 이래서, 그, 고약수 싸붙이고, 그 다음에, 이래, 아플 때는 가서 또, 땡기거지 다, 점점 주사거지 맞고, 이래 됐습니다. 뜸도 다 떠왔습니다.
1: 네.
0: 그래도, 저, 예, 그저 그때 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선생님 강의를 이래 열심히 듣고, 저, 동충 와서, 네, 이 면에서 다 나사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예, 나는 이 약이 내내 정말 이거 약입니다. 난 그러니까 계속 이 한 가지 약을 넣어야 아침에 그래서 한 번만 복용하면 될까나 예. 저는 계속 전제 쓰길 해서 저는 감또 이번에 아유 우대 얼마 줬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활동 약은 좀 있지만 활동에서 참가해서 저는 또 한 18통 싸겠습니다.
1: 예, 18가게는 23곽 드리면서 현금 상품권 예. 1,000원 예, 그리고 3,000원에 달하는 또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이래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3: 수고 매일 많습니다, 선생님.
4: 예.
3: 예, 저도 동충하초로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4: 예.
3: 저는 삼고가 다 높았습니다.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당 조절해야 돼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4: 예.
3: 그러다가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삼고도 다 이거 저기 정상이 됐습니다. 고혈지 고혈당 이게 그리고 저는 이 목에 기관지 후두염 이 그 식도염 여러 가지 염증이 있어가지고 심할 때는 이렇게 그 약 밥도 먹기 바빴지만 약은 못 먹었습니다. 그 저기 쪼낭 같은 거는 농구지 못해서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안내

0: 뭐 그 시간 뭐 먹고 삶은 옥시라는 건밥 못 먹었습니다. 그거 저기 말고 안 농구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다 좋아지고 예. 심장에 나빠서 심장에 이 거기 1분에 100m 시킨단 말인가 예. 예. 예. 빨리 돼서 약 먹어도 아이 되고 예. 어떻게든 좀 그냥 중심하는 거 달고 살았습니다. 네, 빨리 돼서 그러고 심장 붙고 구두도 해서 어찌지 못하겠, 걸지 못하겠어요.
1: 예.
0: 그러던 게 그것도 좋고, 예. 어쨌든지, 지금 저기 관절도 저기 아파서, 예. 목이 세게 아플 때 목을 돌리지도 못하고, 예. 머리를 감기도 바빴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지금, 예,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어쨌든 간에, 동충 하초를 먹으니까, 예. 무식에나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몸이 영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관절이 나빠놓고, 나가서, 예, 남들처럼 운동도 못하게, 지금 운동을 합니다. 운동 많게.
1: 예.
0: 어쨌든 간에, 야, 이 동충 하초라는 게 정말 이전에 황제들이 먹는 약이라지만, 거기다 발효돼서 30배나 높다니까, 먹어본 사람은 그 알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 모를 겁니다. 정말 먹으니까, 더욱 좋은 건 예,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다른 약은 두세 번씩 먹는데 그건 한 번 먹으니까, 예, 용 편하고, 예, 먹기도 편하고, 먹고 효과 좋았거나, 이렇게 돌 때, 아무래도 이번에 또 활동 좋았을 때다, 선생님이.
1: 예, 1년 중 제일 예.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또 1년도 딱 싸다 보냈습니다.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예, 예, 예.
1: 예, 꾸준히 드십시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얘기하다시피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2: 네.
1: 예, 중년 분들이 우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하기는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또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허약성 천식이 있거나 혹은 만성 간염이 있거나 혹은 오래된 기침하고 혈기 부족, 체질이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약품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충 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예전에는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에도 놀라고 정말 영 손에 땀이 부질부질 조금 뭐 어떻다면 손에 땀이 부질부질 나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지금 이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파가지고 영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지금 목이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소화도 안 되고 이랬대는데 지금 아예 동순 하초를 바로 견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소화가 영잘 됩니다.
1: 네.
3: 예, 밥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관절도
1: 네.
3: 지금 예, 이전에는 그렇지도 못했는데 저기 어떤 암개도 간에도 다 이렇습니다.
1: 네.
3: 예. 아이, 이 동충하소 바로 겜보는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이게.
1: 네.
3: 예. 정말, 사람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말 신선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저는 동충하소로 계속, 예, 이 좋은 기회에 또 살려고 합니다.
1: 네. 지금 또 예. 활동이 좋습니다. 예. 깨우러인 분들이, 아, 혀가 아프거나 목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인데서 나타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면은 아 혀가 이렇게 용 아프고 자꾸 혀가 좀 불편하고 목 안에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1: 이렇게 활동이 좋습니다. 이번에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3: 예, 계속 예. 먹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이 폐하고 신장이 양허증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중기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고 신폐하고 신장도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이런 상태로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한 장기 허약이 다른 장기 부족을 또 초래합니다.

0: 예, 근데 다른 약들은 이 폐하고 신장을 동시에 좋게 하는 약들이 기본상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동충 하초뿐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천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자, 전기가 고갈되고 또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이가 이상하면서 기가 원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주요한 증상을 보면은 숨이 짧거나 좀 헐떡헐떡 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예, 울림이 생기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또 약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를 견디지 못하면서 종종 오심의 열감이 예,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를 말합니다. 예, 어가 열감이 나거나 혹은 추위를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운 등 이런 음양 허열 이 허실 저 특징을 같이 동반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기혈 부족. 지금 우리 중년에 이르면 대부분 기혈 부족이 생깁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혈하고 기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예,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혈 부족이라 할 때에는 기허하고 혈혀가 함께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서로 의존하면서 신체 생명 유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기혈 부족은 장기간의 질병하고 체력 저하 그리고 출혈이거나 산후 예, 좀 너무 피로했거나 비장하고 위가 좀 약화됐거나 식이 에, 이 음식이가 좀 불균형하거나 혹은 다양한 만성 질병 과정에서 기혈 부족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에, 주요 증상 보면은 정신 상태가 좀 흐리터분하고 무기력하고 예, 말하기 쓰레하고 심계항진과 호흡곤란, 예, 어지럼증하고 현기증, 얼굴이 좀 창백하거나 좀 황백색을 띠고 입술하고 손 색깔이 창백하고 불면증하고 다멍증상도 있고 기억력 감퇴도 있고 추위를 싫어하고 아, 자발적인 땀, 예,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시야가 흐리고 혀가 창백하고 맥이 가늘고 약한 등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기혈이 부족한 여러 가지 증상 치료에서 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예, 아주 감탄할 정도로 효과를 평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만약 기가 더 허하다 할 때에는 주로는 무기력하고 또 호흡곤란하고 자발적 땀 예, 이런 증상을 중심으로 하고 혈혀 에, 혈이가 더 허하다 할 때에는 얼굴빛이 어둡고 에, 심계항진하고 불면증 사지마비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에, 이럴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가 에, 폐신허약증하고 혈기양허증에서 에, 최고의 이런 효과를 보는 아, 이런 아주 보기한 약제입니다. 예, 때문에 중년 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정력도 증가되고 피로도 회복이 되면서 특별히 지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예, 나는 아, 예, 좀 계절이 바뀌거나 아, 힘들기만 하면은 좀 마른 기침도 나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질환 치료에서도 예, 많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바로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혈관하고 예, 뇌신경 질환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꾸준히 쓰면 중풍이 예방도 되고 치매라든가 파키슨병 예, 우리 노년이 많이 걱정하는 이런 질병들이 예방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혈압도 온정되고 혈탕이라든가 고지혈증이가 예, 온정됐다. 이런 분들은 이 동맥경화가 같이 치료되면서 우리 동충하초에 있는 아스파틱산이라는 예,

0: 성분은 혈관을 강화시키면서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이 콜레스테롤의 침착을 개선시키면서 삼고증 개선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그리고 콩팥이지라 대부분 콩팥이 허약한 분들이 노년에는 소변장애로 나타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소변장애가 있거나 또 간염, 만성간염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우리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부드러운 멜로디, 김파 작사 박춘호 작곡의 라이라크 언제면 필까 보내드립니다.

교성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희서 작사, 유춘섭 작곡의 교성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강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연변,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요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박준희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우리 연변의 매력에 젖어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동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관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숙이 남는 순간들이 우리 삶을 빛내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따뜻하고 의미있게 채워지겠죠. 이 가요와 함께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박경만 작사 작곡의 꿈을 향하여를 보내드립니다. 윤경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 이가요와 함께 아름다운 동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감성과 사계절을 통해 표현된 사랑 이야기죠. 봄의 따뜻함, 여름의 열정, 가을의 은은함, 겨울의 차가움처럼 사랑도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이어집니다. 변치 않은 사랑의 온기를 멜로디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며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안정 있고 행복과 사랑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류현정 작사, 이영극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를 한철호 섭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백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내려놓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재원서 작사 최동경 작곡의 달빛 연정을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남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을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공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아 건네 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아 건네 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아 건네 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0: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학근대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1: 네.
0: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1: 네.
0: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건예보시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국각에 다섯 곽을 드리고 열다섯 곽 싸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네.
0: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후미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예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2: 예, 썼는가 하게 되고 나는 예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정기섭이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뭔도 나오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 손발이부터. 예.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서 하는 게
0: 예. 네.
2: 6번 7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래 다시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0: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건예보시환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간 이용도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네,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0: 좋습니다.
2: 네,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 거지 또 빼주고
0: 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예보시환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병이 어잡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겜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나매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

0: 전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예.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많이 들게 되니까요. 자꾸만 이것저것 다 나.
1: 사적의 고상이 나죠.
0: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싸게 좀 먹어보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1: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예. 옵니다.
0: 그리고 아침에 방코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예, 저는 건네버 시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3: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호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쁘라고 오림지 안 사도 오림지 나고 소도 오림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소변 잘 보고 그래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립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1: 예. 예.
3: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오늘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모자지고
1: 맞습니다.
3: 만에 두 번 보고
1: 예.
3: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끌어 나가던 게 그것도 모자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1: 예.
3: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얼마 좋습니까?
1: 예.
3: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런 때때 마르던 게
1: 예.
3: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금한 거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1: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3: 그렇죠.
1: 예.
3: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3: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1: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예.
3: 예.
1: 그렇게
3: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4: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네.
4: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네.
4: 또 조금 이렇게 등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잠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4: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미 아프면 어디미를 대더라고요.
1: 임시 구급약이죠.
4: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4: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미 뭐 불편하되는데 없습니다.
1: 소리
4: 있고.
1: 예. 예.
4: 그 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4: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화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 듣고서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서리
1: 예.
4: 그래 결심하고서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4: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4: 심하고 이럴 텐데
1: 예.
4: 아 이게 이렇대.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 예.
1: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4: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 안 끄는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섭외 있었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를 하고
0: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0: 아침 해먹는 것도, 또 물어내려 무슨 물고

0: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에 대라졌습니다.
1: 네.
0: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네.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네. 많이 싸집니다.
0: 네.
1: 참가하십시오.
0: 네.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니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아고 이제 쓴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제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해. 그다음에 뭘까 이 아기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요.
1: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 나면 걸지. 그다음에 뭘까 이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인데 맥이 나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더 멀리 어디를 가서 하면 가기 쉽다면서니 그랬대다.
1: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맞습니다. 맥이 나까 그다음에 그 아 이거 좀 조금 살만 나다면 이런 감정들 네.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네.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우리 놀라는 거 보면 검은 투둑투둑 굉장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굉장히 네. 소변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다는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네. 어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로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죠.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1: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 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2: 네.
1: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다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한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 조직 위축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0: 받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5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광고 복약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겨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겨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겨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겨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고람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겨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려나 황려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려나 황려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겨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겨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겨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영지입광고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인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영지입광고에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예.
3: 예, 소비 10월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가 다.
1: 네.
3: 이 혈압도 돌이 잘 되고.
2: 네.
3: 그러면으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이런 잘하고, 예.
2: 네.
3: 목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랬던 것도 지금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좋아.
2: 예.
3: 그래, 내게 이게 당뇨합병 중에는,
2: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겨고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고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4: 네, 이 광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도 자도 되니.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

0: 그렇고 했는데 이거 시장 어디 일면서 간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고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내가 뭐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0: 예, 네,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잘하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걸 냈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2: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연주 깡구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아니, 배에서 누나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금 다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쓰는데 조금 그만 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제가 그동안에 지금 그동안 많이 나고 늘싹고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다수가 다 쓰는 다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3: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약 좀 더 배달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싸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3: 출근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고람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 저기 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의 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겨레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여건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막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습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룡정시 회승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개산 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원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 국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 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 국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 사업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0: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종로년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 국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 국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 생태 산체 공원이자 331 국도 변경 풍광 회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 국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돌을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 국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룡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 국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선해 변경 문화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열연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적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의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열연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 심의와 사회 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 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이된 우리 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 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0: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로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직불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계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항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결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구지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2: 항만지행 北京大兴.
0: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항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항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 겸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국 직능에 입각해 하나의 항공편 1개의 전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천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손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항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개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결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춘 통상구 륙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항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항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항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항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결 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3: 신통로 사용
0: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 국제 항공 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조치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 항공 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오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 대응에서 주동 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 하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4: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0: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위원성 아파트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067 1308번 136-3067 1308번입니다.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 5071번 156-0433 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손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나고 이외에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외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한 200평 넘어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아들 가격은 3만원 사고 받겠습니다.
0: 네.
1: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9433
0: 네.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변 1층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부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요.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0: 연락번호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길시 철람에 위치한 네,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연결해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보모를 구하겠죠.
0: 네.
2: 보모를 구하겠죠.
0: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2: 예.
0: 네.
2: 영계떠나, 요산류.
0: 네.
2: 요링치치.
0: 네.
2: 링산치바입니다.
0: 1361077-0378번요.
2: 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환경을

0: 연결 북대에 위치한 대우하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찬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맷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 새집 사려고.
0: 집을 세 주려고요?
1: 예.
0: 네.
1: 제 위치는요?
0: 네.
1: 예, 10?
0: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전화 주신 분?
1: 예?
0: 네,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저 제 위치는요?
0: 네.
1: 영계시 10중 주유소 남쪽입니다.
0: 네.
1: 집 구조는 2층 집이고요.
0: 2층요? 네.
1: 예. 집 면적은 40평방입니다.
0: 네.
1: 남향이고 중간입니다.
0: 네.
1: 통화입니다. 예.
0: 네.
1: 예, 월세는 예, 한 달에 850원입니다.
0: 네.
1: 전화번호 드릴게요.
0: 네. 신호가 좀 안 좋습니다. 다시 말씀 주세요. 전화번호를.
1: 138-443.
0: 네, 조금 이동하셔서 다시 말씀 주세요.
1: 예.
0: 138-4433. 네.
1: 2008입니다.
0: 138-4433 2008번요.
1: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잘 적었고요. 참여 예. 고맙습니다.
1: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일전에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꾼들은 관할구역 내 음식경영업체를 찾아 절약실천, 낭비반대 선전활동을 펼치고 음식경영업체와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 근검절약하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계승하고 낭비를 억제하며 문명한 식사문화를 실천할 것을 선전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식당에서 접시 비우기 행동, 문명식탁공약 등 표어를 붙이고 소량 혹은 절반 분량의 음식 출시 여부를 살폈습니다. 식당 책임자에게 고객들이 주문 시 적당한 양을 주문할 것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소량 혹은 절반 분량 메뉴들을 출시해 소비자들이 수요에 따라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음식은 포장하는 것을 격려하며 공용 수저 사용을 보급하는 등 문명한 식사 문화를 선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연동분구 관련 책임자는 광범한 주민들은 자각적으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식량을 아끼며 접시 비우기를 일상화하는 등 문명한 식사 문화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분이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럽니다.
0: 네.
1: 그 이 집은 그 하나에 네. 많이 피가

0: 출정지대 1층입니다.
1: 네.
0: 그 연락처는 영삼바.
1: 네.
0: 스치산.
1: 네.
0: 삼바교빠입니다.
1: 1884473-3898번요.
0: 예.
1: 그래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과일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일부 항산화 물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해져 오히려 혈당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과일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과일을 즙으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과일은 당분이 세포벽에 쌓여 있어 인체가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섭취 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반면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세포벽이 파괴되고 당분이 자유당으로 변해 혈당 상승 속도가 당이든 음료와 비슷해지며 가장 소중한 식이섬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당 함량이 낮고 혈당 상승이 느린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자몽, 딸기, 블루베리, 키위, 체리, 사과, 배 등은 당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안심하고 적당하게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수박은 혈당을 빨리 오르게 하지만 수분이 많아 한 번에 200g 이내로 먹으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와 열대과일은 칼로리가 높아 혈당 상승이 빠르므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대추, 용안, 리치, 두리안 그리고 모든 과일 절임과 꿀 절임은 될수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황금 식사 시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혈당 최고치가 겹치게 됩니다.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끼 식사 사이, 예를 들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입니다. 이때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과일을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피부로 화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상습관이 주름과 피부 칙칙함의 출현을 조용히 가속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피부로 화를 가속화하고 어떤 것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줄까요?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잔주름을 증가시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그 자체로 손상이며 피부가 접히면 주름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장기간의 무리한 절식은 피부로 화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영양불량을 초래하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장기간 휴대폰을 보는 것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을 고개 숙여보는 자세가 목주름을 급격히 늘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자세는 골격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전 수분 및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밤동안 크림을 도톰하게 바르면 피부의 지속적인 보습 환경을 제공해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꼼꼼한 스킨케어 외에도 음식 섭취를 통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합니다. 검은 포도, 오디, 블루베리. 이러한 음식은 다량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감귤류와 키위는 대량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역시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식용식초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체내 환원당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배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요즘 북방의 많은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음과 폭식 후에는 또다시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른바 폭식 후회약인 구토 유도를 추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폭식한 후에 구토를 유도하는 것이 정말 믿을만할까요?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 다시 토해내면 입맛도 달래고 체중도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먹은 음식이 전부 토해지는 것은 아닌 바 50%에서 70%만 토해질 수 있고 나머지 30%에서 50%는 몸에 흡수됩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같은 음식은 위에서 이미 흡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구토를 유도하더라도 체중은 여전히 증가합니다. 전문가는 음식의 흡수는 주로 위와 소장에서 일어나며 구토는 위 내용물의 일부만 배출할 수 있을 뿐 이미 소화관 하부로 들어간 영양분은 여전히 몸에 흡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시간에 기름지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대량 섭취하면 췌장과 담낭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급성 췌장염과 담낭염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설령 이후에 구토를 유도하더라도 소화기관이 이미 분비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극이 가해지면 소화샘의 정상 기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위가 반복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수축되면 위벽의 근육과 신경 조절 능력도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사람 찾는 정보를 내려고 그럽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그 나이는 1986년 범띠입니다.
0: 네.
1: 여자분.
0: 네.
1: 이름은 그 지방은 조양천.
0: 네, 고향은 조양천이고요.
1: 예, 조양천 학교 북쪽에 있었습니다.
0: 네.
1: 그전에 공원도에서 그 조수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0: 네, 공원 부근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요.
1: 네, 조수에서 예.
0: 네.
1: 이게 오래됐는데 항상 한 20년 됐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봐가지고 그 이게 네. 강변에서 공연하는 데서 봤어요.
0: 네. 여성분의 성함을 말씀 주세요.
1: 한향숙.
0: 네, 한향숙.
1: 예.
0: 알겠습니다.
1: 제 전화번호 남길게요.
0: 네, 말씀 주세요.
1: 183.
0: 네.
1: 4334.
0: 네.
1: 2386.
0: 183-4334-2386번입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제 이름은 유영걸입니다.
0: 아, 유영걸. 알겠습니다. 네, 네 전설 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으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땅고 울려가네. 사랑 차라버냥 가는
1: 북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아주 특대 우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그 특점 자체는 퍼센트를 높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60각에 80각을 주고 두 번째는 현금권 1,0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귀해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송보폐 웅담분은 뭐 단순 어느 국한성이 너무 강한 이런 제품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송보폐 웅담분 자체는 좀 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서 뭐 상처열이라든지 간열이라든지 위열이라든지 이런 걸 쳐주는 데는 그리고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골격통 같은 것은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는 찬 성질이 좀 있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뭐 해열지통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 가운데서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주게 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 가면 제일 적어도 30각에 30각을 무료로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도 진행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다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적으로 보건품이 아니고 치료 역할을 하는 우수한 성분으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비준 허마 가운데는 앞에 Z 문자가 붙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받아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도 Z 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중약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완전히 사용하시게 되면 다각도의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 출처가 특수한 출처입니다. 보통 그 웅담분을 분리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마취하고 웅담분을 웅담해서 그 분리해서 건조시키고 이래서 그 용기에 담아가지고 우리 상품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고 4대 중이 그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그러니까 중위 가족의 계승인입니다. 4대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그 해방군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선생, 황야진 주임 이분이 연구단대를 이끌고 성공에 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아주 강렬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0: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남부 지금 쓰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이뼈 아픈 것도 지금, 예, 오, 이렇습니다. 심통스럽습니다. 영 좋습니다. 이 무릎이라 왜 부들부들한 것 같은 게 앉았다 서도 소리 다 나고 영 좋습니다.
1: 예, 골과 함모병 치료시설은 많은 분들이 지금 너르게 사용하면서, 특히 환기절에 들어서서 불편한 분들이 뭐 경추로부터 견주, 요추, 무릎, 관절, 발목, 팔목 불편한 분들이 이 제품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소리에 이 경추뼈 있어서 예, 앞뒤 어깨가 뚝이 아프면 또 손가락 꺼진 일이 손가락 한판 손가락 마디까지 아팠는데 그것도 지금 예, 많이 통증이 제거되고 저녁에 잠을 영 잘 잔다.
1: 그렇죠. 예, 예.
0: 네, 이렇게 좋아서 우리 오빠 알콜가이란 말입니다. 예.
1: 예.
0: 알콜가에 대해서 네, 이거 예, 이 선생님 강의를 누랑 들으면서 이 간경화도 좋고 주진간도 좋다 해서 대접시겠는데 용 좋습니다. 이 나오자마자 대접시겠는데 네,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 대접시겠는데 지금 얼굴 색깔도 색깔 맡은 게 많이 돌아오고, 예. 겨우 식사를 용 잘한다. 밥맛이 없어. 용, 그거 다 용 기차지 않아. 식사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1: 네, 소화를 좋아서, 예. 간이 좋아지니까 소화 공능이 좋아지죠. 예, 예. 예.
0: 그리고, 예, 이 복수음의 소리, 소배 잘 나이라던 게, 소변도 시원하게 영 잘 나간단다.
1: 그렇죠. 콤파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0: 그러면서 이 응단분이 이 간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1: 오장육부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응단분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기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쓰신 분들은 효과성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그 간에는 무슨 약을 예, 잘못 쓰게 되면 또.
1: 큰일 나죠. 예, 예. 예.
0: 그런데 지금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이 영 좋다면서리. 그래, 오늘 이제까지 나는 요 먼저 이 40가게 60가게 주든가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0: 예, 이제 오늘이 또 우리 오빠 그렇게 배달 받게 되겠다.
1: 먼저는 40가게 60가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60가게 80가게를 주고 1,000원을 뺐습니다.
0: 60가게 80가게
1: 또. 예, 그리고 1,000원 뺐습니다. 한 가게는 5일 동안 포경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100가게 됐자, 5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 가게는 5일 동안 복행하는 거니까, 예.
0: 예, 예.
1: 예,
0: 그래,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100가게 계다면 예. 500일이 되겠습니다. 예, 예. 승하기, 예, 네, 예. 그렇죠.
2: 그렇죠.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예, 종평 응답문은 어전 소문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자골신경 더위에 무슨 경추경 온몸이 그저 칵터 나고 예 그저 그런 저 자골 그런 골과병으로 예 정말 다른 약을 써도 쓸데없고 그저 무슨 조탕약은 다 써봤습니다. 친구도 해보고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도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성평 응답부 처음에 40가구 싸서 예 형제들이고 친척들도 못 와서 다 일어나서 그래 전화해서 그래 먹었는데 아 효과도 어째 빠른가 그것도 약도 아이답게다. 그랬지
1: 그렇죠.
3: 뭐 정말 예 간은 무슨 자극 주겠는가 위를 자극 주겠는가
1: 간에 부담이 가는데 많은 약은 예 그렇죠 오히려
3: 도와주셨거나.
1: 그렇죠
3: 예 약이 좋은 약이 되는거라 얼마 예. 좋습니까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간이 듣고 그래 자주 가 그랬는데 오늘은 또 활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천원 빼줍니다
3: 예 천원 예, 또 대준다는데 그래 우리 형제들은 못 왔으길래 60가구도 배달받아서
1: 그렇게 하세요 60가구에 80가구 주고 천원 빼줍니다 예, 예, 큰 우대 정책입니다
3: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1: 그렇죠 두 분 다시 있게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응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네, 담낭염도 있고 예. 젊어서 이제 허리 걱정되는데 어떻게 한번 탈출이 어딘지 또 우리 개만 해가지고 저희
1: 예.
4: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을 선택해 쓰고 있는데 영 맛이 좋아지는 게 알긴

0: 서울경통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 좋아해진 것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픔이 걷기 바쁜 것도 이거 쓴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1: 예. 네, 이번에 또 40과 함께 배달 받자고 합니다.
0: 이번에 우대성적이 좋습니다. 30가게 30각 드리는 거 하면 60가게 8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태인과?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물어보자. 그럼 저기
0: 성범병담보입니다.
3: 전자고 같이 인당고가 같이 저기 됩니다.
0: 아, 됩니다. 오히려 더 썼습니다. 어떤 부분에 뭐 치료를 하면서 이 제품은 보조 제품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제품 안 쓰는 분들은 이 제품을 주요한 성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첨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리 부담 없이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시간 강경 조금만 두면 됩니다. 30분 사이. 예.
3: 그 뭘가 기침약하고 예 기관지약입니다.
0: 아,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기침약, 기관지에 유관되는 약 치료를 하시면서 30분 간격을 두고 이거 쓰세요.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럼 빨리 효과를 봅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성급해 응답분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우리 아저씨 애비도 아이 좋고, 예전에 좀 젊었을 때 한 달 간염에 따놨습니다.
0: 아, 예.
4: 저기 금요일이 그냥 있어 간이 아이도 안 올까, 예. 그냥 이깔링 달고 있습니다.
0: 예.
4: 그리고 담낭도 나쁘고, 그래서 내 응담이 간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썼는데, 아, 이게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0: 그럼요.
4: 아저씨 맨날 입이 썩었고, 식사랑 조금 더 하던 게 밥이 맛있답니다.
0: 이 제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예, 예.
4: 그 다음에, 담나이 좋아지니까, 예, 입이 썩던 것도 잃었고, 그 다음에, 어서는 담낭약을 싹 떼버렸습니다. 리담펠하고 지구초삽 쓰던 거.
0: 됩니다.
4: 그래,
0: 예.
4: 그리고 또, 소변님의 역시 나간다 말입니다.
0: 예.
4: 그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 소변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꾸 각 터이 나고, 무릎 관절도 아예 좋았는데, 아, 신기하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할도 용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4: 60가구 싸면 100가구.
0: 60가구 싸면 80가구 주고 1000원 빼줍니다.
4: 오, 100가구 용 좋구나.
0: 예, 그렇죠.
4: 오늘이 아무래도 쓸 바엔 좀 오래 써야 되지.
0: 이런 우리 할당 잘 이용하시게 되면 집 식구들, 형제들, 이웃들 이렇게 함께 놀아서는 이런 계기로도 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네,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하면 우리 어렵이 이게 좋다니까 같이 업을 잡다.
0: 아,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0: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알코올간 그리고 지방간 이미 비형간염, 시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 외에 지금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거나 담낭의 결석이 있거나 혹은 담낭벽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들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다는 것은 흑검은 동맥합니다. 백검은 거의 동맥한 시간이 짧아서 거의 동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흑검은 동맥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근본 그 리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자가 지방을 분해하는 차원에서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범에 깨어난 거 보게 되면 동맥한 것 같지 않고 툭툭 털고 원래대로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에 이상이 있거나 담낭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다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지금 결석이 있어서 동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서의적으로는 담낭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담낭의 결석이 용해돼서 자연적으로서 우리 수여하는 대로 수여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제품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성법회 응답부는 3고에 좋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에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곰이 과분한 지방을 그 분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그 뒤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주약에 삼고가 생기는 원인 자체는 뭐 주약에 지금 지방 대사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서 혈액이 죽상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면 관상동맥을 막게 되어 있고 내 혈관이면 내 혈관이 많이 막혀져 있는 이런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 가운데서 이선에서도 역시 이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진을 벌어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금 혈관이 막힌 걸 뚫어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혈관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이걸 연하게 만들어주는데 동맥경화를 풀어주는 데는 성법회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이 응답분이 확실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면 이 제품 자체는 평간 맥막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소화 공동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위 그리고 비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더불어서 어디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면 간에서는 모든 우리가 드신 음식을 거기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재합성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 고기가 직접 우리 살로 직접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는 초보적으로서 그거 끊인 다음에는 다시 재합성한다는 것은 내 살과 내 피와 내 뼈가 되게끔 합성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바로 간에서 완성되는데 이 간이 좋아지는 데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이 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부종이 생기고 기침을 잘하고 그리고 골격통으로 힘들고 항암치료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붕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뚜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뉴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

0: 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국경절 추석 맞이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활동 내용이 좀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액 3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잠자기 직전 뭐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그 효과성은 뛰어날 정도로서 많은 분들한테 노년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백자방 구복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각에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12각에 15각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제때의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이 지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너무 힘들던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는가,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이랬는데 오히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 신변에 와서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전반 제하소, 인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 단상 이런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기본으로 기혈을 보충해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체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눈앞에 늘 아물거리고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슬들리게 되어 있거나 머리나 수염이 쉽게 빨리 휘어지거나 혹은 머리가 빨리 빠지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 정체적으로서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간, 콩팥이 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백자방 구복액하고 그 투골태 두 가지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2: 소감이 이렇게 그 투골태를 썼는데 한 석달 쓰고 나니까 이 손가락에도 정말 야, 이 고성했습니다. 손가락에 대해서 이게 중일 배우니까 이래를 짚어보면이 레퐁스라 합니다, 선생님.
1: 아, 예. 레퐁스라는 게 그게 어려운 질병입니다. 치료되지 잘 서의적으로는 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 그거는 관절 질병 자체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자가 면역계통 을 자가적으로서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기절로 자기 버릇치는 그런 격으로 자가 면역계통 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 찬낫지 않은 무서운 질병, 통통 심각하고. 그런데 이 제품 드셔서 손가락마디의 부종이 지금 어떻습니까?
2: 그중에 중간이
1: 중간마디가 불어나죠.
2: 네, 중간이 다섯 번까지 다 붙거든요. 이미 다 불어났습니다. 딱.
1: 통통이 생각하고 뭘 지기도 힘들어지죠.
2: 손을 쥐지 못하겠지. 아침에
1: 무슨 질병인데, 예.
2: 예,
1: 네,
2: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못하겠지. 제 어머니 이렇게 좀
1: 손을 쥐게
2: 하고. 예. 예, 그런 다음에 일하고 그랬는데, 그 약을 바르니까 나 벌써 예, 이렇게 그 손가락이 나로에 납니다, 처음에.
1: 예.
2: 예, 그랬다 이거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제 그게 또 개미 캐스 개미로 한 약이 또 예. 그렇게 뭐니까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또 위도 좌가가야 되다 이 약 먹어볼까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위에 부담이 없더라고. 예.
2: 예, 어저께가 예. 일곱 달 반 먹었는데 이 손가락이 중간에 불어난 게 멍구다 내려서 그 손가락이 왜 어떤 약과 선이 불어난 게 그 20년 됐습니다.
1: 그게 다른 약으로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이 약으로서 해결됐던 게 큰 해결입니다.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2: 불어난 게 그 다 주단 걸까요? 지금 예, 그 우리 중에 쭈글쭈글한 게 땀질 우리 손 같습니다.
1: 대단하죠. 예.
2: 와를 쭈글쭈글하지. 이게 눌러보면 예,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 죽지 못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뭔가 이게 저기나 한 석몇 달 그때 그래 먹고 또 예. 백자방고 한 번씩 먹을까 부담하게 돼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그걸 한 날에 한 번 먹거나 형도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2: 먹으면, 예, 그래 처음에 한 열흘 먹고 나가 잠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는 형도 안 잡니다. 그래 백당 고보자 형도 없습니다. 그래 그 주머니에서 안돼. 요 12가지 그 두 갈대로 12가지 싸면 15가지 줄까?
1: 두 갈대는 지금 12가지 싸면 15가지 주고 백자방은 15가지 싸면 20가지 줍니다.
2: 예, 그냥 거기 고약이 따라오지요.
1: 예. 아, 고약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예, 예.
2: 예,
1: 여사분은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는 게 기본 방법입니다. 예,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살 것 같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2: 그래.

0: 이라시병 헐체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1: 받아
0: 봐야
1: 된다. 그렇게 하셔. 예.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부부, 베테랑 부부의 글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점수교대가 있어요. 소변 다섯 보던 게 지금 소변 다섯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다 올라갑니다.
1: 아, 전열선 비대, 전열선 염 그 때문에 소변에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3: 예, 결국 빈가리 있어요. 담배가 놀덩이 지금 전사가 됐고요.
1: 와, 대단하죠.
3: 예.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무슨 빨간이 납니다.
1: 예.
3: 혈압이 놀덩이 혈압 전사가 됐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겠지, 잠을 잘 잡니다.
1: 아, 큼직큼직한 효과입니다. 예.
3: 선생님 효과도 하니까, 예. 배달받아도 쓰다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정착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에 20각 드립니다.
3: 예.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두걸 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네 이야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첫째, 무슨 간절약을 쓰자면 위부터 성해서 못 먹겠는데, 이거는 위를 하이 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4: 제까지 밥 먹어도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를 자고 가해주고, 예, 그리고 이게 특허를 받은 게 되나서, 다른 간절약만 효과 특별하게 좋습니다. 나는 요새만 탈출이 있어서, 예, 이 다리 내리 자꾸 들어서 한 20m 가다는 서서에 이 다리 들인 데를 두드렸다가 한참 있다가 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게 또 자사골로 발목을 상했는데 그 인대가 다 뜯어졌답니다. 그래서
1: 예.
4: 때는 석 달이 믿기는데 이 인대는 1년 반이 걸린다고.
1: 아, 그렇죠.
4: 정말
1: 예, 예.
4: 그러니까
1: 예,
4: 우리 손자 곤방 났을 때 그런데 가 달아댕기니까 생일이 달아다니니까나 1년 반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서 괜찮이지 때.
1: 아,
4: 근데
1: 그렇죠.
4: 이게 한번 상했던 게 루틸에도 급해서 조금 잘못 디디기만 하면은 또 그게 다 풀칩니다.
1: 아, 그렇죠. 상한 부분이 먼저 또
4: 예,
1: 풀칩이 되죠.
4: 그게 먼저 예. 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골패리의 아픈 부위의 발음 용 시원하고 좋습니다. 결국 이 약 먹은 게 아, 그렇게 허리 아프던 게 좋아지고 이 발목이 자꾸 풀채 새굴어서 그럴 때는 찌글찌글하고 찌그덕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유로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1: 그 문제 해결됩니다.
4: 관절약 중에 정말 특효약입니다.
1: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됐죠.
4: 아마 이때까지 나온 중에 최고 같습니다. 첫째는
1: 아.
4: 효과 좋고 둘째 위를 잡아가 해준다.
1: 그럼요.
4: 그게 특효약에 대해서 효과 좋고 그래 내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 언니이 완전히 허리 꼬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막 때려짓고 댕깁니다.
1: 예.
4: 근데 밤에 누워 돌아 누울 수도 없단다.
1: 허리 아파서. 그거를, 예. 그런 분들은 꽤나 계시고 이거에, 있던데요. 예.
4: 이거 예.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중약을 먹으면 위를 자욱 줘서 예.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위진이 아파서.
1: 그렇죠.
4: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니 위를 사고 가가지고 잡수가 밥이 맛있단다. 자,
1: 그렇죠.
4: 약중에 최고란다. 그래서 오더니 집회 막 때려서는 아이 짓고도 댕긴다.
1: 예, 그렇죠.
4: 최고 약이란다.
1: 예, 예, 예.
4: 그래서
1: 큰 문제 해결이죠.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지금
4: 아,
1: 오늘
4: 밤에 돌아도 예. 못 놓고 예, 우리 언니 막 죽고 싶다 합대다.
1: 아, 그렇죠.
4: 너무 애나.
1: 예.
4: 예. 그래던 게 우선 너무 좋아서 야, 좀 한 밑에 두 달 더 살아야 되겠다.
1: 아, 삶의 이력이 생기죠. 예. 예.
4: 그래서 예, 이번이 우리 언니가 내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세요.
4: 썼습니까?
1: 예, 이번 예. 우대할때 특수한 예. 우대할때 진행되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모두 두발 대려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이 복수석 관절이 있는데 다 태양성 관절이 있고 약간 조그만 탈출까지 해서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지평이 찍고도 잘 못 걸어댕겼습니다. 그런데 바른 약과 먹는 약 같이 먹을까나 효과 더 빠른데.
1: 아, 이렇게 좋은 약이 국가 특허를 받은 약이 우리 신변에까지 다가선다는 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맛이 나는 거죠. 관절통 때문에 너무 통통을 힘들던 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얼마나 귀한데요.

0: 그래. 어, 이 바른 양은 그저 봐. 어제 아픈 바른 바 이렇고 예약 같이 먹어 영어 효과 바른다.
1: 그렇죠.
0: 이전에 지탱이 하시고 병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김 선생님, 나는 또 싸우시겠는데 물어봅시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이 뭐, 기본 일한다. 근데 그 빠른 일하는데, 여보, 왜 엉거버가 성과 100마디 두 개에 뿌려놨지 않습니까? 용식 부서수도. 이거, 어. 상님 그렇게 왔을 때 이랬던 게, 그래서 자기 전에 말한 게, 그 뭡니까? 자꾸 그 칼을 쥐고 예, 하서
1: 그거를 너무 근육을 많이 썼어. 예, 예.
0: 그렇다면, 자기, 어, 예, 그래, 그렇다면, 그게 직업 빼란다.
1: 예.
0: 그렇습니까?
1: 그런데 써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게 마지막에는 더 난치병으로서 또 어쩔 수 없게 되는데, 그거 이제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죠? 류마티즈 레이펑스라 하는데, 그거 해결받으셨다는데, 그거는 지금 그 두 마디만은 레이펑스 그 징조에 속합니다. 마디가 커지고 불어나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거 빨리 쓰라 하죠. 저녁에 뭐 일이 끝나고 와서 그거 거기에다 바르고 맞습니다.
0: 안 한다. 계속 자꾸 직업병이란다.
1: 아, 아니 직업병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예. 예.
0: 이렇게 쓰면 안다. 마디 속에 용수 불어나는데.
1: 예. 아 이거 빨리 쓰라 하셔. 예. 따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빨리 쓰게 하세요.
0: 예, 한번 건네갈 수 있지.
1: 얼마나 더 건네갑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많이 사겠습니다.
1: 예.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제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제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4: 예, 백가방 구보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야, 영 좋습니다. 나니, 이, 선일에서 영고사 많이 했는데, 이 수탄약에서도 어제 말아야 됐던 게, 이번에 백가방 구보에 쓰니까, 소백이 영 쉬워 자라가고,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그 다음 깡치 나가던 것도 이렇고, 예. 구리미술이 이 붓기 빠지고 몸이 영해가 빠졌습니다.
1: 예, 전부의 몇 가지 성분이 기본으로서 어느 성분이든지 부간선 해소는 콤파츠를 도와주는 역할은 특수한 역할을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구리미술이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져서 무슨 영 먹기 힘들었는데 입도 안 쓰고, 예.
1: 그렇죠.
4: 구리, 오른쪽 옆구리 좀 두문두문 겨우기 했는데 어, 병원에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별나게 나올까봐 아이가 되는데 지금 그 겨우는 것도 이렇고 입도 안 쓰고 소화형 잘 된다.
1: 아, 장수하자면 간과 콤파치 든든해야 됩니다. 이거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아, 간이 아프지 않으니까 간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4: 예, 어쨌든지 용도 없습니다. 제일 좋기는 것도 소화 쑥 꽂아서 예, 입이 쓰지 않고 밥을 댕겨 먹으니까 맥도 나지 정신도 나지, 영, 이, 예, 기억도 없어, 그래, 게 지금, 무수고, 하대도, 예, 말부제, 이렇게 영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영 좋은 이야기니까, 이 백자방 구보에, 그냥, 내 이 당뇨병이란 말입니다.
1: 아, 당뇨병이, 예, 특히 심장과 뇌혈관 비롯해서, 어느 기관에든지 영향 미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적을 겁니다. 당뇨병이 힘든 병이죠. 예.
4: 그리고, 예, 기라는 게 잘 들리지 않아서, 그냥, 여기 물어보면, 세 번 물어봐야
1: 돼. 아, 예, 예.
4: 좀 지금 많이 돌아선 것 같다.
1: 그렇죠. 예, 예. 콤파치 든든해지면 귀가 돌았습니다. 예, 예.
4: 어,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 어떻게 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백가방 구보에

0: 좀 매달마다 그냥 오래 쓰다 보겠다.
1: 아, 이번에 우대성 책이 좋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게입니다. 5가게 더 얹어준다는 게 큰 우대할 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누나가 이제 쟁성 관절염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골집 아파가지고 예, 구급차를 지금 선택해 쓰고 있는데 턱도 많이 좀 나서 이게 아긴단다 지금.
1: 아, 예.
3: 이거 바르고 먹고 하니까 그 통증도 심하던 것에도 많이 났고
1: 예.
3: 통증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게 잠도 지금 제대로 자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구급차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바르고 드시고 하니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3: 이분에게 양성적 대답받아 계속 쓰겠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가게 15가게 줍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화 과정에서 혹은 과분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간 상황하에서 변형이 생기거나 동통이 따르거나 특히 노화 과정에서 동통이 따르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고 발라주고 이런 상태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기본으로서 럴러 구셀러라 말은 입에 달고 있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노화 과정에서 뼈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그런데 민간에서 말은 죽지 않은 암이 골격통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해도 골격통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일단 골격통으로 인해서 몸을 아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죽지 않은 암인 것이 아니라 쉽게 사망으로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지금 나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안전성이 좋은 치료 효과가 높은 이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흑겜이라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그 신심을 갖다주는 이런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흑개미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하면서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매챙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100그리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로 움직이는 힘이 이게 그 과학적으로 론증이 나온 이런 수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흑개미가 여기에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많이 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경락이 막히면서 거기에 독성 물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통이 되게 되어 있고 간 부선 정양 해주면서 침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 든든해지게 되면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흑개미 성분 자체가 간을 도와주고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관절이 단순히 좋아져서 우리 관절 통통이 해결받는다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꼭 근육이 받쳐져야 됩니다. 당신이 두 주일 동안 절대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했던 뭐 단순히 딱 누워서 모든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고 변을 보고 침대 생활을 하다서니 단순하게 당시 내려서 걸으라 하게 되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에는 그간에 다른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0: 근육이, 심령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싹 위축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허망시원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간수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근육을 만드는 이걸 충분하게 완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관절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위가 부종이 생기는 비례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종을 빼주는 역할하는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쇼변 하면서 풍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귀란 성분 자체는 습을 몰아내고 부중을 빼주고 쇼중, 리수의 이런 쇼중 해주는 역할합니다. 부중을 빼주는 역할하고 그리고 우리 관절 치료 제품인데 노령계의 혈압을 온정시키는 이런 역할은 노령계에는 보통 혈압이 원등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소염의 역할을 특별하게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절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여기는 항균소가 말 듣지 않는데 바로 방귀란 성분이 충분하게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어려운 관절통이 심지어 뭐 발뒤추 골가시 통풍 어려운 질병이죠. 고관절 괴사 구구토 하이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해결을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데이 제품.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골테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중간마디가 다 부어놨던 게 그게 7달 쓰니까 그게 쑥 다 빠져 이게 조만의 빠이집니다. 그래서 한번 부어놓으면 정상 가는 건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발명 특허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게끔 한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약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걸 깊이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환기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쭉 하면 감기에 걸리고 쉽게 추위를 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환기란 성분 자체가 부치 구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간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해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은 전민국방교양일입니다. 올해 전민국방교양일은 9월 19일인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 좋은 나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민 국방교양일은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국방교양을 보급해 전체 국민이 국방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국방지식과 군사기능을 장악하며 자각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날이면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국방교양활동을 펼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에서는 방공경보를 울려 군중이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대비하는 국방의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의 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방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며 무력 전복과 분열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적,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군사활동과 군사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교육 등 각 분야의 활동.

을 말합니다. 국방은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보장인데요. 리성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새의 글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민 국방 교양 표식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식은 주로 국방 교양 활동에서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선전 자료에 쓰인답니다. 전민 국방교양 표식은 장성, 봉화대, 방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 국방의 개념을 나타내는데요. 주변은 올리브 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상단에 자리한 붉은 오각별은 조국에 숭고한 존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한동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요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조직하는 국방교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학습하며 국방 관련 뉴스나 자료를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또 국방시설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요.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시설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국가가 국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건축물과 설비를 국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방공굴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국방시설 부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누군가 의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국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충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꼬마 화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국방 건설의 후비 역량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포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조국의 국방 건설에 힘을 보태자요.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 강산 그리자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교

보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무레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기무레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0: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십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강 건너편은 나무들이 한데 엉켜 어두컴컴하였고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화가 난 기관 총수가 금방 총소리가 난 곳에 대고 몇 발 쏘았지만 위협이나 줄 정도였다. 강 건너편 숲을 노려보는 김우래의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 우러 올라가 강을 건넙시다. 리행도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우를 추슬리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강가의 시체를 묻고 강기슭을 따라 북으로 올라갔다. 또 십리쯤 더 걸어서 물이 얕은 곳을 골라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리행도도 각반을 풀고 바지 가랭이를 걷고는 자그만 짚신을 손에 쥐고 강을 건넜다. 그들이 산골짜기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점심때가 지난 뒤였다. 아침에 나물국을 먹는 게 다여서 다들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났다. 저기 산허리 벼랑 좀 보세요. 사람들이 숨어 지낼 만한 굴처럼 보이는데요. 눈썰미가 좋은 리앵도가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그게 진짜 동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산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어디가나 쭉쭉 뻗은 나무들로 빼고 가였고 발밑은 썩은 낙엽이 수북해서 걷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1: 저기 보세요! 사람 있어요!
0: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석굴로구에 장족 전통 옷차림을 한 남녀가 얼핏 보이더니 다른 큰 아이 둘을 데리고 뒷산으로 달아나다.
2: 도망치지 마세요! 우린 홍군입니다!
0: 리앵도의 쟁쟁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1: 여보세요! 무서워 마세요!
0: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우래가 헐레벌떡 산굴 어구에 올라가 보니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르구에 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크지 않은 걸 보아서 어린아이의 신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굴 안에 신을 놓아두었다. 굴 바닥에는 어지럽게 풀이 깔려있고 더덕더덕 기운 붉은 이불과 누더기 같은 옷가지가 보이었다. 그리고 반자루쯤 되는 양식자루 곁에 낡은 가마솥이 걸려있었다. 김우래는 변변찮은 살림살이를 보자 속이 더 쓰려났다. 리앵도가 뒤따라 들어왔다. 어느새 흥분은 가져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양식자루를 풀어 헤쳐보니 샛노란 옥수수가 들어있었다. 기껏해야 4,50근 남짓될 것 같았다. 김우래는 자루를 도로 묶어놓았다. 굶주린 전사들이 너도나도 몰려왔다.
1: 아니, 양식이 없습니까?
0: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사들은 영장의 엄숙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3: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예?
0: 한 소년 전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김우래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누대기 같은 옷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2: 안됩니다. 그냥 가야 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집입니다. 운전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0: 소년 전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김우래가 눈을 부릅떴다.
1: 우리가 가고 나면 아까 그 사람들은 뭘 먹는다 말입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2: 아, 됐어요. 우리

0: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봅시다.
1: 리엥도가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져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굴을 나섰다. 전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목표물을 찾았다. 오솔길을 걷다가 마침내 바로 앞에 산 꼭대기에 큰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악을 쓰며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굴이 아니라 삐죽이 나온 바위였다. 서산에 걸려있던 해가 산마루로 꼴깍 넘어갔다. 산속이라 어둠이 빨리 내려앉았다. 자줏빛 노을이 비껴있던 하늘이 눈 깜빡할 새 어두워지더니 곧 캄캄해지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산을 내려갈 수도 없으니 난잔 노릇이었다. 기물에는 재력이 벌써 바닥이 나고 말았다.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었다. 그는 야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잠이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을 찾아 풀을 깔고 자면은 그만이었다. 문제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다. 기물에는 삶아주는 나무를 먹을 힘도 없었다. 호위병이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와 모닥불을 지피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에 몸을 녹였다. 하늘에 누르스름한 달이 떠올랐다. 달빛, 골짜기, 흰 구름. 나무들은 사람들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아름다웠다. 전사들은 쌓아놓은 부루에 누워서 하나둘 잠이 들었다. 기물에도 누웠다. 리앵도만 불 곁에 앉아 있었다.
2: 동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무속이라고들 그러던 것 같던데요?
1: 얼마 뒤 기무레가 입을 열었다.
0: 그래요. 어려서부터 무속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요.
1: 리앵도가 대답했다.
2: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0: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잇따라 몇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집에서는 저를 상문살이라고 미워했어요. 어머니만 저를 품어주셨죠.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민며느리로 보냈어요.
2: 민며느리라 고생이 많았겠네.
0: 날마다 매를 맞고 화풀이 당하면서 시부모를 섬겨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녀공이 됐는데 도망쳐 나온 게 14살 되던 해였어요.
2: 녀공일도 고될 텐데요.
0: 그럼요. 아침 4시에 나가서 밤 8시 9시까지 일을 했는데 겨우 20전을 받아봤어요. 첫 월급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여공들 얼굴은 죄다 누르꾸려야 한 게 귀신 같았어요. 정말 지옥이었지요.
2: 입대한 지 아주 오래 됐다면서요.
0: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여공으로 일을 할 때 늘 점을 초봉을 했는데 점쟁이는 저더러 팔자가 사나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엄청 믿었지요. 그런데 한 분은 새 옷을 입고 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웬걸 그날은 저더러 팔자가 필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사람 속이는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입당하게 된 건 상해선 그 사람 덕분이죠.
2: 공산당원입니까?
0: 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당원인 줄 몰랐어요. 책 한 권을 주기에 집에 갖고 가서 읽었지요. 마침 어떤 공무원이 집에 새들어 지낼 때였는데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있어서 그 집 애한테 물었더니 그 애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들고 갔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를 찾아냈지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2: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0: 하는 수 없이 공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합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산당원들이 늘 비밀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다고 아무도 끌이지 않았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방청객에서 발언권 없는 참석자가 되었다가 모임의 정식 회원이 되고

0: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며 리앵도는 나직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조직했지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아까 상해손 노동자가 있다고 했지요. 진기라는 사람이에요. 동지한테는 아주 인상이 깊은 사람인가 보군. 그래요. 저한테는 혁명의 꿈을 심어준 스승이죠. 젊고 능력있고 아주 용감했어요. 밥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공장에서 쫓겨났지요. 늘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기운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의 사기를 북돋아줬지요. 그럼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구치실 공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더 신나게 일을 했죠. 무속의 노동자 총파업도 비밀리에 조직을 했어요. 북벌군을 맞으려고 3만 명이 참가한 대파업을 일으켰거든요. 북벌군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무속역을 점령을 했어요. 장총장은 겁에 질려서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을 쳤지요. 그날 제가 몇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리고 4.12 정변이 일어났지요.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 사람은 붙잡혀서 총살당했고 저도 시골로 도망을 쳤지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제야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도 그랬을 텐데 둘 다 쑥스러워서 말도 못 그랬지요. 한참 동안 조용했다. 김우래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뒤로 내내 시골에서 지냈습니까? 아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당 조직을 찾아갔지요. 당에선 저더러 상해로 가라고 했어요. 또다시 그곳 방직공장으로 들어갔지요. 노동자들을 모아서 지하공장을 하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좋았고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상해 방직공들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특히 애가 딸린 사람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는 기계 아래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놀다가 기계에 치여 죽는 일이 많았지요. 어떤 요공들은 뒷간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본가들을 이가 갈리게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못 만났습니까? 그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기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여서.
1: 그럼 상해에서 소베트 교육으로 왔나 보군요.
0: 네. 그 뒤에 소베트 교육으로 왔지요.
1: 모두들 동지가 왜 혼사말만 나오면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군요.
0: 그래요.
2: 달은 하늘 높이 떠올랐고 사위는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김우래는 리앵도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리었다. 리앵도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짐꾸러미에서 귤색 담요를 꺼내 펴더니 절반만 덮었다.
0: 우리 동지 덮어요.
1: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2: 김우래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가 담에 손도 못 대고 맨몸으로 웅크리고 누워있자 리앵도가 나무라도 말했다.
0: 지금이 오늘 때려고 내비를 하세요.
2: 그러고는 남은 반쪽으로 김우래를 덮어주고는 한쪽으로 돌아 누웠다. 김우래는 어지간히 긴장이 되는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담요 밖으로 몸을 좀 빼내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김우래는 뼈가 시릴 듯한 추위에 잠을 깼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곁에 놓은 리앵도와 전사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팠다. 아무래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0: 아내는 밤에를 리앵도한테 마저 잘 덮어주고는 산을 내려갔다. 산비탈을 따라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아래 산양이 새하얗게 누워있었다. 적어도 1,200마리는 넘을 것 같았다. 영은 물론 전탄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너무 기뻐서 굴다시피 걸어 내려갔다. 보기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은 살찐 양들을 내려다 보면서 기운을 차리였다. 마침내 산기슭에 이르렀다. 양들은 여전히 달빛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양치기가 곁에 없었다.
1: 이봐요, 누구 없어요?
0: 두리번거리며 나직히 불러보았지만은 기척이 없었다. 김우래는 앞으로 조금 더 걸었다. 그러다가 흠칫 멈춰섰다. 양이 아니었다. 흰 바위돌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만져보았다. 차갑기만 나였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김우래는 너무 배가 고파 손에 잡히는 대로 풀을 뽑아 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인차 흰양을 닮은 돌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날 사람들은 영장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었다. 보초병은 누군가 오줌을 누르는 것 같더라며 웅얼거리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김오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어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적인 자세와 투덜거리는 말투,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보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말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 시간에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씨의 수필 언어의 에너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언어의 에너지 김명숙. 천성으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세상에 태어난 꽃은 사람들의 눈을 풍요롭게 호강시켜주는 즐거운 감상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화가 필요 없고 동행자도 필요 없으며 표정 관리에도 구애 없이 울적하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꽃이 아닐까. 꽃의 매력은 누구에게라 없이 똑같이 웃어주고 반겨주고 예쁨을 선사하는 대공무사함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특이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그 어여쁨을 소리 없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자연의 황으로 떠받들려 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꽃들 속에서도 빛나는 그 이름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며 생존하는 꽃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나고 있는 라플레시아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꽃으로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우지만 인간을 혼절시킬 만큼 심한 악취를 발산시키는 바람에 악마의 혀 또는 부두교의 백합이라고 불리운다. 라플레시아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발산시켜 자기의 소중한 이미지를 잃어가기에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소통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함께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한다. 소통의 주요한 요소는 서로지간에 주고받는 대화들로서 그러한 언어들이 바로 소통의 지름길로 되고 있다. 향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꽃들처럼 같은 언어라도 그 표현이 다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면 타인에게 주는 감수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찍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우리 문자는 못 나타낼 뜻이 없고 못 나타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아해 다르고 어해 달라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지어 누군가를 험한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삶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돌도 없는 극진한 효노로 소문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언어의 위해성을 더더욱 명백히 깨우쳐주고 있다. 그녀는 일찍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50대 초반에도 또 장대 같은 남편까지 잃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눈물로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살이 센 여자라 뒷공론을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나운 팔자라 하여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터무니없는 날조를 퍼뜨렸다. 가슴이 찢기는 아픔에 부대끼는 그녀에게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바라보기까지는 그 당시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팔자가 나쁘고 살이 센 여자로 착각하면서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점차 삶의 의욕마저 잃고 말았다.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 아무렇게나 놀려버린 혓자루에 찔려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절벽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그녀로 해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에 떨었으며 그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건 우연한 사고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한 불행 앞에서 당연 위로의 말로 힘과 용기를 줘 상대로 하여금 시급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천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병은 치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굳이 아드레날린 같은 악취를 발산시켜 한 사람을 천길 나락에 빠뜨리는 건 인간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치의 혀가 석자의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 듯 싶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이,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삶이 따른다고 한다. 주먹을 부르시고 열심히 뛰어도 딸리는 게 시간인데, 뒤뜰에 앉아서 남의 험담이나 일삼으며 호송세월하는 사람들의 뒤에 구경 무엇이 따를까?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가지를 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어떤 악과가 초래될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타인에게 잘못 날린 한 가닥 화살이 몇십 개로 불어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이나 해봤는가? 높은 언어 수양을 갖추려면 우선 인성적인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의 가치를 깨치지 못한다면 천부적인 재능도 저층 바닥에서 나뒹굴 수 있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악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일찍 진나라의 진시황을 도와 중국 최초 통일 제국을 이룩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라는 승상이다. 이사는 문자와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고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 통일 제국 진나라를 건설했다. 이사는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와 함께 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 수학했다. 한비는 한나라 왕족으로 진나라에 온 한나라의 사절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순자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한 이사는 간사스런 지혜에 뛰어난 변설가인 반면 한비는 타고난 말더듬이었으나 두뇌가 매우 명석해 학자로서는 이사가 도저히 미칠 바가 못 되었다고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한비의 고분과 오두의 논술을 보고 한비와 교류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감탄했고, 그 후 한비를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진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진왕이 그를 총리하게 될 것을 염두한 이사는 한비의 능력을 몹시 질시했다. 드디어 이사는 한비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는 시황제에게 자문해 한비를 옥에 가두게 한 후 한나라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고 모함까지 해 한비에게 사역을 내려 자살하게 했다. 이사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 권력과 부귀를 얻었을 망정 공덕이 없었던 인물이다. 동문수학했던 한비도 비정하게 죽이는 친구였고 결국에 자신도 허리가 잘리는 참수를 당했다고 한다. 권력과 부귀를 탐해 생긴 지나친 질신은 종당의 소중한 자신마저 해치고 말았다. 오늘은 잘 다루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물에 시들었던 꽃이 샘물을 듬뿍 먹고 생기를 되찾은 듯 우리의 고달픈 삶에 좋은 영양소로 될 수 있다. 내가 살던 고향에 효원이라는 양로원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겨울 김장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며진 효원이 좋은 환경으로 소문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밝은 웃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다는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수행이 더더욱 효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고 있다. 긴 밤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모진 풍상에 부대끼고 지쳐서 머리에 하얀 서리를 이고 계시는 노인들, 멀리 떠난 자식들을 하염없이 그리며 기다리며 마음의 골병이 들 때로 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는 그들 부부의 살뜰한 대화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때로는 애들처럼 옴니암니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화를 못 이겨 장래가 떠들썩하게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노인들이지만 한양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달래드리다 보면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얼굴에 웃음이 흐른다고 했다. 저물어가는 황혼의 령마루를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서글프고 벅찰 것인데 힘도 딸리고 정력도 딸리고

이는 만년에 믿고 의지할 때 하나 없이 부득이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할아버님, 오늘 참 멋지고 씩씩하신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님, 어쩜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빗으셨어요? 10년이나 젊어지셨어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언어의 매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실증나고 아부가 거나하게 담겨진 귀찮은 존재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허물어지는 담벽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가는 노인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약으로, 그리고 생명의 연장선을 이어가는 값진 에너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금방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애들에게는 힘겨운 한 자국을 용감히 디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출국바람이 적셔간 이 땅에서 따뜻한 엄마 품을 잃고 울먹이는 애들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여린 마음을 굳혀주는 좋은 에너지로 될 것이다. 100년도 살기 힘든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언어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희노애락을 동반하는 짧은 삶 속에서 전성이 부드러운 혀끝을 굳이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소중한 인간을 무참히 찌르기보다는 바른 손을 내밀어 감싸고 보듬고 베풀면서 응원을 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밝게 아름다울까. 정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순수한 꽃들 마냥 내 수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무난하게 윤활시켜 삶의 참뜻을 멋지게 부각시켜 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한순간 내 수위를 황홀하게 빛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는 평생 나를 포옹해줄 수 있는 넓은 터전으로 되순다. 산 밑에 가면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학식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겸손하고 수양을 갖춘 진정이 담긴 언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품위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꽃이 아름다워도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매력적인 언어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얻고 이름은 자신이 할 탓에 달렸다. 계절에는 엄동설한이 있고 울퉁불퉁 인생길에는 모래길도 자갈길도 있으니 힘을 부어주는 행동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도리이다. 인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어우러져 가는 길인 것만큼 솔선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열어보라. 그리고 봄날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보라. 그러노라면 당신의 고달픈 삶에 늘 값진 에너지가 투자돼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상대방과 소통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을 담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도 값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습관을 양성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사람 최균선 씨의 소필 태풍으로 사는 잎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사는 잎들 최균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곳에 한 신부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닭털을 주어오라고 하였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죽겠느냐 하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낸다는 것은 스스로 흉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에 반듯하던 미인의 이마에도 밭고랑이 생기는데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육신에 흉허물이 없으랴. 그걸 곱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험담쟁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종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남을 폐풍하는 악습이 있는 자들의 자풍자가 아닐 수가 없다. 제 뒤가 구린 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헐뜯다라는 말을 농촌에서는 폐풍한다로 잘 썼다. 폐풍이란 남을 험한 말, 류언비어로 흉보고 헐뜯으며 모해한다는 뜻일 게다.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흉해 보이기 전에 우선 가련하다, 촌철살인이라 말도 있거니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핀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다. 표는 부드러워도 잘못 놀림으로써 빚어지는 인간 비극이 비일비재이다. 오해와 착각은 시간이 풀어주는데 악감정이 꼬나든 흠잡기는 방비대책이 없다. 험담은 남을 헐뜨는 말이자 욕설이 포함된 비방이고 흉을 빙자한 질투와 비난의 작두질이다. 태풍쟁이들은 열등감을 등에 지고 사는 정신적인 곱사 등으로서 자신의 비뚤어진 심사에 골목 소식들을 주워다가 발을 달아주고 덧칠하여 도처에 날리는 재미의 재속창을 드러내는 것도 모르니 그 영혼은 황피하기 그지없다. 모든 폐풍쟁이들은 전성적으로 심술이 부정하거나 위선의 기질을 타고난 듯 인격적으로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자는 대동행이라는데 그네들은 뒷길로 숨어 다니며 누구의 구린내를 맡게 열습니다. 폐풍쟁이들은 야비하고 아리송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린다. 사실은 묻어두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추측과 개인적인 심사로 어떤 사람들을 물어 뜯으면서도 흉보는 내내 교양도덕을 표방을 하며 고상한 채 자기는 완미한 채 너스레를 떨어내며 입에 침을 튕긴다. 자신은 공들여 쌓아도 타인 간에 무너지는 관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재미나는 일상인가? 그것으로 스트레스인지 하는 불안한 심정을 만족시키려는 것일까? 혹은 질투가 미움을 넘어 증오로 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샘을 내다 무작정 미워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와 갈등하기를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콤플렉스의 슬픔 같은 그런 심리적 취약성 말이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지 모략인지를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말도 세 번 하면은 정말이 된다고 그런 사이에 겹치고 겹쳐서 마침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폐풍질에 열을 올린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결판내려고 들이대면 오해라고 결코 분위가 아니었고 귀똥냥한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다며 비겁한 모든 추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일을 간다. 인간들 속에 비로 먹은 영혼들이다. 여류 없이 남에게 악감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을 얼마나 절행한가. 험담이란 결국 더러운 자기 심령의 무덤에 새긴 저주의 비문이 아니던가. 굳이 험담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심사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무식해서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란 말도 떠올리지 않을 게다. 자신은 무슨 정보나 전달하듯이 생각을 하며 소위 비리비정을 까발린다고 여기기 십상인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리고 지력이 월등하지 않아도 뻔한 도리를 왜 모를까? 사람은 누구든 남의 이야기는 재미나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이기에 당사자 앞에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설사 그게 날이 잔뜩 선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순이 격화되더라도 그렇다. 뒷공놀이라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직접 삿대질하는 것보다 치졸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죄치는 것이다. 폐풍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에 말이 달다. 말이 많은 집안은 살림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단집 장이 쓰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말단집에 장이 곤다. 장단집에는 가도 말 많은 집에는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옛말 그런 데 없이 폐풍질에 열불을 올리는 만큼 무언화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가 보면은 제 집 살림은 그저 말도 아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말이 많은 사람 실속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폐풍질을 잘하는 자들은 불안전한 인격자인 것만큼 선의적일 때가 없다. 잘 되어가는 대방을 회방하

준거 없이 마냥 밉다고 무작정 대방이 잘못되기만 바라다 보니 어불성설을 만들어 퍼나르다가 공연의 불화를 자초한다면 지극히 우자의 짓이다. 개가 사람을 문 것은 요스가 아니라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날조해서야 쓰겠는가. 대방이 마냥 밉더라도 제 혀를 씹도록 비방하면 정말 싸가지 없다고 하리라. 저만큼 안전인수하려니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니 쓸말이 없게 되는데 폐풍진의 소식통을 능사로 여기니 재미나는가. 재채기를 몇 번 하는 것을 감기를 뛰어넘어 폐엄이라고 곧 죽을 게라고 방정을 던다면 곧 망상. 해프닝인지가 너무 자주 생기면 신뢰가 뒷돌이 되니 미사력이라도 당나발. 개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함이 마땅한 줄 안다.

0: 네, 그래서 작자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다고 지적을 하면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고 교양 있고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요미와 시의 수필 말의 향기와 말의 맛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말의 향기와 말의 맛, 유미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냄새 좋은 풀밭에 들어온 듯하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는 가게에 들어온 듯하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그 향기는 단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에게서 무형의 향기를 느끼지만 실은 그 향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유독 사람을 잘 모으는 이들이 있다. 내 어린 시절 친구네가 바로 그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친구들, 이웃들, 또래 아이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 집 거실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에서 단내가 나고 인품에서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었고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들의 말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런데 말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또한 맛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마치 햇볕에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듯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지친 마음을 감싸며 위로한다. 겨울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마시는 따끈한 미역국

것처럼 차가워진 영혼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반면 어떤 말은 덜 익은 감처럼 떴고 독이 든 음식처럼 쓰다.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충고라도 사랑이 담기면 약이 되지만 비난과 멸시가 섞이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한다. 내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레몬즙을 상처난 살갗에 뿌리는 것처럼 매번 청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 청년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이 남긴 그 맛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도 음식과 같단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니 항상 내 말이 어떤 그릇에 담겨 나갈지 생각하렴.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그저 먹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삶의 조미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나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려다 실수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신발을 밟았다. 청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은 안 다치셨죠? 라고 묻자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오히려 아니요, 제 발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칸에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잣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말은 제 향기를 잃고 만나서 변질된다. 상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불행을 건네게 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마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 양성의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 퍼져 양성이 악성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잘못 전해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건강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레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말은 마치 한 방울의 식초가 큰 항아리의 물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삭게 했다. 이처럼 향기 없는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맛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향기로운 말과 맛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준다. 향기와 맛을 함께 지닌 말은 마치 봄꽃의 향기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아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울림에는 둔감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향기가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맛도 있어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문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보다 말투를 기억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온기를 오래 간직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맛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봄꽃처럼 스며들고 꿀맛 같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무슨 맛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로 남을 것인가? 이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하듯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을 고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네, 작자는 그래서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면서 그 향기와 맛을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고운 말투로 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조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8차 집단 확대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신실의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 임무를 겨냥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을 중요한 임무로 단단히 틀어쥐고 착실히 추진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포동간부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교무부 부주임인 류철흥이 중화문명과 정치적 구심력을 주제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명확하고 분석이 투철해 리론성, 지도성, 목표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문명은 뚜렷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대통일의 전통, 가국일체의 리념, 화합공생의 사상, 천하위공의 정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두텁고 튼튼한 민족 응집력과 정치적 구심력을 함양 응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데 깊은 역사적 근원과 튼튼한 문화적 저력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며 습금형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간 문명의 다섯 가지 뚜렷한 특성의 리론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더욱 높은 정치적 위치, 더욱 실속 있는 조치, 더욱 강한 담당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건설을 추진하며 연변을 여러민족 대중의 인정도가 더욱 높고 응집력이 더욱 강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본보기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이론 선전과 해석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실의 중국 특세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찰을 첫째가는 정치인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당위, 당조 이론 학습, 간부 교육 강습, 학교 사상 정치 수업, 기층 이론 선전 강연에 포함시키며 국가, 사회, 국민 세계 차원의 가치 요구가 갖는 내재적 통일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민족 대중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공동한 가치 추구이고 지역, 민족, 신분을 초월한 공동한 도덕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인도해 가치 인정, 정치 인정, 정감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사회 주류 가치를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합니다. 연변의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친절하고 레이를 중히 여기는 역사 문화적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도덕모범, 연변 본보기, 신시대 훌륭한 소년 등 전형을 대대적으로 발굴 선정하며 혁명 연결, 시대 모범 등 감동적인 사적을 널리 선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빛, 결을 짧은 영상을 통해 평범한 생활 속 따뜻한 순간을 보여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유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대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인터넷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단단히 주시하며 가치의 최저선을 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비해 자존감과 자신감, 리성적 평온함, 상향적 선함, 조화로운 포용성을 갖춘 사회 분위기와 사회 심리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문화적 저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승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무형문화유산 대상, 전통마을, 유적에 대한 전체성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정감과 기억을 담고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역사 흔적이 잊혀지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호 속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이 갈수록 두텁고 튼튼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잘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류행 추세,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VR, AR, 지능형 소통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몰입식, 소통식 문화 체험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서에 적힌 글자, 전시관에 진열된 문물, 구전 이야기가 움직이고 살아나게 해 여러 민족 대중이 역사의 맥박을 느끼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 자부심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상호 참조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의 특색 예술 형식, 전통 풍속, 미학적 상징이 중화 문화 상징과 형상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인정을 증진하고 가국 정감을 두텁게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두턴 역사 문화를 깊이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변강 특질을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 연구와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시키고 그 속에 담긴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백년사, 동북항일연군사,

0: 다방민족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면모와 중대사건의 가치, 항일연군 정신의 핵심을 깊이 발굴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한마음으로 적에 맞서 피어린 전투를 벌인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등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일핵, 팔핵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공동으로 소호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며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된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생동한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함께 이루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투의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조치도 일꾼 최홍성, 조금성, 기타 조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 조당위와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불여연합회에서 연합으로 주최하고 도문시 당위 통전부, 도문시 민족종교사무국, 도문시 분여연합회에서 주관한 중화민족 전통결혼식 전시 및 2026년 집단결혼식이 20일 도문시 중화한가족 주제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활동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 신혼부부 열상이 도문에 모여 국문 앞에서 장중하고 우아한 전통 혼례로 백년 가약을 맺으면서 아름다운 변강에서 가정 화목, 민족 동심의 따뜻한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전반 의식은 특색 깜짝 공연과 전통 례식 절차를 융합한 가운데 전환 지례, 교배 지례, 합근 지례 등 특색 절차를 선보여 중화 전통 례식과 여러 민족의 민속 특색을 깊이 융합해 여러 민족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본받으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송문 신혼부부 호가훈입니다. 우리는 천산만수를 넘어 외지에서 아름다운 변경도시 도문에 왔습니다. 국문 앞에서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돼 정말 행운스럽습니다. 이곳에서 행복을 얻었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함도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매매유공. 이번 활동은 마침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간과 첫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을 맞는 시점에 개최됐습니다. 활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공개 모집하고 변방 군경, 흥변 부민 일선 일꾼, 민족 단결, 선진 전형 등 우수 청년 대표들을 중점 선발에 참가시켰는데 이는 우리 주가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심화하는 혁신적인 담체이기도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활동은 전국 각지와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모집하고 국문을 매개로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문명한 혼인 새 기풍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족 단결의 토대를 두텁게 다졌습니다.
0: 우리 조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가 통영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9일 조민족 사무위원회 조교육국 공청단 연변조위에서 공동 주최한 글자 속 한마음 문화 침륜 연변 연변조 청소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계열 활동 결승전이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열렸습니다. 필묵 동심 서예 경연에서는 전조 60명 선수가 경필 붓글씨 두 조로 나뉘어 경쟁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규범 한자로 글을 쓰며 한획 한획으로 중화문화 내포를 깨닫고 글자와 문장을 다듬는 가운데 민족 단결의 정서를 두텁게 했습니다. 참가 선수 김승호입니다.

0: 평소에 습자본을 본따 참답게 글획을 연습하면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글씨 연습을 꾸준히 해 규범 한자를 잘 쓰고 한자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중화 전통 문화를 계승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연변감동 웅변대회 결승전에서는 전주 30명 선수가 국가통영 언어로 성장 이야기와 가곡정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 이야기와 여러 민족이 서로 도우며 함께 분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변강 청소년들의 양호한 언어 소양과 문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공청단 연변대학위원회에서는 19일 연결시 공원가도판사처와 함께 2026년 연변대학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주제 원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풍부하고 차별화된 30여 가지 체험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언어문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게 했습니다.
1: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류학인원 및 전문가 봉사중심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서 주최하고 장촌 리공대학에서 주관한 특별양성 전문가 봉사단 길림행 연변주 및 장백현 지능발전 전문가 봉사활동이 근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중점 락착 프로젝트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활동은 연변주 장백현의 산업발전 실재와 민생수요를 긴밀히 결부시켜 특색농업, 목축업, 리마경제, 광산생태, 변경문화관광, 기층의료 등 6가지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가급 및 성내외 업계 권위 전문가 37명을 엄선해 기층일선에 보내 봉사하게 합니다. 활동은 전문 강의, 기술 지도, 현장 지도, 실무 시범, 좌담 연결, 무료 진료 봉사 등 형식으로 기층의 기술 병목을 정밀하게 해결하고 현지 전문 기술 인재의 능력과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또 농업 인삼 산업 디지털화와 지능화 승격, 광산 생태 복원과 안전하고 적합한 리용, 리마 경제 품질 및 효익 제고, 기층 의료 봉사 능력 향상, 문화, 관광산업, 융합혁신발전, 연변소, 특색, 목축산업, 품질 및 효익제고를 주동해 민족지역산업의 품질, 효익제고와 인재대원 능력승격에 튼튼한 지적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활동기간 현지 농업, 광업, 림업, 의료, 문화관광, 목축업 분야 전문기술인원과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에서는 근일 길림 도나의 연꽃 풍경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대석도 아광호 국가습지공원에서 연꽃 향기가 사방에 퍼지고 있다면서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들이 활짝 피어 맑은 호수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에서는 14일 백산 송수나무의 운치, 장백산의 식물산 화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 왕청현에는 수령이 근 3000년이고 높이가 14m 이상, 직경이 159cm인 동북주목 한 그루가 굳건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관리보호에 의탁해 고목을 등록하고 상시화 순찰보호, 생장환경 복원 등 조치를 취해 천년 세월을 넘어온 이 진귀한 수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장백산 림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생태 보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근육을 떠날 수가 없죠. 건강하고도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근육에 많은 고초금과 강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 이후에는 돈 저축보다 근육 저축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중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근육 손상은 가장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어떤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아래 근육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경추 주변 근육이 주로 손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뼈에 계속 큰 압력이 가해지며 어깨와 목이 과도하게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깨와 목 근육통, 목 디스크 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단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하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다 보면 어깨 관절, 경추 및 흉추 주변 근육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방을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어깨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가방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어깨가 습관적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은 유방 비대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뼈 성장 및 발달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다 보면 요추 대퇴부 근육뿐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접질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구관절, 무릎관절 주변 근육에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허리와 등 근막, 근육, 인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부상 입는 경우가 많고 요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주로 요추, 천추장골 관절 및 구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골반과 골 관절은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서 쉽게 시큰거리며 아파나며 또 근육의 과로로 인해서 요추와 흉추의 압력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장시간 쪼그리고 앉다 보게 되면은요, 요추, 천골, 관절, 구관절 및 무릎관절과 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이 손상이 됩니다. 관련 요구에 따르면은요, 반드시 누웠을 때 무릎에 가해진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고 일어서서 평화롭게 걸을 때는 몸무게의 한두 배, 달리기는 네 배,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여덟 배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몸을 웅크리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요, 경추 및 요추 주변 근육에 손상 줄 수가 있죠. 요추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고 또 원래의 곡선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며 추간판이 받는 중력이 증가해서 생리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게 되면은 근육 손상, 척추 측만증, 심지어 요통, 그리고 요추병,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근육을 상하게 하는 그릇된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네, 치아는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은 의외로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으며 또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만큼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9월 20일 38번째 치아 건강의 날을 계기로 해서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의사를 특별히 저희 생

0: 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전영혜 주치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뭐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상되기 전까지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1: 주요하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보통 충치와 부성교합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충치, 치수염, 사랑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치담으로 인한 치수질환, 치아 과민성, 치아 마모 및 균열, 그리고 악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진분비량의 감소로 인한 구강, 자가, 세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치수질환에 모두 취약하고 또 치아를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되고 잇몸뼈도 퇴축이 됩니다.
0: 네, 그런 충치, 치주염, 뭐 사랑이라는 네. 염증 뭐 등등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각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1: 우리 보통 유아기의 충치는 보통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한 번 파이면 자연 재생이 되게 힘듭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두 살부터 보통 여섯 살까지 유치의 범랑질이 얇아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게 범랑질이 얇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해 발견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자극이 있은 후 통증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어지고 밤에 심해지며 뜨거운 곳의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아픈 이빨이 절반 머리가 방사통이 특징이고 신경치료가 이럴 땐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네. 신경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0: 그렇죠. 아유, 예. 머리 부분과 가까우니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1: 핵심은 충치 예방과 습관 형성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자라서 두 살이면 유치가 다 자라게 되는데 만 8세까지는 아이가 혼자 닦아도 부모가 반드시 더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게 수완 링호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부모가 한 번 더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다시 검사해주고 예. 그리고 만 3세 이전후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헝이아라고 자라는데 영구치가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땐 헝이아의 어금니 혼메우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 오구 봉비 예, 이걸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은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정해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먹은 후에는 양치질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단 음식과 우유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탄산 이런 음료는 간식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 보통 치수 질환의 예방과 우리가 보철물을 주었을 때 이 보철물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주요 핵심인데 성인 치과 상실의 주요 원인은 보통 충치 이빨이 썩었다는 충치 그리고 치수염 잇몸이 아이솟다는 그런 치수염입니다. 예, 칫솔질만으로 우리 치면에 이빨 주위의 60%만 닦이므로 치실과 치간 칫솔이 필수입니다. 치실은 야시엔이고 치간 칫솔은 야지엔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 출혈을 가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보통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수료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 저기 발견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우선이고 저녁에 이갈이 하는 분들은 여호딸이라고 하는 것을 잠잘 때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모와 파절을 막습니다. 그리고 삼성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닦지 말고 물로

0: 30분 뒤,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시설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입 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충전물이나 그런 버철물들은 2차 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로인분들의 핵심은 잇몸 퇴출로 드러난 지근 보호와 침 유시입니다. 예, 부드러운 칫솔로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야시엔에 이런 걸로 닦고 이쑤시개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불소 치약으로 전기불소 도포가 지금면 우식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 물은 소량 자주 마시고 무설탕컵이나 이런 것을 씹으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일 부분 틀리거나 틀니를 하고 쓰고 계시다면 틀니를 매일 세척하고 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놓고 남은이도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알겠어요. 예. 이 치아 건강은 평소 뭐 칼슘 섭취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0: 예.
1: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0: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예.
0: 예. 맞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칼슘은 우리 치아 범랑질과 제일 밖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유치와 영구치 교체 시기, 그러니까 6살부터 12살 요 사이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단단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운증에 있는 노인의 경우 우리 잇몸, 우리 그 이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잇몸 뼈가 약해지면 치수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 위험이 커지므로 전신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칼슘이나 비타민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형성된 연구치에는 칼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범랑질이 더 두꺼워지거나 충치가 직접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는 세균, 당분, 산에 의해 주요하게 생기고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그래도 청결입니다. 예, 칫솔질과 이 사이 사이에 치실 사용, 불소를 발라주고 음식 당분 조절입니다. 잇몸 질환 역시 치석 제거가 근본이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제를 씹거나 우유를 자주 마신 뒤 칫솔질을 안 하면 당분 유당이 남아 충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로 뭐 보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것이 치담인지 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거?
0: 치담은 의학용어로 치석이라고 합니다. 예, 즉 굳어져 버린 치태를 말합니다.
1: 네.
0: 예, 치태는 치아 표면에 붙은 끈적한 세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빨을 당장 흔들리기는 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치석으로 굳고 이 치석이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치수염으로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즉 우리 제일 처음엔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치담으로 되고 치담이 우리 잇몸을 누르면 치수염, 치석을 소실 그리고 치아가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치태는 단순한 치솔질과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담은 치솔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로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해줘야 됩니다. 네.
1: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가끔 뭐
0: 네.
1: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이가 네. 시리다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0: 이가 가끔씩 이가 시린 증상 우리 흔히 말하면 치아 과민성 즉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치아 겉면 그리고 우리 상아질에는 상아쇄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이 신경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평소에 범랑질이나 잇몸이 상아질을 돕고 있어 자극이 차단되지만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찬 뜨거운 자극이 신경으로 직접 전달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시린 경우를 우리 결과라자면 첫째로는 이 위에 제일 위에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둘째로는 잇몸이 퇴축되고 잇몸이 퇴축돼서 아래 그 상아질이 노출되거나 예, 지태치석에 의한 치수질환 충치나 치아균열 충치로 인해서 우리 상아 아래 상아질도 노출되고 예, 신경

0: 노출되고, 예.
1: 그래서 신경 노출되고 뭐 잇몸이 드러나고 하다 보게 되면 뭐 찬물이 어디 닿는다든가 다른 찬바람을 스쳐도 색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1: 입 냄새가 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0: 입 냄새가 나는 현상은 보통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예. 지체지석 충치가 주요한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충치 안에 음식물이 썩거나 지석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세균과 각질이 쌓여 또 냄새가 났고, 예. 그리고 잇몸 질환, 아까 말한 지주염, 여기에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구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침이 적으면서 세균이 잘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예.
1: 그리고 탄산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탄산 음료를 마시면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0: 예, 탄산 음료는 치아 부식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 반 시간이나 한 시간 후에 기다려 양치하시고 탄산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빠르게 마시고 당분과 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치아 부식의 예방 핵심입니다.
1: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그냥 삼키는 게 낫지 잇몸이나 그 이제 치아에 닿는 시간이 오래 되면은 부식이 된다. 탄산 음료
0: 좋기는 그렇죠.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살 때 비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비싼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살 경우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는 충치 예방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좋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리고 시린이가 있다면 토미니 아까오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칫솔 머리는 작고 둥근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칫솔 머리가 작아야 제일 뒤에 이빨까지 닿입니다. 아니면 칫솔 머리가 크면 제일 뒤에 이빨은 닿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빨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 모는 그 교체를 이렇게 쓰면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 석 달 내지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치약은 그 칫솔이 뭐 부드러운 게 좋은가 센 게 좋은가요?
0: 부드러운 것이 또 좋아. 센 것은 이렇게 이빨을 또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칫솔질은 평소 치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칫솔질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올바른 칫솔질 방법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표준 우리 바스법이라고 수평진동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모 그리고 작은 앞에 털이 작은 그런 칫솔 그리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가장 중요,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예. 칫솔 모를 치아에 45도 기울여 목 끝을 잇몸 쪽으로 하고, 가볍게 눌러 일부를 잇몸 고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우리 자란 방향으로 잇몸으로부터 치아가 자란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 면을 보자면 우리 앞면, 뒷면 그리고 이빨이 씹는 면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는데 이 세 면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혀, 우리 혀도 깨끗하게 해주면 입 냄새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빨 씻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하면 우리 보통 이빨 뿌리 끝에 지경부가 마모가 되고 잇몸이 퇴축되고 시린이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세게 닦는 경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
1: 닦게 되면은.

0: 뭐 여러 가지 그저 질색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물이 그저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1: 예. 하지만 예, 지담은 아무리 문지 아무리 그렇죠, 빡빡 그렇죠. 씻어도 예, 나가지 않습니다.
0: 아래올로 이렇게 올리유하고 내리 쓸어주는 예. 게 좋다고 하잖아요.
1: 네, 예.
0: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 끝이 드러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1: 보통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보통 중로년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0: 이런 뿌리가 엄청 시리죠.
1: 예. 잇몸이 가라앉아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잇몸 퇴축이며 지수염이거나 잘못된 취설실이 원인이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예, 잇몸 뼈가 우리가 원래 왜수어됩니다. 예, 그러면 뿌리 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뿌리 끝이 나오면서 또 이가 시리고 예, 예,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불소 관리 그리고 지담이 생기면 인차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예, 저기 발견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0: 그렇군요.
1: 예.
0: 잇몸에서 또 자주 피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1: 예.
0: 그럼 입에서도 냄새나고 뭐 본인도 불편하고 어떤가 이거? 어떤 영문인가 이거?
1: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것은 대체로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건 또 청소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한 분들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주요하게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칫솔질을 소홀히 하거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나도 부드럽게 닦고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지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래요. 건강해서 예. 잇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면서 어떤 면에서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잇몸과 이 사이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매일 치태 제거 칫솔질과 치실로 예, 이물질을 다 청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예,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금연하고 예, 전신질환을 조절하고 우리 보통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이 잇몸뼈가 더 빨리 퇴축이 됩니다. 이렇게
0: 근데 거의 잇몸 치아 환자들 보게 되면은
1: 예.
0: 거의 막다른 골목에 아파야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지 그 사람은 거의 안 가냐 나 대부분 1년이면 10년이면 20년이면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에이. 아파서만 뭐 치아를 뭐 정리하고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 예.
0: 충치로 해서 걔는 평소 식사 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치과 의사들이 이쑤시개보다 치실을 많이 추천하던데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원치가 않아서 치실을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은 걸 뚜지고 뭐 그래.
1: 예.
0: 어떻게 보십니까? 치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1: 우리가 치실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칫솔을 해도 치아의 60%, 70%밖에 잘 닦이지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머지 30%, 40%는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치태를 씻어주는 것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치실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음식물만 밀어냅니다. 잇몸을 찔러서 잇몸을 오히려 더 퇴축시키고 예,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게 하고 예, 더 잘 끼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권하는 것입니다. 예.
0: 그렇죠.
1: 예.
0: 뭐 처음에는 뭐 간편하고 시원하다 바로 찾아서 찌르고 뜯고 예,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러다 보게 되면 이빨 틈새가 널려져 이 틈새 메우는 것이 좋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 이빨 틈새가 널러지면 이빨 틈새를 메우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보통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교정으로 인해서 틈을 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앞에 이빨 미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러지는 분들은 약 털을 씌우거나 예 그리고 앞에

할 경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충填하는 간단히 메우기 예, 그것도 가능하고 이빨 한 대 두 대가 없어져서 이런 공간일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뒤에 이빨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 면을 더 씌우면 더 안 좋게 됩니다. 예. 그렇기 그래. 때문에, 예.
1: 그리고 또 충치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이를 예.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치아를 뽑은 후에는 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치아를 뽑은 후에는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뿌리, 원래 뿌리가 있던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1: 혀가 이런...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예. 뭐 자꾸 어루쓰르게 되잖아요.
0: 예. 이 공간이 바로 피로 응고되어 덮이게 되고 여기면 혈액이 형성됩니다. 혈액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1: 그렇죠.
0: 이 혈액 덩어리가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 혈액 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이, 말치 후 치과에 가서 우리 그것을 꽉 물지 말고 부드럽게 물고 한 30분간 유지해주면 입 덩어리가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우리 천천히 녹여 먹으면 피가 더 나는 것을 방지하고 예, 마취하기 2시간 후에 마취하기 보통 다 나갑니다. 예, 마취하기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는데 차가운 죽이나 우유거나 이런 것은 빨대로 하면 압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 중요하고 예, 운동 사우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열을 받게 되면 또 피가 나겠죠.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등질한 운동은 피하고 예, 24시간 후에 양치실 이 덩어리가 완전히
1: 예,
0: 응고된 다음에는 24시간 후에 양치실 입 헹구기를 권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입안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까 비릿비릿하고 한동안은 뭐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0: 예, 예,
1: 24시간 내지 뭐
0: 예.
1: 30시간 정도 참아야 되죠.
0: 예.
1: 그래서 계속 또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0: 예.
1: 치아를 뽑은 후에는 제때 치아 수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요?
0: 치아를 뽑은 우리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입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1: 한쪽으로 실리게 되죠.
0: 예,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뽑고 그대로 두면 양쪽 옆 치아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 치아가 과출이 되고 잇몸 뼈가 높게 됩니다. 예,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미관도 악화되고 추수염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자 해도 뼈 이식이 그때는 필요하고 교정이 먼저 교정으로 먼저 교정을 해서 먼저 기울어진 이빨을 다시 돌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시간이 오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우리 발치 후에 보통 석 달이거나 여섯 달 후에 치과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우리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아 교정은 근근히 미관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아 교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교정은 미관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 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빨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자주 씹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턱 관절에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예, 기능 치료인데 어린이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떨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때 교정을 해야 되고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을 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경우에는 잘 씹히지 않을 때 예,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할 때 새거나 새거나 그럴
1: 그렇죠.
0: 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을 쉴 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 그 기류가 다 이 상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궁이 우리 좁아지고 야궁이 좁아지면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빨 나올 공간이 또 없게 되면
1: 그렇죠.
0: 이빨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우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1: 원래도 예. 좀 더 불편하다거나 주변에서 봤을 때
0: 예.
1: 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치아가 빠질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흔들으니까 애가 7, 8살에 빠지니까 관나도 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등한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0: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 생후 반년이면 첫니가 나고

0: 그리고 두 살이면 이빨이 다 남다. 유치가 다 생성되고 여섯 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예,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건 만 12세 전후로 됩니다. 예, 즉 두 달 무렵 난 어금니는 10년을 버티게 됩니다. 예,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빨을 다치게 됩니다. 만화시 등하시 하게 되면 모든 유치 뿌리 아래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영구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 충치가 깊어져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아래 염증이 바로 아래 영구치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평생 써야 할 영구치가 범랑질이 얼룩덜룩하거나 모양이 기형으로 예,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맹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손상은 영구적이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빨이 썩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옆에 이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오지 못한 삐뚤게 나오겠죠. 예, 유치를 일찍 잃으면 양옆 치아가 빈자리로 쓰러지고 뒤쪽 어금니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예,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덧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돌출입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심하게 네. 아픈 경우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뭐 치아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0: 우리가 보통 치아가 아픈 것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아픈 것은 여기 치아 신경관 안에 압력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당장 우리 뭐 소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압력이 가라앉게 되기는 한데 혹시나 근데 끈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끈외는 없이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이빨을 다쳐야 됩니다.
1: 그러면 의사들이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0: 예,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앞에 이빨인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관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이빨인 경우에는 우리 씹는 공능을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관을 씌워서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이빨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우리 크라운관을 아예 씌우고 그대로 씹었다 했을 때는 자기 이빨하고 우리 이빨 메운 자리에 거기에 딱 씌우면서 이빨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빨 발치해야 됩니다.
1: 그래. 네.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뭐 자연 인체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0: 네.
1: 틀니를 해놓으면 되지 하고 뭐 치아 건강에 무관심한 노인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네.
1: 노인님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노인분들은 보통 이빨이 마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너무 단단한 것을 씹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입안에 침이 섰기 때문에 보통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뭐 오이나 사과거나 이런 삭삭한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씹는 것이 또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1: 치아를 해였다면 틀니도 노인들이 누구 70세, 80세 가서 해놓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0: 예.
1: 치아 건강은 지금 정말 치아 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누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아끼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주요하게는 청결과 음식 습관입니다. 예,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설지를 해주고 잇몸 위부터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이 안쪽 바깥쪽 씹는 면 빼놓지 않고 설지를 잘 해주고 이 사이사이는 치실로 닦아주면 됩니다. 음식 습관을 따지자면 단 음식은 횟수를 줄이고 일단 먹은 후에는 인차 청결을 해주고 산성 음료를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오늘 연결실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 의사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치아부터 좋아야죠. 치아 건강은 구강 건강 나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하지 말고요. 꼼꼼히 관리를 잘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본조 아리랑 3절까지 다 배워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2: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네, 이제는 뭐 본조 아리랑 하면 어디 가서든 부를 수가 있겠죠.
2: 네, 불러. 있지요,
0: 네, 그렇죠. 지금 3절을, 3절 가사는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이 사설이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아마 이 3절을 못 배우신 분들 계시죠? 네. 뭐 1절과 2절 먼저 불러볼까요?
2: 네, 뵙겠습니다.
0: 예, 배우셨죠?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2: 네. 네. 네. 있어.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절 아니고 1절, 2절 먼저 불러볼까요? 네. 1절, 2절 불러보고 나서 3절을 제가 우리 한 번 더 가르쳐드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1절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 아, 아, 이 키면 되겠죠? 아.

0: 어우, 잘하셨어. 잘하셨어. 아니, 3절을 지금 세 분이 그 시간에 안 오셨는데도 다 하시네요.
1: 네. 복습했어요.
0: 복습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리랑 할 때는 아리랑 아니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 아리랑 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리랑 아닙니다.

0: 네, 여기 두 가지로 하셔도 되고 꺾어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밑에서 우러 올라 감아쳐도 된다고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해도 되고 나를 다 됩니다. 네.
1: 오늘부터 내려오는
2: 나를
0: 네. 나를 해도 되고 나를 해도 되고 예.
1: 오늘부터 툭 떨어지
0: 네. 아, 그게 더 멋있죠. 그래서 만약 똑같이 우리가 1, 2, 3절을 그냥 청청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한 부분은 얘가 올리에서 이걸 꺾어서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꺾어 부르셔도 되고요.
1: 2절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0: 청

0: 그렇죠.
1: 많다.
0: 예. 희망도 많다. 뭐 희망도 크다. 뭐 괜찮아. 예. 그리고 3절이 인제 가면은.

0: 일러줘. 일러줘. 이랬습니다. 3절이. 그쵸? 네, 일러줘. 3절 해보실까요?
1: 네.
0: 자, 아리랑 후렴부터. 아, 아, 이걸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어, 그렇죠. 내가 한 계단을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리랑 또 아리 그렇죠. 계단 올라가는 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자,

0: 잘하셨습니다. 또 조금 더 요구를 더 드린다면은
1: 이게 어류를 내서 여부를 높여주십시오.
0: 그럴게요. 네. 네, 다 잘하시는데 정말 이제는 그 식임새를 너무 잘하시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아리랑 잉 받침을 꼭 하시면서 뒤에 이 아리랑을 또 아리랑 랑 마지막이 잉 받침입니다. 아리랑 아니고 라, 아리랑 랑 아에서 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라 아라 그다음 리리 이렇게 하시면 리리 리, 그렇죠. 그 리 처음에 천천히 하면은 리이이이리이이이 이걸 빨리 하면 리리 이거 훗 날리는 식이죠. 리요 그다음 아리랑 고개로 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아니고 넘어간다 하나씩 하면 다 됩니다. 예. 네. 그렇죠. 넘어간다 아니면 너무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넘어간다 간다 이렇게 받침도 씹어주시면서 천천히 씹어주시면서 네. 넘어간다 간다 이렇게 씹어주시고요. 넘어가는 게 그냥 넘어간다 이래도 넘어가는 거고 넘어간다 이게 어느 것이 더, 네, 더 맛있을까요? 그래서 배울 때는 그 우리가 그 발음할 때는 간다는 건 간다 맞지만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게 정말 그 신나게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삶의 인생의 그 삶의 구비구비를 예전에 그 뭐 우리가 뭐 열두 고개라는 것은 삶의 뭐 구비구비 고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어렵게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1절 가겠습니다. 나

나를 아니고 나를 나 올라가죠. 아니면 나 위에서 꺾으면 나를 꺾겠습니까? 나 그러면 나는 위에 있고 아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나는 올라가고 나는 꺾는 거고, 예? 나

여기서 발음이 중요합니다. 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여기까지 잘하셨는데 은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들으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0: 예. 어때요? 좀 다르죠?
1: 맛이 조금 다르죠.
0: 네. 맛이 다르죠. 조금 네. 맛이 달라요. 네.
2: 양념처럼.
0: 양념이에요. 그리고 발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받침을 잘 안 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이렇게 들리고. 예. 자, 그럼 2절 가볼까요? 청천하늘에

0: 했어요.
1: 한 가지 짚고 내려갑시다.
0: 예. 짚고 내려갑시다.
1: 이들이 나를 오늘부터 톡 떨어지 뭐 이절도 청춘이나 인재나 다 똑같이 3절까지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0: 똑같게 똑같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올리면 어느 한 가지 내려 낮춰서 하시고 예. 그래서 만약 나를 이렇게 하셨으면 청천하고 그다음 인제 가면은 언제 나오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다 전부 다 꺾고 하면은 재미없죠. 예, 똑같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만약 올리갔으면 뒷부분에는 또 꺾는 목 하고 그럼 마지막 부분은 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네. 시간 못 빼앗는데 제게서 배운다. 아직 먼저
0: 빼앗느라고 나라. 그럼요. 네. 자, 청천하늘이 됩니까?
1: 예.
0: 청천하늘 한번 해볼게요. 자, 청천 시작.

제일 잘했어요. 예. 여기에서 청천 하늘은 여기 장단이 덩덩 따쿵따쿵 덩덩 따쿵따 이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저

장난 있잖아. 넝닥다롱 느린 차만 칠해도 예, 이 장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단을 타시면서 여기에서 잔별도 잔별도 많고 그리고 호흡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가세요. 시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호흡 충분히 하시고. 오.

0: 네, 1, 2절 다 됐습니다.
1: 아, 안 되는 부분이 없죠? 괜찮죠?
2: 예. 좀 익숙하면 좀 되겠습니다.
1: 예?
2: 좀 더 익숙하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정, 그리고 정, 천, 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 천, 하늘에 정, 천,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요. 자, 박, 장단도 처음에 강박입니다. 정,

아니에요. 똑똑하게 씹어야 되는데 청천이지만 청천 하늘에 에 잔별도 많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3절 갈까요? 인제 가면은 그러면 꺾어야겠죠? 인제 이렇게 가야겠죠? 자,

0: 한다.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자, 3절까지 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저는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불러보실까요? 네?
1: 예, 그래도 되죠. 저는
0: 되잖아요.
1: 저는 되지.
0: 네. 그러면 그 가운데 노란 마이크를 돌려서 하실 때마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1: 지우하라.
0: 예, 예. 자, 마이크 주신 분부터.
1: 진 사람부터 하라.
0: 네.
1: 진 사람부터 하라. 잠깐, 이제. 아이, 저런 데다, 이제.
2: 아, 거기로 저런 데 어디
1: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 낙이 다 비운다.
0: 에이.
1: 자, 지금
0: 괜찮아요.
1: 왔다 갔다 하는 거지.
0: 자, 마이크 돌려가시면서 하시겠습니다. 키를 잡으시고요. 후렴은 다 같이 할까요? 아니면 1절부터 3절까지 하시겠어요?
1: 네.
0: 1절부터 3절까지. 아리랑 여기 키를. 네. 후렴은 우리가 다 함께 하고요. 1절.
3: 네.
0: 1절, 2절, 3절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1: 먼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0: 먼저 한 번씩요? 아유. 알겠습니다.
1: 후렴도 같이 해봐요.
0: 자, 후렴 다 같이 해요. 자. 아.

0: 오, 잘하셨습니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0: 아,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1: 도시 귀남 1절.
0: 네.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아리랑 커게 이런 소리를 넣지 마세요. 이를테면 그 어느 부분인가요? 아

이런 후후후후 이런 소리 넣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못 가서 발병 난다 난다 이런 소리.

소리 넣지 마세요. 예. 아니, 그렇게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가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잡으시고요. 발병 난다. 뭐, 희망도 많다. 이렇게 하시고요. 예. 적극적으로 잘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장단을 타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부분만 중요, 첫 부분만 강조해도 됩니다. 아.

네. 앞 한 글자만 강조해도 뒷부분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막 가사말을 또 꽁꽁 씹을 필요가 없고요. 너무 꽁꽁 씹어도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한 번 더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불러보실까요? 자, 어느 부분이 안 돼요? 없죠?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예? 아리랑 시작.

어유 잘하셨습니다. 자, 기침을 그냥 하시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야, 오늘 시간에는 본조아리랑을 이러면 다 마무리 된 거예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본조아리랑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미란이었습니다.

0: 지무레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기무레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기모레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강 건너편은 나무들이 한데 엉켜 어두컴컴하였고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화가 난 기관 총수가 금방 총소리가 난 곳에 대고 몇 발 쏘았지만 위협이나 줄 정도였다. 강 건너편 숲을 노려보는 기무레의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 우러 올라가 강을 건넙시다. 리앵도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우를 추슬리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강가의 시체를 묻고 강기슭을 따라 북으로 올라갔다. 또 10리쯤 더 걸어서 물이 얕은 곳을 골라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리앵도도 각반을 풀고 바지 가랭이를 걷고는 자그만 짚신을 손에 쥐고 강을 건넜다. 그들이 산골짜기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점심때가 지난 뒤였다. 아침에 나물국을 먹는 게 다여서 다들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났다.
1: 저기 산허리 벼랑 좀 보세요. 사람들이 숨어 지낼 만한 굴처럼 보이는데요.
0: 눈썰미가 좋은 리앵도가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그게 진짜 동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산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어디가나 쭉쭉 뻗은 나무들로 빼곡하였고 발밑은 썩은 낙엽이 수북해서 걷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2: 저기 보세요! 사람 있어요!
0: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석굴로구에 장족 전통 옷차림을 한 남녀가 얼핏 보이더니 다른 큰 아이 둘을 데리고 뒷산으로 달아나다.
1: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홍군입니다!
0: 리엔도의 쟁쟁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2: 여보세요! 무서워 마세요!
0: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기무레가 헐레벌떡 산굴 어구에 올라가 보니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러구에 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크지 않은 걸 보아서 어린아이의 신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굴안에 신을 놓아두었다. 굴 바닥에는 어지럽게 풀이 깔려있고 더덕더덕 기운 붉은 이불과 누더기 같은 옷가지가 보이었다. 그리고 반자루 좀 되는 양식자루 곁에 낡은 가마솥이 걸려있었다. 기무레는 변변찮은 살림살이를 보자 속이 더 쓰려났다. 리앵도가 뒤따라 들어왔다. 어느새 흥분은 가져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양식자루를 풀어 헤쳐보니 샛노란 옥수수가 들어있었다. 기껏해야 4,50근 남짓될 것 같았다. 기무레는 자루를 도로 묶어놓았다. 굶주린 전사들이 너도나도 몰려왔다.
2: 아니, 양식이 없습니까?
0: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사들은 영장의 엄숙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3: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예?
0: 한 소년 전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기무레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누대기 같은 옷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1: 안 됩니다. 그냥 가야 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집입니다.
3: 운전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0: 소년 전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김문혜가 눈을 부릅떴다.
2: 우리가 가고 나면은 아까 그 사람들은 뭘 먹는다 말입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1: 아, 됐어요. 우린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봅시다.
0: 리엥도가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져 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굴을 나섰다. 전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목표물을 찾았다. 오솔길을 걷다가 마침내 바로 앞에 산 꼭대기에 큰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악을 쓰며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굴이 아니라 삐죽이 나온 바위였다. 서산에 걸려있던 해가 산마루로 꼴깍 넘어갔다. 산속이라 어둠이 빨리 내려앉았다. 자줏빛 노을이 비껴있던 하늘이 눈 깜빡할 새 어두워지더니 곧 캄캄해지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산을 내려갈 수도 없으니 난잔 노릇이었다. 김우래는 재력이 벌써 바닥이 나고 말았다.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었다. 그는 야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잠이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을 찾아 풀을 깔고 자면은 그만이었다. 문제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다. 김우래는 삶아주는 나무를 먹을 힘도 없었다. 호위병이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와 모닥불을 지피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에 몸을 녹였다. 하늘에 누르스름한 달이 떠올랐다. 달빛 골짜

흰 구름. 나무들은 사람들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아름다웠다. 천사들은 쌓아놓은 부루에 누워서 하나둘 잠이 들었다. 기물에도 누웠다. 니 앵도만 불곁에 앉았다.

0: 빈집공장에서 일했어요. 리앵도가 대답했다.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잇따라 몇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집에서는 저를 상문살이라고 미워했어요. 어머니만 저를 품어주셨죠.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민며느리로 보냈어요. 민며느리라 고생이 많았겠네. 날마다 매를 맞고 화풀이 당하면서 시부모를 섬겨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녀공이 됐는데 도망쳐 나온 게 14살 되던 해였어요. 녀공일도 고될 텐데요. 그럼요. 아침 4시에 나가서 밤 8시 9시까지 일을 했는데 겨우 20전을 받아봤어요. 첫 월급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여공들 얼굴은 죄다 누르꾸레한 게 귀신 같았어요. 정말 지옥이었지요.
1: 입대한 지 아주 오래 됐다면서요?
0: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여공으로 일을 할 때 늘 점을 초봉을 했는데 점쟁이는 저더러 팔자가 사나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엄청 믿었지요. 그런데 한 분은 새 옷을 입고 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웬걸 그날은 저더러 팔자가 필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사람 속이는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입당하게 된 건 상해선 그 사람 덕분이죠.
1: 공산당원입니까?
0: 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당원인 줄 몰랐어요. 책 한 권을 주기에 집에 갖고 가서 읽었지요. 마침 어떤 공무원이 집에 새들어 지낼 때였는데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있어서 그 집 애한테 물었더니 그 애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들고 갔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를 찾아냈지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1: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0: 하는 수 없이 공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합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산당원들이 늘 비밀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리다고 아무도 끌리지 않았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방청객에서 바른 건 없는 참석자가 되었다가 모임의 정식 회원이 되고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어요.
1: 이렇게 말하며 리앵도는 나직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는요?
0: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조직했지요.
1: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0: 아까 상해손 노동자가 있다고 했지요. 진기라는 사람이에요.
1: 동지한테는 아주 인상이 깊은 사람인가 보군.
0: 그래요. 저한테는 혁명의 꿈을 심어준 스승이죠. 젊고 능력있고 아주 용감했어요.
1: 밥이 성공했습니까?
0: 성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공장에서 쫓겨났지요. 늘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기운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의 사기를 북돋아줬지요.
1: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0: 이번에는 구치실 공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더 신나게 일을 했죠. 무석의 노동자 총파업도 비밀리에 조직을 했어요. 북벌군을 맞으려고 3만 명이 참가한 대파업을 일으켰거든요. 북벌군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무석역을 점령을 했어요. 장 총장은 겁에 질려서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을 쳤지요. 그날 제가 몇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1: 나중에는?
0: 그리고 4.12 정변이 일어났지요.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 사람은 붙잡혀서 총살당했고 저도 시골로 도망을 쳤지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제야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도 그랬을 텐데 둘 다 쑥스러워서 말도 못 그랬지요.
2: 한참 동안 조용했다. 김우래가 다시 말을 꺼냈다.
1: 그 뒤로 오랜에 시골에서 지냈습니까?
0: 아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당 조직을 찾아갔지요. 당에선 저더러 상해로 가라고 했어요. 또다시 그곳 방직공장으로 들어갔지요. 노동자들

0: 모아서 지하 공작을 하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좋았고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상해 방직공들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특히 애가 딸린 사람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는 기계 아래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놀다가 기계에 치여 죽는 일이 많았지요. 어떤 요공들은 뒷간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범가들을 이가 갈리게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못 만났습니까? 그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기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여서.
1: 그럼 상해에서 소베트 교육으로 왔나 보군요.
0: 네, 그 뒤에 소베트 교육으로 왔지요.
1: 모두들 동지가 왜 혼사말 만나면은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군요.
0: 그래요.
2: 달은 하늘 높이 떠올랐고 사비는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김우래는 리앵도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리었다. 리앵도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짐꾸러미에서 귤색 담요를 꺼내 펴더니 절반만 덮었다.
0: 우리 동지, 덮어요.
1: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2: 김우래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가 담에 손도 못 대고 맨몸으로 웅크리고 누워있자 리앵도가 나무라듯 말했다.
0: 지금이 오늘 때라고 내비를 하세요.
2: 그러고는 남은 반쪽으로 김우래를 덮어주고는 한쪽으로 돌아 누웠다. 김우래는 어지간히 긴장이 되는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담요 밖으로 몸을 좀 빼내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김우래는 뼈가 시릴 듯한 추위에 잠을 깼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곁에 누운 리앵도와 전사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팠다. 아무래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담요를 리앵도한테 마저 잘 덮어주고는 산을 내려갔다. 산비탈을 따라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아래 사냥이 새하얗게 누워있었다. 적어도 1,200마리는 넘을 것 같았다. 영은 물론 전탄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너무 기뻐서 굴다시피 걸어 내려갔다. 보기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무 구루터기에 걸려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은 살찐 양들을 내려다 보면서 기운을 차리었다. 마침내 산기슭에 이르렀다. 양들은 여전히 달빛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양치기가 곁에 없었다.
1: 이봐요, 누구 없어요?
2: 두리번거리며 나직히 불러보았지만은 기척이 없었다. 김우래는 앞으로 조금 더 걸었다. 그러다가 흠칫 멈춰섰다. 양이 아니었다. 흰 바위돌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만져보았다. 차갑기만 나였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김우래는 너무 배가 고파 손에 잡히는 대로 풀을 뽑아 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인차 희냉을 닮은 도루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날 사람들은 영장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었다. 보초병은 누군가 오줌을 누르가는 것 같더라며 웅얼거리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김우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술,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미,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 우리 그 동화 건네보신 환희가 아,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천 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 보신 환우는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1: 네.
0: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 보신 환우는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 보신 환희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1: 네.
0: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1: 네.
0: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네보시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곱 곽에 다섯 곽을 드리고 열다섯 곽 싸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네.
0: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메큐십 이 그 후메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2: 예, 예, 썼는 각이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라는 게 정기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도 나오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이, 손발이부터.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네.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 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해야 됩니다.
2: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를 취하는 게 6번, 7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게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어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0: 네, 그 전립성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이 건네 보시아를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니 여기서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복가 또 활동 저

0: 이모님께 이 국
1: 좋습니다.
0: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까지 또 빼주고
1: 예. 예, 예.
0: 내가 저도 15가구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잘 나갔습니다.
1: 네.
2: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네 보시는 쓰던 환자입니다.
1: 예.
3: 전 도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1: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 어답지 못합니다.
1: 예, 꽁지스 겨라는 예. 겜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남에
1: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1: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1: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하나
1: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1: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예. 옵니다.
3: 그리고 마침에 방코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예. 때는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저는 건네버 시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4: 그리고 당뇨 종합을 중풀고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 그러고 오름지 안 싸도 오름지 나고 소도 오름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저 소변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립어수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1: 예. 예.
4: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
1: 맞습니다.
4: 만에 두 번 보고
1: 예. 예.
4: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끓여 나가던 게 그것도 못 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예.
1: 네.
4: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4: 얼마 좋습니까?
1: 예.
4: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빼 마르던 게
1: 예.
4: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근만 그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1: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4: 그렇죠.
1: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덕을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4: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1: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4: 예. 예.
1: 그렇게
4: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었으니까나에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네.
5: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네.
5: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에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잠자룩은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5: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면 아프면 어디면 대서라고 약
1: 임시 구급약이죠.
5: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5: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정말 나이 들고 보니까, 어디면 뭐,

0: 불편하대는데 없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또 밤에 사가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0: 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 그러면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의 보신하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 듣고 들이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 우리.
1: 예.
0: 그래, 결심하고 들이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0: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0: 심하고 이렇던 게
1: 예.
0: 아, 이게 이렇대.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예. 방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아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0: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안 예. 끄는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섭외 있었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를 해봐야죠.
0: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0: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물어내려 무슨 늙은이들 마사니까 해야 밥 먹지.
1: 예.
0: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단해졌습니다.
1: 예.
0: 그래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0: 예.
1: 참가하십시오.
0: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네.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런 다섯 여섯 번 소변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요. 선생님.
1: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 거리면 소리 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저 멀리 어디 가자면 가기 쉽다면서 네, 그랬대다.
1: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맞습니다. 맥이 나가 그다음에 그 아, 이 요즘 좀 조금 살만 나다니 이런 감정들 네.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네. 있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그러면 투덕투덕 굉장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굉장히 네. 소변 이렇게 넣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떨어졌다는 게로 맥이 나고 그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어제 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라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1: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0: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다 말입니다. 에,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에,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어, 이 건뇌 보신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어,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것은 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말 그대로 어 여러 가지 이런 뇌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아,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이 그다음에 예,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에는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차술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예. 연기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이 강요증에서 소리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연기입간구복에 지금 많이 떠가졌습니다.
3: 예.
4: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서가 다.
1: 네.
4: 우리 혈압도들이 잘 되고. 네. 그러면 올라 좋습니다. 시차도 또 잘하고.

0: 예. 뭐 일하네 막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죄송해.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 조용 좋아.
1: 예.
0: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그리고 그만 액상 말까지 어머서 배달받아 그냥 쓰다고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맞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2: 네.
1: 그래서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이 깡고박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 뜨니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니 까까라고 가서 자꾸 이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고 또 맥도 네.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네.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넘은 내용 더 답대다. 그래.
1: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 버린다,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3: 예. 예.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뭐죠?
2: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연기 깡고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아니, 배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금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좀 쓰는데, 조금 많이 뽑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제가 조금만 지금 그래도 많이 낳고, 열사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가수가 다, 지금 가수를 좀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네.
4: 배달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4: 그냥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사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4: 출근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격오람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적이 싫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격오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격오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격오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

0: 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성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제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제, 구기자 약제,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제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백만가

마음 내려놓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재원서 작사 최동영 작곡의 달빛 연정을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련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을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일이 조금씩 다 똑같게 느껴지고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면 잠시 여행을 다녀보는 것이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다시 생활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비암산 온천 옛마을 관광구 내에는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고풍스러운 의상을 입은 NPC들이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온천에 몸을 담근 관광객들과 실을 주고받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몰입형 야간 체험은 온천과 공연을 결합해서 조성한 몰입형 야간 관광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명정시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비암산 온천 옛마을,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양지, 해란강 요람, 미식거리를 중심으로 야간 관광, 야간 공연, 야간 소비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 밤을 밝히고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암산 온천 옛마을은 매일 저녁 화려한 조명이 켜지며 대규모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온천 웰리스와 NPC 몰입형 연기가 이미 깊이 융합돼서 관광객들은 온천을 즐기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겠고 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으로 연기에 참여하며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연기에 빠져드는 독특한 재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구에는 야외 바비큐 구역도 마련돼서 특색 바비큐, 아이스 음료 등 야간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조명 연출과 음악 분위기가 더해져 온천, 공연, 미식이 결합된 원스톱 야간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2차 소비를 촉진해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야간 휴양 명소로 자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관광군은 야간 조명쇼, 민족무용 공연, 인터랙티브 게임 등 주간과 야간 전 시간대 활동을 통해 문화관광 서비스 체인을 더욱 확장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우수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더 나아가면 올여름 관광객을 맞이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양지의 밤도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총 투자액이 3억 5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 11만 1,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문화관광 랜드마크는 문화학습, 미식관광, 프라이빗 스파 숙박, 실경 공연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관광지에는 대규모 야간 공연이 잇따라 펼쳐지고 우아한 민족무용이 펼쳐지며 무형문화유산 공예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을 사로잡습니다. 조명쇼와 미디어 파사드, 수막 특수 효과가 어우러져 민속 건축물과 등불로 장식된 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속 포토존, 실경 공연장, 그리고 특색 시장 등 구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공연을 보고 미식을 즐기며 수공예를 체험할 수 있고 밤에는 오색 찬란한 조명 속에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관광 체험들도 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양지는 특색 있는 야간 관광 명소를 제공하고 문예 공연을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낮에는 경치를 보고 밤에는 연기에 빠지는 독특한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관련 야경 명소 콘텐츠는 소셜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돼 명정 민속 야간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해란강 유람 그리고 미식거리는 세속적인 활기로 가득합니다. 꽃이 구이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떡매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막걸리의 향이 진하게 풍겨옵니다. 이곳은 가장 뜨거운 생활 정취, 가장 인정미 넘치는 곳을 콘셉트로 룡정의 각종 특색 간식을 집결시켰으며 업종이 날로 다양해지고 배치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31개의 채색 컨테이너 상점은 세련되면서도 민속 풍정을 겸비했으며 편의 판매소는 다양한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줍니다. 룡정시에 사는 송모 씨는 주말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특색 간식을 먹으니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식거리는 경영이 규범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야간 조명이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 보장도 철저해서 지역 주민들의 야간 먹방 명소 1순위이자 외지 관광객들이 룡정의 생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돼 주변 상권 소비도 함께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온천 옛마을의 머리평 체험에서 민속 휴양지의 야간 조경 그리고 미식거리의 먹고 구경하기에 이르기까지 룡정시는 비암산, 해란대, 미식거리 등 문화관광 거점을 활용해 완전한 야간 소비 체인을 구축하고 야간 경제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 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야간 서비스 보장을 최적화하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낙향 룡정 브랜드를 독핀내고 야간 경제를 문화관광 소비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세시풍속에서 중요한 절기인 뱅로와 추분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시풍속은 1년 중 계절, 달, 24절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행해지는 관습적이고 주기적인 전통 관습, 의례, 놀이, 음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은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가 큰 전통으로 연극과 음악, 무용, 공예, 의식, 구선, 전통 등이 포함되며 가장 아름답고 유구한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핵심 개념입니다. 세시풍속은 무형문화유산이 탄생하고 전승되는 생활터전이며 무형문화유산은 그 터전 속에서 구체적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시풍속은 무형문화가 살아 숨쉬는 무대이자 보존 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세시풍속 가운데서 비롯되는데요. 예를 들어 명절 차례 그리고 놀이 절기 음식 등은 세시풍속으로 반복 실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가 유지되고 전통이 단순한 과거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승됩니다. 자, 그렇다면 뱅로는 어떤 절기이며 세시풍속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봅니다. 뱅로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로 보통 음력 8월, 양력으로는 9월 7일 내지 9일 무렵에 들어섭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 무렵이면 밤기온이 떨어지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곡식이 무르익는 농사의 중요한 고비가 되겠습니다. 속담에 백로 전에 이삭이 패지 않으면 그 벼는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농가에서는 백로를 풍년과 흉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백로 무렵은 바쁜 여름 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하기 전까지 잠시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슬이 내리기는 하지만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며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집 간 여인들도 한간 틈을 타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백로절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추분절기입니다. 추분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9월 23일 무렵이 되는데 가을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여름기온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되는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입니다. 추분을 시작으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며 낮은 짧아지고 밤은 깊어져 가을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추분의 세시 풍속은 단순한 농사 관습을 넘어서 조선족의 자연관광과 공동체의식, 자연관과 공동체시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담은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추분의 논과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고추를 말리며 그 결실을 조상과 이웃과 나누는 일련의 과정들은 농경사회의 지혜와 공동체의 결속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또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곁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천령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해지며 낙엽은 땅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시간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 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 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궁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무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또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뇌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인이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0: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책과 동행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도 결국은 일상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

마음이 생각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랑다의 소원이라는 책입니다. 소년 랑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와 엄마가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소원도 고향의 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촌진흥전략의 실시 및 추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게 됩니다. 드디어 랑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동문학작가 단리픈이 창작한 이 작품은 향토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 상태와 감정, 운명에 주목하며 어린 시절 서사를 통해 시골 마을의 큰 변화를 현실주의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다음은 코끼리가 북회기선을 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을 소재로 한 장편 아동소설로 운남 한이족 소녀 하지가 무리를 떠나 북상한 아시아 코끼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1살 되는 하지는 숲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 늘 밖에서 돌며 집을 비우는 아버지랑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북상한 사건을 계기로 부녀 사이의 감정은 소리 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는 점차 대사연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깃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됩니다. 아동문학 작가 로연남이 쓴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이족 문화, 가족 간의 정을 통한 성장, 생태 보호라는 주제를 융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적인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따뜻한 정과 힘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빛을 따라 나아가다라는 책입니다. 1937년 남경이 함락되기 직전 남경 시립맹라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특수교육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각장애인 아이 맹유와 언어장애인 아이 염윤생은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따라 산과 강을 누비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중경에 도착한 후에도 전쟁으로 인해 평온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마저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을 재건하고 경보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학업을 이어가며 생사리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동문학 작가 막효홍이 쓴 이 작품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의 색다른 성장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의 진심어린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 원매가 창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간체 산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저자가 3년 동안 현급 학교 심리상담실인 속삭임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미성년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온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현대 소년들이 대인관계, 자기 정체성, 세대간격, 삶의 의미 등 면에서 겪는 성장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는 감정의 안착, 자기 견지, 가치의 재구성, 정신적 구원이라는 치유의 경로를 구축하고 쓸모없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다. 같은 주파수의 우정이 가장 신난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 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1통의 편지를 한 대 모은 이 책은 어떻게 성장하고 화해하며 생명을 열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마음의 책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청화이수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명의 끈기와 가족 간의 사랑을 녹여낸 성장소설로 작가 방관청의 신작입니다. 주인공 청화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하고 어머니는 온화하며 교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운명의 급격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뜻밖의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으며 갓 태어난 여동생 청녀도 앓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청화의 왜소한 어깨를 짓누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청화

나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마음에 아로새기고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삶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강인함은 아직 채 성숙되지 않은 청마를 곱게 서고 굳세게 성장케 합니다. 푹푹 찌는

립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몇 번의 봄이 지나도 그들의 계절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찬성과 에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찬성이가 버려진 개 에반을 거두며 시작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과 달리 어린 찬성에게 생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버겁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결정을 미루며 죽어가는 에반의 고통을 연장하는 찬성의 모습은 가슴을 조여오는 사랑의 책임과 그 무게를 저릿하게 묻습니다. 건너편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연민을 그립니다. 시렬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의 어둠을 함께 헤쳐왔지만 홀로 긴 터널을 빠져난 도화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지 오래입니다. 상대 처지 때문에 이별의 말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은 사랑보다 깊고 울컥한 슬픔을 남깁니다. 가리는 손은 필리핀인 아빠의 다문화 가정 아이를 비춥니다. 엄마와 단둘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아이의 이야기는 서늘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반드시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가려진 손 뒤로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아이의 모습은 이해받지 못해 지쳐버린 내면의 어둠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역시 상실을 다룹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린 주인공은 사촌 언니의 권유로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물에 빠진 제자의 손을 잡으려다 세상을 떠난 남편,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뛰어들었던 그의 마지막을 마침내 이해하며 떠난 자리에 남겨야 할 것은 슬픔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한 문장이 마음을 세차게 울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지쳐 있었어. 리에는 품이 되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됐거든.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 온전한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던진다. 이해는 품이 되는 일이다. 소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귀찮음을 감수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리의 품의 절실함을 뭉클하게 건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바깥은 여름 작품 속 인물들이 나누어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던 누군가를 잃거나 어떤 시간을 영영 빼앗기는 등 상실을 맞닥뜨린 인물의 이야기, 친숙한 상대에게서 뜻밖의 표정을 잃게 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들려서는 이야기 등이 김혜란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위로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절실하게 체감하며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제자리에 멈춰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삶의 시차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들. 저자는 이 소설집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누군가의 얼어붙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살며시 다정한 손을 내밉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 각종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 먹을거리가 풍성하던 시골집 텃밭을 추억하게 됩니다. 시골집 텃밭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곳이고 내 어린 시절이 숨쉰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혜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황향숙의 소필 베란다 채마전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생활 20여 년 내내 울바자 시골 터전이 못내 그리웠던 나는 올봄에 베란다에 커다란 화분통을 올망졸망 20여 개 안아다 놓고 채마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영양단지모를 종류별로 두 포기씩 사다가 화분통에 옮겼다. 필요를 치지 않은 순 녹색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집안에 펼쳐질 녹색 세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물만 자주 주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매일 게으름 없이 듬뿍듬뿍 물을 주었다. 그런데 식물들마다 줄기가 시로리처럼 가느다란데 키만 잔뜩 커가지고는 몸체를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우뚱거려서 포기마다 나무 오리대를 세워주고 끈으로 동여매 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버지를 기술원으로 모셔왔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왜 자랐으니 이제부터는 며칠씩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쨍쨍 비추는 햇빛을 이기지 못해 기역자로 폭 꺾어지며 오그라들었다. 말라든 잎사귀들이 아래로 축 처진 품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예 확 걷어내버렸다. 그래도 겨우 고추모는 건졌다 싶었는데 웬일인지 잎사귀가 허옇게 얼룩얼룩 마르기 시작했다. 손가락만한 고추가 서너 개씩 달려있는지라 포기하기는 아쉽고 하여 속을 태웠다. 문득 어느 동영상에서 갓 지은 햇밥을 두 그릇에 담고 매일 한 그릇엔 좋은 말을 하고 다른 그릇엔 나쁜 말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 썩은 정도와 곰팡이가 완전 달랐다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추 화분통 앞에 마주 앉아서 고추모야 사랑한다 앓지 말고 우석우석 자라거라 하고 인사까지 했지만 상황은 개변되지 않았다. 너무도 안타까워 그 상처 입은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쥐고 어디 아픈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손의 감각이 이상했다. 글쎄 고추잎 뒤에 잔잔한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추모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한입 한입 정성들여 내 손에서 제발 상처 입지 않게 깨끗이 씻어주었다. 연 며칠 그렇게 씻어주었는데 기적같이 벌레가 더 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파란 점 같은 애기 고추가 잎사귀 사이로 밖은 얼굴을 내밀고 나를 보고 파랗게 웃어주는 것이었다. 불현듯 잎이 말라드는 것 같아서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뒷베란다에 가져다 놓은 부추 화분통이 생각났다. 드문드문 물은 준 것 같은데 그 사이 가을 맞은 풀잎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부추는 생명력이 강해서 꼽아만 놓으면 잘 자란다더니 이상하게도 내 손에서는 아무 식물도 잘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번에 베어낼 때 죽을까봐 걱정되어 그루를 너무 높게 베었나 하는 생각에 가위로 밑둥까지 싹둑 잘라내고 마른 건물을 깨끗이 걷어내 주었다. 한 이틀 지나니 어느새 부추의 밑둥에서 속잎들이 아빠의 수염처럼 뾰족뾰족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사랑 앞에서 감수는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면서 저도 몰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잘 키운다는 것이 물을 너무 많이 주어 식물을 죽음까지 몰아간 것처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일방적인 욕망으로 상대에게 자기 나름의 사랑을 준다는 것이 해나 독을 준 적은 없었던가. 아픔을 잎사귀 밑에 숨기고 몰래 앓고 있는 상대에게 뒤집지고 서서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는 않았는가. 벌레들이 괴롭히는 한입 한입의 잎사귀를 씻어주듯 상대의 아픔을 진정 따뜻이 어루만져 준 적은 있었던가. 부추 대하듯 가장 믿고 스스럼 없는 상대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말라들게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어느새 자식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눈먼 사랑을 마구 퍼붓기만 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엔 다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으로만 겁발린 사랑을 부르짖고 상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믿고 허물없는 사람에게 서러움을 주도록 등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도와주느라고 수고했다. 오후는 푹 쉬거라. 한 발 물러서 남이 된 듯한 아빠 인사를 들으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런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저 입에 발린 인사말로 받아 넘기고 있었고 감자, 고추, 배추밖에 넣지 않았는데 장국이 왜 이리 맛있니라고 하시던 홀로 계시는 외삼촌의 말씀을 그저 음식 맛이 괜찮다는 칭찬으로만 받아 넘기고 있었다. 내가 베란다 식물을 대하듯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줘야 따뜻했던 종도 죽거나 시들거나 병들거나 하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정 울바자 시골 터전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울바자를 넘나드는 그런 풋옥수수같이 구수하고 향기롭고 소박한 정이 그리웠던 것이다. 오늘은 왠지 어릴 적 울바자를 넘나들던 풋강냉이 향이랑 둥글둥글 먹음직스런 토마토가 더없이 그립다. 이웃이 누군지 알려고도 않고 아는 채도 안 하고는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에게 고추잎 뒤에 숨은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녹색 계절 나는 베란다 채마잔을 마주하고 서서 거기서 얻은 파란 삶의 함의로 내 마음의 터전을 파랗게 가꾸고 있다.

다음에는 김미정이 쓴 글 나는 고슴도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 고슴도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몸을 덮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 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묘한 딜레마 상황에서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끝내 적정거리를 찾아내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한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서로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한낱 민망

0: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한 짐승에게서 배우는 생존의 법칙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고슴도치 인생과 같다고나 할까. 너도 나도 편한 어떤 거리를 찾는 게 성장 과정이고 불가근 불가원의 그 적정거리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삶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나에게도 고슴도치 시절이 있었다. 타인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다가 가시에 찔린 후 다시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본의 아닌 실수로 친구를 타인으로, 주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피 흐르는 상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방문에 연연하기도 했다. 내가 갈망하는 진실들과 불편한 현실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간단 없이 허물어지고 허물어가면서 그렇게 대인 공포증에 걸린 돌연변이 고슴도치로 변해갔으며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고독한 고슴도치 인간은 그렇게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 됐다. 친한 관계가 가져오는 불안전거리보다 안전한 메토리가 되는 것이 편해 보여 한때는 마음의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8시간 외에 시간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음악, 독서, 산책으로 평상심에 이르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위챗 등 온라인 세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디지털 친구들과 친숙함을 느끼었으며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면 주저없이 친구 목록에서 삭제해버리곤 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중 속 고독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전한 상태는 상처가 없는 대신 기쁨도 없었으며 마음은 안개 낀 도시처럼 칙칙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밀어낸 마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마음, 그 마음 뒤에는 암보다 무서운 고독과 공허가 둥지를 틀었다. 혼자는 그렇게 외로웠다.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얼어죽어 버릴 것만 같았다. 친밀함을 갈구함과 동시에 거부하기도 했던 나에게 문득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누군가가 다가왔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유머로 넘치는 따뜻한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인연이었다. 밤을 지새며 나눈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두 마음은 고속열차 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서로 대방의 마음에 뿌리 내렸다. 그립고 그리운 날이면 길 잃은 집시가 되어 가슴 한 켠은 아픔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고 자그마한 상처에도 취약한 고슴도치 인간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은 사연 송고나 다름없는 한마디로 대방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박았으며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되어버렸다. 한순간의 행복의 꿈은 그렇게 가시에 찔려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으며 가까웠던 정은 슬픔으로 남게 되었다.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지켜가지 못한 아픔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의 풍경을 멀리하고 남은 인생 긴 세월에 지루하고 쓰라린 반성으로 남게 되었다. 거둬간 시험지의 답을 다시 고쳐낼 수 없듯이 잘못된 보행으로 잘못 쏘은 날들의 시험지도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왜 항상 깨달음은 늦게 오는지,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야 된다는 걸, 바로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걸, 아픔이 곧 사랑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아무도 모르는 가슴 뭉클한 사연, 그 어느 날인가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을 무위로 만들어 놓겠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삶을 모든 것이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만나고 스쳐갔던 인연들,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는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 인간이 아닌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달래꽃 여인 되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풍년의 흥타령으로 시작해봅니다. 풍년이 든 기쁨을 흥겨운 멜로디로 느껴볼까요? 방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라서 방죽성 작사 최삼명 작곡의 풍년벌에 울리는 장고소리 보내드립니다. 장고춤의 형식을 빌어 풍년을 맞이한 농민들의 기쁨을 표현한 무용의 삽입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1950년대에 창작된 리황훈 작사 작곡의 풍년 가을이 왔네 보내드립니다. 파란 하늘이 좋아하시는 가을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면서 이 황금 가을을 만끽해볼까요?

이어서 신학산 작사 리상희 작곡의 이별의 풍년이 들면 보내드립니다. 당시 농촌 청년들이 마을에서 즐겁게 일하던 생활적인 장면들이 잘 반영된 가요입니다. 조병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풍년이 든 기쁨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방동철 작곡의 만년풍작 안아왔네 보내드립니다. 김청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성취감이 드는 이 계절,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그 희열을 느껴볼까요? 이어서 풍년새야 날아라 보내드립니다.

계속하여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습니다. 황금 물결 출렁이는 전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동화,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0: 할머니가 준 12마리 고양이. 한 마을에 우리와라 아저씨라는 독특한 사람이 살았어요. 아저씨는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2살 때부터 불렀던 한 곡을 가장 즐겨 불렀어요. 가사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아저씨는 그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굳게 믿었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 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 트랙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0: 아저씨가 애창곡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그림 속 고양이가 살아나 트럭에서 뛰어내려 잠시 아저씨와 수다를 떨고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1: 이번 이사는 지금까지 다녀온 이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깊고 신비로운 숲 바로 옆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딱 작은 집 세 채가 서로 마주보듯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와라 아저씨는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됐고 길 건너 두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각자 살고 계셨어요.
0: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 트럭이 떠나갈 때 우리와라 아저씨는 습관처럼 늘 부르던 그 애창곡을 불렀어요. 그러자 예전처럼 그림 속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 고양이는 창가에 앉아 새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두 분은 원래 부부였지만 아주 작은 일로 다툰 뒤 10년 가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며 두 집 사이에 세워진 통행금지 표지판마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가 두 분이 왜 다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자 고양이는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그 비밀을 아저씨가 직접 풀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아저씨에게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당부 한마디를 남겼어요.
2: 만약 저녁에 고양이 숲으로 가게 된다면 꼭 손전등을 켜고 가세요.
1: 고양이 숲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뒤에 자리한 신비로운 숲이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날 저녁 손전등을 챙겨 숲으로 향했어요. 숲 안은 정막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0: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커다란 짐승이 다가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뒤쪽에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 이 사람아, 손전등을 켜봐.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손전등을 껐어요. 그러자

0: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두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호랑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섞은 듯한 호랑이 무늬 고양이였어요.
1: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를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새끼 12마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몹시 슬펐을 뿐이에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꼭 도와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자기 새끼들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숲 안에서 길을 잃은 적도 없고 숲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아저씨에게만 특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덧붙였어요.
1: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창밖으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와 멀리 돌아와 할아버지 집 앞에 냄비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뒤 다시 길게 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냄비를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0: 또 잠시 뒤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냄비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서 할머니 집 앞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이 따뜻한 풍경은 끊이지 않았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곳에 살면서 늘 이웃 두 어르신을 살뜰히 도와드렸어요. 거센 바람에 할머니 비옷이 날아가면 재빨리 달려가 도와드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가 흩날리면 쫓아가 주워드렸어요. 두 어르신 모두 아저씨의 선행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0: 냄비와 편지 봉투에 담긴 비밀이 궁금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두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냄비에는 따뜻한 버섯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버섯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 안에는 직접 손으로 쓴 동화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에게 매일 한 편씩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따로 지냈지만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깊은 사랑이 따뜻한 국물과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라 아저씨는 두 분이 왜 10년 동안 사이가 멀어졌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다툰 건 고양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덧붙였어요.
2: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12마리나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큰 고양이가 무섭단 말이야.
0: 12마리라는 말을 듣고 우리와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숲에서 만난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잃어버린 새끼의 수량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는 할머니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2: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있어야만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단다. 자, 같이 숲속으로 가보자.
0: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와라 아저씨를 데리고 다시 신비로운 고양이 숲으로 향했어요. 낮이라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땅에서 풀 한 포기를 뽑아 아저씨에게 건네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2: 봐, 이게 바로 고양이 풀이야.
0: 고양이 풀은 잎에 털이 많고 꼬리가 길어 마치 강아지 풀과 아주 흡사했어요. 숲속 작은 들판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행복하게 오래전 추억을 떠올렸어요.
2: 50년 전 일이야. 나는 바로 이 들판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그때 우리 둘 다 겨우 18살이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지.
0: 할아버지와 우리와라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아저씨는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할머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12마리 작은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새끼들도 엄마처럼 눈에 은은한 빛이 흘렀지만 숲을 떠나 지내서인지 아직 어리고 작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었나 보군.
1: 아저씨가 대답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먼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0: 나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입에 이 고양이 풀을 물면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거든.
1: 할머니, 이 어린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을 10년 전에 저쪽 호랑이 무늬 고양이 숲에서 주워오신 거 맞으시죠?
0: 우리와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1: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날 밤 숲속에서 이 아이들 엄마를 만났어요.
0: 뭐?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다고? 어서 가보게. 내 소중한 보물들아, 너희 엄마를 만나러 숲으로 가자구나.
1: 그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출발했고 우리와라 아저씨도 뒤따라갔어요. 아무도 손전등을 켜지 않아 숲은 캄캄했지만 12마리 어린 고양이들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마치 12명의 반짝이는 요정 같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야! 내가 왔어!
0: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어요. 12마리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가 꼭 안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어린 고양이들을 엄마 품에게 돌려보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는 화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어요.
1: 할아버지, 아직도 할머니랑 말을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0: 할아버지는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2: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을 거야.
0: 아저씨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1: 할머니, 아직도 할아버지랑 말 안 하실 거예요?
0: 할머니 역시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을 거야.
1: 두 분 모두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던 우리와라 아저씨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밤에 숲으로 가 호랑이 무늬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너 마법을 쓸 수 있지? 마법 고양이 맞잖아.
0: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 지난번에 내가 너의 12마리 새끼들을 찾아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어.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1: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9시에 호랑이 무늬 고양이 들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오른쪽 좁은 길로 오라고 당부했어요. 그 뒤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연락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집 왼쪽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약속 시간에 들판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살며시 마법을 걸어 두 분을 18살 젊은 시

0: 시절 모습으로 돌려놨어요. 18살 할머니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꽉 안아주었어요.
1: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마법이 있었거든요. 마법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두 분은 이미 서로 화해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들판을 함께 걸어갔어요.
0: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사이에 세워졌던 물건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오랫동안 세워졌던 통행금지 표지판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기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0: 오늘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1: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각종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숙청량 원장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일찍이 장춘종이 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이약학교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치료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숙청량 원장은 중이 서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분입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준확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의 정맥주사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말죠. 익숙히 장악해가지고 임상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말죠. 잘 치료하고 있어요.
0: 네.
1: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교통에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 예. 그리고 또 모종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입니다.
0: 네.
1: 예, 반복성이 강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은 습진이라든가 심마진, 대상포진, 소보짐, 청춘여드름 등등의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골절에 관계되는 말이죠.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골관절에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연변의 환자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석통량 원장이가 심내혈관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조약에는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알아봅시다.
0: 네.
1: 우리 심혈관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나라의 정황은 대략 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것이 관심병입니다. 관심병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의 지질대사가 문란을 일으킨데 혹시 여러분들이 화합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땅구춘이라든가 깡유산제라든가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0: 네.
1: 지질입니다. 이런 지질이가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광활한 말이죠. 관상동맥 내막에 말이죠. 달라붙습니다. 쌓인단 말입니다.
0: 네.
1: 이래게 되면 우리 연변병원이나 조이병원 디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본 분들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단이 나옵니다. 예, 보고단에.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제 빵콰리 형성되었다오 이런 분들이 듣잖아요. 이 빵콰리가 말이죠. 예, 이 말이죠. 예, 이 관상동맥에 가라앉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맥 주경경화라는 이런 병변이 발생합니다. 이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관상동맥 강이가 말이죠. 돌봐집니다. 협착증이 생깁니다. 협착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예? 혈액유동이 잘 되지 않겠지요? 예, 이렇게 되면 심장 말이죠. 근육이가 최수의 최양에 예, 혈이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속에서는 가슴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답답하고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예? 두근다거리고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심지경수, 심근경색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말이죠. 제때 구급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위험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거는 예, 여러분들이 예, 교달을 하겠지만은 예, 예방학적 각도에서 사실 말해서 예, 우리 현대의학의 서의 진단에서 관심병 진단을 받았다 하게 되면 근치라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0: 네.
1: 자주 재발하거든요.
0: 네.
1: 우리 연변병원에나 가서 고찰을 해보게 되면 심장내과에 입원하는 분들은 말이죠. 거의 매년마다 입원합니다.
0: 네.
1: 반복성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겠는데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말이죠. 심혈관 질병이 오게 되면 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위험하고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방학적 각도에서 우리 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 속에서 이 질병이 잘 인기되는가. 예? 중노년분들 예, 년龄 단계가 관계 있습니다. 지금 좀 앞당겼습니다. 40대 좌우의 분들도 이 질병 진단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전인자의 부모님들 속에서 이 관심병이라든가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발생했다면 고생했다 그러면 자제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0: 중생이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상고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이 질환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에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 관심병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아주 반가워하는 분들,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 특히 포금을 하는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이팡의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등등의 그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꼭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쌍고등을 말이죠. 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서약을 잡섰던 중약을 썼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프거나 뒷골이 뻗쳐나거나 이러한 증세를 많이 보이는데요. 온정하지 못하다. 고혈압이 가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복잡하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화암이라 해서 당구천이라든가 강유산 들어가는 높은데 잠시간에는 큰 증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고혈지 상태라는데 환자의 말죠.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말죠. 이 방면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내 잠시는 증상이 없으니까 뭐 놔두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러다가 어느 단위가 말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말죠. 관심병이라든가 등등 심혈관 질병이 인기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근 1억으로 되는 분들이 말이죠.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박성호 선생님 또 오늘 예약하기 전에 이 치료를 그냥 받으면 환수한다. 굉장히 그냥 많이 나서서 이랬는데 또 기침이 어찌 나는지.
0: 예.
2: 예, 그러면 가래 그냥 있습니다.
0: 예,
2: 붙들어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것도 가서 치료하고 오늘 가서 예약하기죠.
0: 예, 예약은 됐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잘 찾았습니다. 예.
2: 예, 그 선생님 이야기 어제 내가 어떻게 잘 맞는지.
0: 예, 의사하고 환자가 예 맞아야고 처방이 옵니다. 예.
2: 예, 예. 예. 오늘. 그래 가겠습니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알았습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제가요?
0: 예, 맞습니다.
3: 예, 길태중이지요.
0: 예.
3: 예, 예. 저희 친척분이 한 분이 바람 맞았는지 얼굴에 살짝 면봉이 온 것 같아요.
0: 예, 예.
3: 예, 예, 예. 그래서 뭐 길태중에 뭐 김영희 최영희란 분이
0: 예예
3: 예. 예, 주임 이사분이 좀 진구를 잘 하신다는데 한번 오늘 가보실래고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이분이 전문 진구 전업을 돌아보고 근 40년 치무는 온 분입니다. 지금 잘 났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제가 오늘 그 박윤덕 선장님을 배우자고 또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아, 골이 아프고 골이 휘잉하고 얼음진하고 그래고 잔돌이 따갑고
0: 예, 예.
4: 예,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장님이 또 용하다 해서 그래 가서 제가 보이자고요.
0: 예, 예,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4: 알았습니다. 오전에 갈게요.
0: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4: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4: 수고하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예약하기셔.
0: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다.

0: 있습니까?
1: 예, 원장 선생님 예약하겠습니다.
0: 예,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1: 한국에서 일을 할 적에 코리아 가서 들어왔는데, 원장 선생님 나랜다 해서 저번에 가서 약도 짓고 침묵도 맞은 게 한계로 좀 많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한계로 좀 더 하려고.
0: 예, 예.
1: 예약해 주시오.
0: 예, 예약이 됐으면 무슨 진단은 받았습니까? 허리 아픈데.
1: 약간 오래 앉아 있고 약간 여지 로슨이라고.
0: 아, 여지 로슨 아프니까 예예 알만합니다. 예, 예 잘 찾았습니다. 예.
1: 예.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허리도 아프고, 예, 다리도 아프고, 예, 그래서 자꾸만, 예, 목에 줄이 붙이면서, 예, 그래, 겸사겸사해서, 예, 최선신호한테서 예, 침을 맞았는데, 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래서 효과 좋을 때 좀 예약하려고 하십니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결 다 시켰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예.
4: 네. 저는, 예, 이게 손 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소변이 정 마렵고, 이렇게 급하고 이런데 또, 소변 벌려면 또 잘 안 나가고, 혹시 나간다 하면 또, 예, 좀 뭐, 찡찡 저리도 나고, 이러고 또 거품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
0: 예.
4: 저, 예, 광고방송을 이렇게 듣고서, 저기, 기태중에 가서, 강철수 준 선생님 만나보고 저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예. 예.
4: 예, 그래 약도 짓고 이래고 예, 우선은 한 4날 되는가 이런데 예, 마음이 좋아졌어요. 효과 지금 엄청 보고 이러니까 오늘도 더 보이려고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0: 예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예. 예. 예,
4: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약합시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나는 저기 수건자의 환자인데 요즘 들어서 이 심자의 심률이 막 불정사이고 빨리 뛴다 하게 되면 막 거서 가슴도 황황하고
0: 맞습니다.
5: 덥기도 하고 예. 머리도 아프고
0: 예.
5: 온몸에 맥이 쏙 빠지는 것 같고 해서
0: 예.
5: 그래서 전번에 약을 두 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0: 예.
5: 가져다 먹고 그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그다음에 저 정맥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효과가 좋아서 오늘이 또 한번 약질러 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에 예. 다 됐습니다. 예.
5: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이 문진부입니까?
0: 예. 맞습니다.
6: 예, 나는 예, 요즘 들어서 어제 가슴이 침침하고 예, 말하자면 말이 자꾸 떨리면서래 예, 자부름도 잘 아예 오고 이른다. 이전에 심리 부침을 해서 실리스 장 그걸 해서 예. 좀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예예.
6: 예. 길태 중리문진부의 원장 선생님이 좀 용하다 하니까 예약해서 좀 정약도 쓰고 병포하려고 그런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계시켰습니다.
6: 아, 그러니까 오전에 예. 가면 됩니까?
0: 예, 이번 오전 후 다 문진합니다.
6: 아,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나는 예, 어때 그런데 혈압이 좀 높은가. 그래 그런지 어림통이 나고 또 그래서 또 미스껏습니다.
0: 아.
7: 그래서인지 어째 또 예, 어째 또 허리, 다리, 온몸이 다 붓깁니다. 그래, 강철수 치료 받고 예. 소약 쓰고 진도 맞고 예, 많이 도왔던 됐습니다.
0: 예.
7: 그래서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예. 다 시켰습니다. 예.
7: 예.
0: 예.
7: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8: 네, 저는 신경성 유염으로 많이 앓고 있었어요.
0: 예.
8: 이 방송을 통해서 예, 그 박윤도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중약을 이렇게 몇 번 써다 먹었는데 많이 효전됐어요.
0: 예.
8: 피가 더불어 가던 게 그 편안해지고, 예.
0: 네.
8: 그래갖고, 예. 이게 한 번 이렇게 그 더 진찰 받고, 그 중요하고

0: 더 쏟아 먹으려고 하는데요.
1: 예, 됩니다. 어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네. 예.
2: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예, 응답합니다. 예.
3: 저 박사님.
1: 예.
3: 전에 요 시간에 어째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1: 예, 잠 못 자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심장에 예. 화가 말이죠. 예, 세거나 예. 예. 어떨 때는 또 콩팥이 허약하거나 여러 가지 인수가 있습니다.
3: 아니 그래서 예, 그 무슨 저 잠자는 약은 먹어도 예, 어째 필요 없고 예,
1: 예
3: 소용없어요.
1: 예, 서약으로 된 안면제는 이것이 임시 효과를 예. 볼 수도 있겠지만 근치라기는 예. 그거는 곤란합니다.
3: 아, 예.
1: 그래서 우리 길태중 인문진부에 예. 이러한 말로 예. 질병을 근데 그 박윤덕 주임이라 예.
3: 예, 예. 이, 예. 아, 그 저 박윤덕 그 주임님은 그러시죠?
1: 예. 예. 어, 50년 임상 한 분입니다. 중년에서 퇴직하는데 맹입니다.
3: 예,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저 그냥 뭐 박윤덕 저 주임님 좀 연결해
1: 아, 연계는 다 됐습니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아, 오전에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오전 70 넘어가지고,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저는, 예, 나 뭐 그런지 심장을 좀 고생합니다. 어떨 때는 지난 세기 때에서 가슴 붙들고 있고 어떨 때는 또 숨이 올라와요.
1: 예예예. 예.
4: 그래 그런 증사 있는데 예. 원장 선생님 가서 저번에 보육소리 약을 줘 왔습니다.
1: 예, 저약.
4: 일곱 조금
1: 예.
4: 먹었는데 이 가슴이 붙어지지 못하게 뛰거나 잘 아이 뛸 때가 예 자주 일어났는데
1: 예.
4: 그 약 뭔가 조금 자수 적어진가 두랍니다. 그래 예. 한번 더 가보자 그래.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예. 예, 예.
4: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증상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경주가 아파서 예, 세 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예.
5: 그리고,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한 번 더 보이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네. 시켰습니다. 예, 예.
5: 알았습니다.
1: 예.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그래, 이렇게 무슨 일입니까? 전번에 그 길태 그 방송 듣고 그 피부과 김주임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1: 예예.
7: 예. 그게 꿀에서 진단고 대상 파근이 좀 났는데
1: 예.
7: 밤에 못하고 바늘로 찍어 놓은 것처럼
1: 맞습니다.
7: 예. 그래 그 김주임을 찾아가 약썼는데 좀 나사지는 감이 있습니다.
1: 예예. 예.
7: 오늘도 가서 좀 진도를 받고 더 약 쓰려고 하는데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관심병을 비롯한 말이죠.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 그 말이죠.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심지어는 막혀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쇄 최양에 심근이 말이죠. 공급 안에 혈액 부족하고 산소가 결핍 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가슴이 말이죠.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압박감을 느끼고

0: 교통을 말이죠. 예? 오랫동안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심력 쇠갈증이란 이런 말이죠. 변증이 옵니다.
1: 잠시만요. 이거,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0: 예. 네. 그리고 예, 이제 전화온 분들처럼 심률이 고르지 못해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됐다가 늦게 됐다가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는가? 우리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하면 인증 압니다. 환자 본인은 예, 늘상 말이죠. 가슴이 두근다거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문제를 우리도 제때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예, 내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2: 예, 나 오늘이 길태병원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데 가서 치료받을까 해서 지금 예약해달라고 그랬다.
0: 예,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아, 나는 예, 장기적인 이 위병 환자입니다.
0: 예, 진단 받았습니까?
2: 예,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 연대병원에 가서도 받고 저희 병원에 가서도 이거 검사했습니다. 근데 위축성 위염에 나 어쨌든 위 영 나쁩니다.
0: 예, 위축성 위염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2: 경련도 일어나고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음식에 심지어 기름이 조금 들어간 거 먹어도 아이 되고 최다 한 년에 마늘을 조금 조사해도 예, 위 막 아래 터지고 그렇습니다.
0: 예.
2: 영 고생했습니다. 걔네 거기 이 아침 방송 나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길태병원에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데가 치료를 내 세 번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2: 약을 세 번째 다 먹었습니다. 야,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예.
2: 네, 요지 안에는 체류에 다 아무리 남이 해먹는 것처럼 다 똑같게 다 해먹습니다.
0: 예, 예.
2: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0: 예, 예.
2: 고추장도 먹고 내 여지간에 막 너무 흥분된다. 그래서 내 아무래도 내 생각하다 선생님은 어서 오지 말랍니다. 근데 내 오늘이 아무래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오늘이 또 가서 한 번만 이제 더 죄다 먹을 계획입니다. 네, 오늘이
0: 참 예. 잘하십니다. 예, 예 완전히 아, 재발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지.
2: 예, 예. 그래 중약이란 거는 조금 깨든을 널리 써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 네, 예. 오늘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0: 예, 오십시오.
2: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네. 참 잘하십니다. 예, 예 그래야 예. 되죠. 예,
1: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네, 말씀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박수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예.
3: 나 용도에 있는데요.
0: 예.
3: 저기, 어제는 그 어떻게 저기 가시 든 거 좀 그러면서도 1년 반 됐습니다.
0: 예.
3: 예, 그래, 그 저기 치료를 하다가 자꾸 염증이 오면서리
0: 예.
3: 잘 안 돼서 그래 선생님 그 저기 무시겸자 길태중리문주부 피부과 김주민 그거 소개를 합니다 예.
0: 예예
3: 예. 그래 갔는데 그 좀 지내 시간이 길고 이래 놓을까
0: 예.
3: 좀 시가 저 치료 과정이 좀 오랐습니다
0: 예.
3: 보는도 좀 나 있고 이래 놓을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가
0: 예.
3: 그래 이제 그 김 피부과 김주임이 그저 내심하게 좀 이래 정성껏 이래 치료를 해주고 이래서 그 아마 내 두 달은 다녔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약을 줄까 좀 나이 듣고 이래 놓을까
0: 예, 예.
3: 잘 안 됐다
0: 예.
3: 선생님이 그 김주임이 야 아바야 좀 그래도 다니셔 내가 이래 치료를
1: 네, 그래도 시간이 다 됐어요
3: 두 달은 됐는데
1: 네 마칠 시간입니다.
0: 예예, 예, 그냥 치료 받으세요.
1: 네,
0: 예.
1: 그래요.
3: 예, 예. 네. 네, 너무나 감사하고.
1: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0-5000번, 2760-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조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8차 집단 확대 학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신실의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 임무를 겨냥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을 중요한 임무로 단단히 틀어쥐고 착실히 추진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포동간부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교무부 부주임인 류철흥이 중화문명과 정치적 구심력을 주제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명확하고 분석이 투철해 리론성, 지도성, 목표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문명은 뚜렷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대통일의 전통, 가국일체의 리념, 화합공생의 사상, 천하위공의 정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두텁고 튼튼한 민족 응집력과 정치적 구심력을 함양 응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데 깊은 역사적 근원과 튼튼한 문화적 저력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며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문명의 다섯 가지 뚜렷한 특성의 리론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더욱 높은 정치적 위치, 더욱 실속 있는 조치, 더욱 강한 담당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건설을 추진하며 연변을 여러민족 대중의 인정도가 더욱 높고 응집력이 더욱 강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본보기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리론 선전과 해석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찰을 첫째 가는 정치 임무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당위, 당조 리론 학습, 간부 교육 강습, 학교 사상 정치 수업, 기층 리론 선전 강연에 포함시키며 국가, 사회, 국민 세계 차원의 가치 요구가 갖는 내재적 통일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민족 대중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한 가치 추구이고 지역, 민족, 신분을 초월한 공동한 도덕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인도해 가치 인정, 정치 인정, 정감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사회 주류 가치를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합니다. 연변의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친절하고 레이를 중히 여기는 역사 문화적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도덕모범, 연변 본보기, 신시대 훌륭한 소년 등 전형을 대대적으로 발굴 선정하며 혁명 연결, 시대 모범 등 감동적인 사적을 널리 선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빛, 계를 짧은 영상을 통해 평범한 생활 속 따뜻한 순간을 보여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유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대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인터넷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단단히 주시하며 가치의 최저선을 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비해 자존감과 자신감, 리성적 평온함, 상향적 선함, 조화로운 포용성을 갖춘 사회 분위기와 사회 심리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문화적 저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승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무형문화유산 대상, 전통마을, 유적에 대한 전체성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정감과 기억을 담고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과 역사 흔적이 잊혀지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호 속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이 갈수록 두텁고 튼튼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잘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류행 추세,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VR, AR, 지능형 소통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몰입식, 소통식 문화 체험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서에 적힌 글자, 전시관에 진열된 문물, 고전 이야기가 움직이고 살아나게 해 여러 민족 대중이 역사의 맥박을 느끼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 자부심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상호 참조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의 특색 예술 형식, 전통 풍속, 미학적 상징이 중화 문화 상징과 형상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인정을 증진하고 가국 정감을 두텁게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두턴 역사 문화를 깊이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에 변강 특지를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 연구와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시키고 그 속에 담긴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백년사, 동북항일연군사, 북방민족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면모와 중대사건의 가치, 항일연군 정신의 핵심을 깊이 발굴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한마음으로 적에 맞서 피어린 전투를 벌인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등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일핵 8익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공동으로 소호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며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된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생동한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함께 이루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투의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최홍성, 조금성, 기타 조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 조당위와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불여연합회에서 연합으로 주최하고 도문시 당위 통전부, 도문시 민족종교사무국, 도문시 분여연합회에서 주관한 중화민족 전통결혼식 전시 및 2026년 집단결혼식이 20일 도문시 중화한가족 주제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활동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 신혼부부 열상이 도문에 모여 국문 앞에서 장중하고 우아한 전통 혼례로 백년 가약을 맺으면서 아름다운 변강에서 가정 화목, 민족 동심의 따뜻한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전반 의식은 특색 깜짝 공연과 전통 례식 절차를 융합한 가운데 전환 지례, 교배 지례, 합근 지례 등 특색 절차를 선보여 중화 전통 례식과 여러 민족의 민속 특색을 깊이 융합해 여러 민족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본받으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송문 신혼부부 호가훈입니다. 우리는 천산만수를 넘어 위지에서 아름다운 변경도시 도문에 왔습니다. 국문 앞에서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돼 정말 행운스럽습니다. 이곳에서 행복을 얻었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함도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매매유공. 이번 활동은 마침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간과 첫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관을 맞는 시점에 개최됐습니다. 활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공개 모집하고 변방 군경, 흥변 부민 일선 일꾼, 민족 단결, 선진 전형 등 우수 청년 대표들을 중점 선발에 참가시켰는데 이는 우리 주가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심화하는 혁신적인 담채이기도 합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활동은 전국 각지와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모집하고 국문을 매개로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문명한 혼인 새 기풍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족 단결의 토대를 두텁게 다졌습니다.
2: 우리 조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가 통영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9일 조민족 사무위원회 조교육국 공청단 연변조위에서 공동 주최한 글자 속 한마음 문화 침륜 연변 연변조 청소년 국가 통영 언어 문자 보급 계열 활동 결승전이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열렸습니다. 필묵 동심 서예 경연에서는 전조 60명 선수가 경필 붓글씨 두 조로 나뉘어 경쟁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규범 한자로 글을 쓰며 한획 한획으로 중화문화 내포를 깨닫고 글자와 문장을 다듬는 가운데 민족 단결의 정서를 두텁게 했습니다. 참가 선수 김승호입니다. 평소에 습자본을 본따 참답게 글획을 연습하면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글씨 연습을 꾸준히 해 규범 한자를 잘 쓰고 한자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중화 전통 문화를 계승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연변 감동 웅변 대회 결승전에서는 전주 30명 선수가 국가 통영 언어로 성장 이야기와 가곡 정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 이야기와 여러 민족이 서로 도우며 함께 분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변강 청소년들의 양호한 언어 소양과 문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공청단 연변대학위원회에서는 19일 연결시 공원가도판사처와 함께 2026년 연변대학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주제 원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풍부하고 차별화된 30여 가지 체험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언어문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게 했습니다.
0: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류학인원 및 전문가 봉사중심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서 주최하고 장춘 리공대학에서 주관한 특별양성 전문가 봉사단 길림행 연변주 및 장백현 지능발전 전문가 봉사활동이 근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중점 락착 프로젝트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활동은 연변주 장백현의 산업발전 실재와 민생수요를 긴밀히 결부시켜 특색농업, 목축업, 리마경제, 광산생태, 변경문화관광, 기층의료 등 6가지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급 및 성내외 업계 권위 전문가 37명을 엄선해 기층일선에 보내 봉사하게 합니다. 활동은 전문 강의, 기술 지도, 현장 지도, 실무 시범, 좌담 연결, 무료 진료 봉사 등 형식으로 기층의 기술 병목을 정밀하게 해결하고 현지 전문 기술 인재의 능력과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또 농업 인삼 산업 디지털화와 지능화 승격, 광산 생태 복원과 안전하고 적합한 리용, 리마 경제 품질 및 효익 제고, 기층 의료 봉사 능력 향상, 문화, 관광산업, 융합혁신발전, 연변소, 특색, 목축산업, 품질 및 효익제고를 주동해 민족지역산업의 품질, 효익제고와 인재대원 능력승격에 튼튼한 지적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활동기간 현지 농업, 광업, 림업, 의료, 문화관광, 목축업 분야 전문기술인원과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합니다.
2: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에서는 그늘 길림 도나의 연꽃 풍경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스의 대석도 아광호 국가습지공원에서 연꽃 향기가 사방에 퍼지고 있다면서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들이 활짝 피어 맑은 호수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에서는 14일 백산 송수나무의 운치, 장백산의 식물산 화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 왕청현에는 수령이 근 3000년이고 높이가 14m 이상, 직경이 159cm인 동북주목 한 그루가 굳건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동북봄 표범 국가공원의 관리보호에 의탁해 고목을 등록하고 상시화 순찰보호, 생장환경 복원 등 조치를 취해 천년 세월을 넘어온 이 진귀한 수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장백산 니메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생태보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2: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문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또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됐네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듯이 만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쳐다보며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추석 명절입니다. 네, 추석 명절 문화의 핵심은 역시 가정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프로에서는요 가족의 풍요성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은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4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김광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추석 가게 대비로는 우리의 중요한 전통 명절이잖아요. 네. 아,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서 또 제사를 지낸다든가 밤하늘에 높이 걸린 보름달을 바라보며 가족의 대단원을 소원하고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마다 이어오고 있는 풍속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은요 추석 명절의 본연의 의미는 역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 명절의 본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가족 간의 정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또 서로의 아픔은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기쁨은 함께 나누어서 두세 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인데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상봉하여 서로 사랑과 축복을 전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달랑과 감사라는 키워드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란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한자 뜻을 보자면 이 단이 바로 둥글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둥그런 월병을 먹고 추석에도 둥글둥글한 등동으로 등불놀이를 하는 등 국내 각지 전통 풍습이나 또 추석에 둥그런 보름달을 구경하는 달 구경 풍습은 뭐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국내 여러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다 공동으로 존재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추석에 우리가 그 보름달을 구경하면서 타향사를 하는 사람도 내가 고향에는 가지고 못하지만 그 고향에는 가족과 같은 달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가족에 대한 그림을 달랬던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풍습이 바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은 또한 감사의 명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조상을 기리는 것도 선인에 대한 추모의 뜻도 있지만 또한 그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잘 살게 이 보살펴주고 있다는 데 우리가 감사의 의미도 우리가 표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감사가 대대로 전해지기에 한 가족의 뿌리와 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일년 농사의 풍수에도 감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각지 추석 명절의 풍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추석 명절이 문화적 공감대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사람들 마음속에서 모두 공명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인들이 어찌 보면 뭐 공동의 명절인 거죠. 많은 민족들이 다 지금 추석 명절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된 후에 첫 번째의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공 활동이 바로 오늘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한 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 추석이 바로 다가온 25일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이 바로 이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공과 겹치게 되는데 우리 연맹 지역에서도 전국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뭐 주제 전시나 문예 공연, 이 머리 표현 체험 등 여러 가지 형식이 활동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어떤 이벤트로 이런 곳에 가서 그 활동들을 관람하고 또 체험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추석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추석명절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기타가며 소속감을 참고 또 단란한 순간에 가족이 온기를 느끼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다시 힘내 살아가려는 용기와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 추석 연휴가 3일간 관계도 국기절 연휴가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뭐 아마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휴식할까 하는 그런 뭐 방법들이 많은데 이게 보면은 뭐 휴가를 한 3일 내면은 그 12일 동안을 쭉 추석부터 국경절 연휴까지 쭉 휴식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추석 명절을 더 즐겁고 명절다 명절로 보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추석 연휴는 짧으니까 타지에서 그대로 보내고 다가올 국경절 연휴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귀가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으며 아직은 그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한 아쉬움을 며칠만 더 기다리면 또 국기절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다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고 또 이어지는 국기절 연휴 기간에도 만남 시간을 아끼면서 가족 단란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그래요. 우리말에 가화만사상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우리 문화 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잠옷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전통 명절을 보낼 때 되게 되면은요, 뭐 이 점을 더 깊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거.
1: 네, 가화만성성이라는 일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화합에 있어서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깊이 드러내야말로 가족이 가치에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터득하던 전 삶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장기간 농경민족으로 살아오면서 가족들끼리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살아온 문화 배경으로 우리는 가족의 화목을 각별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가족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매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매 개인 그리고 매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전사회적 차원에서도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사회안정에 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정 화목은 한 개인이 심리 건강과 행복이 바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절주빠른 생활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종종 외로움과 초조감을 느끼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바로 가족이 우리에게 안전한 피란처를 제공해 주어서 정서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 기간에 익숙한 어떤 어머니 손맛이 느껴진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얘기들도 나누고 함께 즐겁게 나들도 하면서 그 힐링 시간을 보낼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정신적인 양식으로 돼서 우리가 또 한 시기 동안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며 정신적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바로 힘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가족은 우리 매 사람의 정신적인 항만으로 되어서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또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어찌 보면은 정신 원동력이 바로 그 제일 밑에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0: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볼 때 화목한 가정 분위기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그 구성원 모두가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한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리지만은 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내부에서 먼저 화목해야 직무를 나선 후에도 보다 긍정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입구와 교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 어렸을 적 추석 풍습을 보면은 사소의 그 성묘하러 가서도 많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 보면은 그 선조들이 묘소 옆에서 음식들을 차려놓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을 보면은 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더 밝게 인사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뭐 술도 같이 하면서 마을의 화목도 바로 더 잘 도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성집에 살면서 이전에 농촌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어울리던 것처럼 지내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뭐 도시에서 살고 고충투쟁에 살아도 가정 화목이 잘 이루어져서 늘 유쾌하고 상냥한 정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도 잘 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디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눈과 얼으면 서로 인사도 나르고 또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보면은 뭐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잠깐 들어주는 등 이런 사소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그 가정 화목도 잘 돼서 바로 기쁜 심정으로 즐겁게 일상생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그 뉴스 등을 보면은 어떤 뭐 그 층간 소음 문제나 또 뭐 수도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보게 되어서 그 뭐 어떤 아래 옷집에서 서로 싸우다가 뭐 행사 사건이 이어진다 뭐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될 때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평소에 정말 가정 화목도 잘 도모하고 이웃도 가도 그 화목하게 잘 지낸다면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좋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화목에서 발생한 이 긍정적 에너지가 지역사회로 퍼지면 지역사회에서 서로 모순이 생기거나 돌발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미연하게 방지하여 지역사회 화목한 분위기 안정이 바로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또 더 넓은 범위에서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정 화목은 전사회 조화와 국가 번영의 어떤 기초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회 세포라고 자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가정들이 합해져서 국가라는 큰 집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자녀 양육이나 교육 혹은 또 부모 방향 등 이런 가정에서 해야 될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과 문제들이 줄어들고 또 사회관리 원가도 바로 줄어들면서 전사회적인 조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그 과감한 생성이란 말 그대로 정말 가정 일들이 모두 잘 풀리면 뭐 집에 뭐 일만 다 잘 풀린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큰 집일도 더 잘 되어서 이 중화민족에 대한 붕이자는 만사를 집대성한 정말 위협도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국가에서 이 추석이라는 정토 명절을 이 법정 공휴일로 정한 것도 단순히 뭐 하루도 휴식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의로 매 가정 가족들이 단란을 보상함으로써 국가라는 큰 집이 조화 안정을 촉진하는데 저는 더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역시 가화 만사성 둥글고 일이 서로가 잘 되고 오가는 정.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갈수록 전통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가정 교육의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 교육 환경이 발달한다 해도 가정이 이런 사회적인 기능을 대체할 수 없고 특히 가정교육은 한 사람이 교육받는 어떤 출발점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실정 보면 이 가정규모가 핵가정화되면서 이 가족관계도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로 단순해지고 있고 이 친척관계도 범위가 축소되고 관계성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가정과 부모의 영향은 오히려 더 절대적이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심리학의 관점에서 봐도 한 사람이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이 바로 제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말인데 뭐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한다. 뭐 책에도 이런 제목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가족관계에서 특히 아이는 항상 부모님들이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다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어떻게 자녀를 잘 교육할지에 대해서는 그 잘 모르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교육이 시작점이고 미성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가정이 행복관념과도 밀접히 관계됩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이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 전체가 가정교육이나 가풍에 관심을 갖고 가정미덕과 가정공동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가정의 행복과 사회조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이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청취법이 지금도 바로 정식으로 지금 바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교육청취법은 가정교육이 덕목을 세우는 것을 기본과제로 삼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육성하고 실천하면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또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선양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가정교육이라는 건 그 개념이나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현실 상황이 아주 잘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교육 책임을 어떤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에 밀어버린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이 간단히 기억하라면 가정교육청취법에서는 우리가 덕지 체미로가 전면 발전한 아이를 키우자 하는데 바로 이런 전면 발전한 자녀로 양육 위해서 부모가 인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미성년자들 교육하는 제일 첫 번째 교실이고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바로 그 제1임 선생이라는 이런 책임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현하자면 부모님들도 그 자녀의 연령 단계별로 필요한 능력이나 기능 등에 대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자녀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들도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정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해도 학교에서는 이 부모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배워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로 되는 것은 그 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모들이 가정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에서도 바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있던 그 뉴스를 봤는데 여기가 며칠 전에 연기시 교육국과 분홀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정교육 주제 강조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목적은 바로 가정교육 조치법을 낙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바로 이것을 조직한 건데 많은 그 중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그 현장에서 동북사범대학 가정교육원 그 원장님 강의를 들었고 또 그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그 강좌를 시청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그 배울 기회가 점점 이렇게 풍부해지면 또 가정교육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정말 이 과학적이고 훌륭한 가정을 실천하는 학교 또는 부모로 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훌륭한 부모로 되기 위한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자체도 그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한 사람의 가정에서 가정 환경은요 실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원생대 가정이라는 단어들도 매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생대 가정. 한 사람의 전반 인생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0: 네. 원생태 가정 혹은 원생 가정이라고 하는데 심리 상담 분야의 그 가족 치료법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생 가족은 부모, 형제, 자매 및 기타 가족 구성원, 또 가족의 분위기, 가정의 전통 습관 등을 포함한 이 한 개인이 처음 접하고 오랫동안 생활한 가정 환경이 개인의 성장과 이 전반 관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심리 발달이나 가치관, 세계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바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이 자유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교육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자주적인 힘이 되는 바로 원생가정의 영향을 우리가 다 적게 많게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뭐 주선병이 아들이 주선병이 된다. 이게 뭐 그 사람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원생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어떤

0: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 게 어떤 또 내가 저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하는 생각도 강력하게 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반동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또 자기는 큰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너무 또 애를 과부하고 애한테 집착해서 자신이 부모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오히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이 이것들이 다 어떤 보면은 원시형 가정이 바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형이라는 원시형 가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심리 가정 심리 상담 과정에서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담자가 현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한 데 필요한 방법들을 탄생한 데 바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원시형 가정이라는 말을 뭐 평소에 뭐 일반 단어처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원시형 가정이 자신에게 미친 그 영향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처럼 여기면서 적극적인 변화를 도피한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시형 가정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제일 전형적인 표현의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부모 탓을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뭐 추석과 같은 명절이 오면은 그 가족들이 모은 장소에서 얼쩍 부모에게 서운했던 일이나 부모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일 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거저 뭐 추억에 대한 어떤 회억이나 우스개로 그치면 괜찮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로 정말 그 부모님들에 대한 정말 그 원망을 막 나타내고 할 때면 이 부모님들은 죄책감이나 자존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원시형 가정이나 부모님들이 나에게 미친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그 리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시형 가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주었고 어찌 보면은 대부분 가정에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겁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 우세대 어른들한테서 원시형 가정 영향을 받으며 바로 자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어릴 적 자기들로 선택할 수 없이 그 바로 원시형 가정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리하던 부모 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대한 중시도 부족하고 그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도 부모 사랑으로 원시형 가정에서 물려받은 대로 우리를 잘 키우고 우리 부모들도 노력했던 거죠. 예? 정말 옛날에 언제 뭐 가정교육이고 부모교육 이런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영향을 우리 부모님들 받고 그 부모님들의 영향을 또 우리가 받고 바로 이렇게 대대로 어찌 보면 물려온 건데 예? 그러나 이 원시형 가정의 영향은 고성불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운명도 아닌 겁니다. 예? 나의 원시형 가정이 나한테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이전의 경험일 뿐 원시형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이용하면서 나의 삶의 방식을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의미를 두어야 우리가 바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러므로 우리 원시형 과정이 영향에 직면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자기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이 원시형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대한 그 원시형 가정이 자신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는 보다 원만한 원시형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 가정교육 촉진법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부모들이 자신이 그 원시형 가정 영향을 떨쳐버리고 원시적인 본능적인 이 방식이 아닌 과학적이고 건강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이런 원시형 가정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좋은 부모로 또 좋은 원시형 가정 환경을 자녀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임신기로부터 유아기, 중소학교 진학 시기 등 자녀의 그 중요한 단계에 따라서 미리미리 가정교육의 이 지식들을 자극적으로 학습해서 부모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바로 원시형 가정에서 정말 뭐 어떤 감각적으로서 애를 길렀다면 혹은 내가 우리 부모들이 나를 기르던 그 뭐 전통 방식대로 길렀다면은 이제는 그 과학적인 가정 교육법을 장악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심리 변화와 발전에 의기소침을 기울이면서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며 조화롭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요즘은 애들이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면에서 아주 아주도 면밀하더라고 보니까 네.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작을 해서 키워서는 어떻게 어떻게 우수한 인재로 만들게 서로 네. 비기면서 네. 책들도 많이 보고 네.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뭐 어렵고 이러저러다 하니까 뭐 세월 흐르 되는 대로 뭐 해서는
0: 네, 그렇죠.
1: 아주 그 저 책자도 많고 요즘들이 서로가 오고 가면서 배우는 면에서도 참 본받을 것도 많고 아이 하나 열심히 아주 우수한 인재로 잘 키워야 되죠.
0: 네, 그렇죠.
1: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한 나라 한 나라 사회를 구성해가는 이 세포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럼에 있어서 한 나라 한 사회 발전이 있어서도 이 가정의 역할은 정말 홀씨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보게 합니다.
0: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사회도 바로 수많은 가정들이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들보다 더 부드럽고 치밀한 관계인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전사의 행복과 조화로운 발전도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사적 인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그런 거죠. 옛날에 뭐 법이 없어도 애는 그대로 길렀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가정교육 촉진법이라는 국가법률 실행으로 규범화하고 인도하는 것도 바로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가정교육에 대해 많이 말하다 보니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책임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발전서 가정의 역할을 볼 때 부모님들을 포함한 가정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서의 그 일상생활에서 늘 행복감을 자주 느끼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함과 즐거움, 충실감을 느낄 때 전 사회적인 행복지수도 바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너무 그 자녀 교육만 몰두하여 헌신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바로 본인도 많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헌신만 하면은 가정 살림을 유지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이 지치고 힘들어서 부모님들도 이 행복감을 느끼기 힘들고 또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애도 힘든 학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현재 삶에서 이 행복을 체험한 경험이 부족하면은 뭐 애도 그 정말 부모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만 본다면은 지금 행복할 수 없고 장래도 없고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바로 없다는 겁니다.
1: 네.
0: 오히려 짜증내고 피곤해하면서 가정생활 잘 해나가기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주 보면은 애도 되는 그 죄책감과 부담감을 안고 살면서 원시형 가정 영향으로 자녀도 앞으로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건 피면해야 되죠.
1: 네.
0: 그래서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예.
0: 자녀가 행복해하고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부터 가정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죠. 남아다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 길에서 하면 힘들 때 되는데 그러면 뭐 집안일을 한 셋을 줄이거나 뭐 때는 자녀를 학교로 데려다주고 마중하는 것도 이걸 계속하자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떤 또 뭐 몸도 불편하고 하면은 뭐 애가 자기들로 뭐 택시를 타고 다니게 하면서라도 부모도 뭐 바로 휴식을 취해서 먼저 그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보다는 자신 위주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살려고 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을 꾸릴 때 자녀도 함께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바로 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 건설을 중시하고 가정 교육을 강화하면서 건강하고 자활한 가족 분위기 조성해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 우리가 바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할진데 뭐 사람마다 또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또 소중히 여기고 잘 꾸려 나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룰 수 없는 책임이라고 이제 봐집니다만은 선생님이 가정 화목에서의 제일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네, 가정 화목을 위한 단 하나의 핵심이라면 저는 가족끼리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여서 함께 우리 모두의 행복이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그 리해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리해는 소통의 전제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을 버리고 나만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을 볼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 가족관계의 중심지는 부부가 친밀감 있는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부부가의 원칙들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갈등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무의식적으로도 상대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1: 니탈 내탈 하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 말은 듣지 않으니까 바로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진정 그 친밀하고 그 화목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니해는 그 역지사지 공감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자신의 그 경험이 틀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부간에 각자가 살은 아까도 얘기한 우리가 그 원시형 가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부동한 원시형 가정의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한 반성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부부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상대방이 부족점을 찾기 전에 내가 진짜로 자신을 반성하며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자신을 그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에 대한 진정 이해하고 소통 위해서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애들은 보통 그 자아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신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행위나 사고방식을 바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대 차이도 있고 어떤 뭐 가치관 차이도 있는데 정말 어떤 애의 그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자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부모들은 계속 보통 많은 부모들 할 말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다 내가 제일 잘 안다거나 부모가 그래도 뭐 자식 마음 제일 잘 이해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부모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애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부모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그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너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자녀를 설득하려 하고 그다음 뭐 너는 틀렸다고 자꾸 지적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 효과적인 소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구성관이 이런 세대 차이나 성격 차이 또 가치관의 충돌은 표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니에는 바로 이런 차이성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강제로 개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 대한 귀속감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부부라는 것이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사랑하면서 어떤 모순이 생겨요. 근데 큰 어떤 그런 모순은 좀 더 어떤 집안은 소리가 밖으로 크게 나가다니까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뭐 마음속으로는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할 게 없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의 것은 내가 맞다고 하는 전제니까 그런데 혹시 나도 아유 원시형 가정이 봤는데 우리 그 좀 나쁜 영향을 봐서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정말 그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세대 간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 뭐 등등 많습니다. 서로 맞춰가고 배려하고 한 발 물러서고 뭐 생각은 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예. 쉽지는 않지만은
0: 예.
1: 서로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 하나에 그래 우리의 전통 명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 가족의 중요성을 두고 얘기를 나눠 봅니다.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분간의 시간이 있는데 끝으로 이 가족 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 좀 개괄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지금 우리 사회 가족은 형태도 기능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단위라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다양해진 가족 형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가족이 우리 매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인 안식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가족 성원을 살아가며 우선은 감사하는 마음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모시고 싶은데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가정을 운영할 때 가족 관계성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가족 운성은 개개인들 사이 분명한 이런 경계선을 이식하려는 사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분명한 경계선은 최소한의 접촉과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정직된 경계선과도 구별되고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관여와 개입, 간섭이 심한 이런 너무 밀착된 경계선과도 구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가족 성원들 사이에 서로를 지원하고 보살펴주지만 동시에 또 각자의 자율성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경계선이 명확하면 가족들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가족 간의 협상이나 역할 전환이 잘 이루어지며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속적으로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를 잘 한다는 것도 지금 바로 너무 간섭이나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이 안 되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그 각자가 자기를 하고 그 화목한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락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정생활을 운영하려는 자세도 바로 필요합니다. 예? 그 살다 보면은 당연히 가족 성원 누나 시기시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직면해야 할 어떤 가정 내부의 어떤 고통도 바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락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은 잠시뿐이며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함께 대처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믿음이 바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뭐 좀 어떤 자식이 뭐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 안 돼서 뭐 힘들할 때면 부모님들이 또 그걸 바로 응원해 주기도 하고 또 뭐 부모님들이 뭐 신체가 좀 불편하거나 해서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어떤 회의를 느끼거나 할 때는 또 자녀들이 거기에 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하면서 서로서로 함께 그 긍정적이고 라건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 사회 모든 가정들에서 이 추석을 맞으며 조화롭고 원만하며 나며 또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1: 네. 예. 추석하니까 둥근 달을 걸어보면서 가족의 둥근 그 화목한 웃는 모습을 연상케 하게 돼. 예전에는 추석하게 되면 그 몇십 년 전에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이들도 많고 해서 떠들고 벅적거리고 그런 분위기도 좋고 할 일도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평온해요. 네. 좀 더 식설들이 많고 북적북적해서 좀 명절 같기도 하고 네.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한 고장에 살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타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은 고향 생각, 부모 생각, 형제 자매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설날만 설날인가요? 추석 명절 네. 상당히 네.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0: 네, 네. 그렇죠. 올해는 그래도 뭐 우리 국기설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네. 돌아온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맞아요. 뭐 가도 단란하게 보낼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초석 관계 짧은 시간에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우리의 전통 명절 추석을 계기로 가족의 존경성을 두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원들마다의 노력으로 여러분은 가족 모두가 보름달같이 둥글고 원만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주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